0: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거예요. 그쵸?
1: 5살 때 폐렴에 걸려가지고 입원한 다음에 주사도 맞고 토도 하고 억지로 먹고 기침도 하고 그랬어요.
0: 그랬구나.
1: 그래서 맞아요. 휠체어밖에 못 탔어요.
0: 맞아요. 코로나처럼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폐렴에 많이 걸리지요. 질병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오늘은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질병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질병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증상. 증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2: 네. 네. 먹기 싫어지거나 입맛이 없거나 그런 걸 증상이라고 합니다.
0: 준성이.
3: 증상은 어떤 병들에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어떤 점이 생기는지 그런 걸 말하는 점이 증상이에요.
0: 증상은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번 감기는 증상이 다양하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본 이유 알겠나요?
2: 네.
0: 준성이가 아까 폐렴에 걸렸었다고 했고 또 우리 리아는 전 국민이 다 걸린 코로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까요?
2: 설사도 했고 아주 열도 많이 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화가 나서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0: 우리 준성이는요?
3: 전 폐렴 때 이게 입맛이 떨어지니까 심지어 제가 맛없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들을 억지로 먹어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도 매일매일 나고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냥 그땐 그냥 지옥이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나 봐. 그쵸?
3: 네.
0: 애썼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따라 가야 하는 병원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요?
2: 네.
0: 그럼 눈에 증상이 있을 때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2: 안과!
0: 네. 안과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놀다가 발목을 삐끗! 이때는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4: 뼈병원.
0: 과.
2: 뼈소아과.
4: 뼈과.
0: 빠밤, 빠밤. 정답은 정형외과. 선생님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여러분이 못 맞추는 거 보니까 전혀 몰랐나 봐요. 정형외과는 뼈를 다쳤을 때 가는 병원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질병, 증상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게요.
2: 네.

0: 질병. 몸에 생기는 온갖 병. 증상.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리아부터 발표해 볼게요.
2: 걸리면 너무너무 아픈 질병인 코로나에 걸렸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기침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었다.
0: 오, 리아야. 질병, 증상, 이 두 단어를 문장으로 아주 잘 썼는데요.
3: 네.
0: 우리 준성이 읽어주세요.
4: 난 5살 때 질병 중에 하나인 폐렴에 걸렸다. 폐렴 증상은 입원하고 기침 많이 하고 토도 한다.
0: 우리 준성이가 증상과 관련된 문장을 쓸 때
3: 네.
0: 입원하고의 이 입원이 입원, 병원 할 때

0: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도 그린 눈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부르자.
0: 좋아.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 가 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철봉이 휘다?
4: 철봉?
1: 응, 철봉은 철로 만들어져서 휘지가 않잖아. 그런데 엄청나게 힘쓴 사람 철봉도 으라차차차차차차 하고 휘지할 수 있지 않을까?
4: 그러면 어디에서나 없는 신기한 일을 말하는 건가?
1: 오, 그럴듯한데.
3: 좋아, 휘는 것들이 엄청 많지?
1: 응.
3: 힌트를 하나 줄게. 라라가 휘다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하느라 힘이 들 때 사용되는 말이야.
1: 철봉이 휘다 맞는 것 같아.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나서 그 힘든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하기 위해 철봉을 휘어서 체력을 단련한 거지. 종이가 휘다도 어때?
4: 종이? 종이가 왜 휘어?
1: 젓가락을 휘는 건 힘들지만 종이를 휘는 건 정말 쉽잖아.
0: 그건 그래.
4: 그럼 정말 쉬운 일을 말하는 거야?
1: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쉬운 일이 가끔씩은 생긴다 아닐까?
4: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나는 종이라고 할게.
3: 좋아, 한번 신나게 그려봅시다.
1: 알겠어. 철봉을 그리고 철봉을 휘는 사람도 그려야지.
3: 노아야.
1: 응?
3: 노아는 왜 철봉이라고 생각했어?
1: 힘든 일을 하고 나서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철봉을 휘어서 체력을 단련하고 그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해야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3: 철봉으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1: 응.
3: 그럼 노아는 철봉이 휘다라고 할 만큼 힘든 일을 한 적이 있어?
1: 나는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가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아침에도 그림 그리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그림 그리마다가 이렇게 잘 그리게 됐지.
4: 그래서 우리 그림 천재 노아가 탄생한 거구나.
1: 정답!
3: 그림 남매 뒤에 그런 노력이 있었구나.
1: 응.
3: 좋아. 그럼 예진이는? 왜 종이라고 생각해?
4: 어떤 사람이 되게 무거운 거를 드는데 되게 낑낑대더라고.
1: 그래?
4: 그러다가 가벼운 걸 드니까 편안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나면 쉬운 일이 있다 라는 뜻인 종이가 휘다라는 뜻인 것 같아. 말인 것 같아.
1: 아하.
3: 힘든 일을 이겨내고 나면 더 쉬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구나.
4: 응.

0: 그럼 예진이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
1: 아, 그래. 누가 예전에 학원식 때 밀린 적 있었잖아.
2: 응.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주더라고.
1: 아, 맞아, 맞아.
2: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1: 어려운 일 끝나면 그 어려운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야. 아하.
2: 응. 평소에는 계속 먹어서 값어치를 잘 몰랐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좋은 걸 하니까 그 값어치도 알게 되는 것 같아.
0: 좋아, 완성됐나요?
1: 응. 응.
0: 그럼 어디? 오늘도 한번 그림남매의 생각들을 들어볼까?
2: 나는 종이가 휜다고 생각했어.
1: 왜?
2: 종이를 휘기에는 아주 쉬운 일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종이를 휘는 게 얼마나 쉽고 값어치가 있는지 몰랐는데 젓가락을 휘어보니까 아, 이거 되게 힘드네 하고 종이를 휘어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1: 그러면 젓가락을 휘는 건 정말 힘든데 종이를 휘는 것처럼 갑자기 쉬운 일을 하면 정말 좋다는 뜻인 건가?
2: 응, 맞아.
1: 나는 철봉을 휘다라고 생각했어.
2: 왜 철봉을 휘다라고 생각했어?
1: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휘는 게 일이야. 이 사람은 첫 번째 일은 쇠막대기 휘기고 두 번째 일은 자동차 휘기야. 그래서 아, 어떻게 휘지? 아, 그래! 쇠막대기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체력 단련을 하고 자동차를 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체력을 단련하면 많이 단련할수록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오.
0: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허리가 휘다야. 친구들은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난 후 허리가 아픈 경험을 한 적 있어? 허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잘록한 부분이야. 몸의 중간 부분에 있어서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 허리는 몸을 지탱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허리를 숙여서 일을 했어. 농사일을 많이 한 사람은 허리가 아플 때가 많고 구부정하게 휘기도 했지. 이처럼 허리가 휘다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하느라 힘이 부치다라는 뜻이야. 만약 동생과 내가 장난감을 좋아해서 자꾸 부모님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너희들 장난감 사느라 허리가 휠 것 같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장난감을 사면 어떨까? 라고 말이야.
1: 아, 우리 진짜 틀렸네.
2: 허리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1: 아, 저 맞아.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렸더니 아, 허리가 아픈 것 같은데.
2: 네, 머리.
1: 아, 이게 바로 허리가 피차인가? 오늘의 관용어는
3: 허리가 휘다.
2: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느라 힘이 부치다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루보카폴리 안전스쿨.
3: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풀이랑 꼭꼭 약속!

0: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뭐 사오라고 했죠?
1: 장비.
0: 그래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래. 찬미 모양의 저 달을 기억하세요.
2: 달을 닮은 거울. 달을 닮은 거울이라? 나 고수리도 달을 닮았는데 말이지. 누가 더 닮았나? 달 있는 곳으로 가보자. 민찬이. 예은이. 에이든. 승현이. 준비됐지? 이야기 속으로
3: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김서방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김서방은 서울에 가게 됐죠.
1: 그럼 다녀오리다.
0: 아 참, 여보. 돌아올 때 뭐 사오라고 했죠?
1: 그게...
0: 아유, 참비시여, 참비.
1: 그래. 참비시여.
0: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뭐 사오라고 했죠?
1: 참비.
0: 그래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래. 참비 모양의 저 달을 기억하

0: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마시오. 달을 닮은 참빛, 참빛.
1: 김서방은 걷고 또 걷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집안잔치에 참석해서 며칠을 즐겁게 보낸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0: 아, 이상하다. 뭔가를 빠뜨린 것 같은데 뭐지? 뭐였더라? 아, 그래. 부인이 선물을 사달라고 했지? 뭐 드릴까요? 부인이 뭔가를 사달라고 했는데
2: 반짝반짝
3: 비녀요?
0: 아닌 것 같은데
2: 아니야, 그래.
3: 그럼 알록달록 놀이개요?
0: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3: 그럼 보들보들 손수건이요?
0: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3: 아니, 그럼 도대체 뭐예요?
2: 참빛!
0: 아, 그래, 맞다! 달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2: 반달.
3: 어? 참빛. 달이요?

0: 달 둥글둥글 보름달 어디 어디 떴나 서울 하늘에 떴지. 아하, 그럼 보름달같이 둥근 모양이겠네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 중에 둥근 거라. 아,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저 달 모양과 똑같이 생겼죠?
1: 그래요, 그래요. 아, 정말 똑같이 생겼군. 부인이 좋아하겠구만.
2: 그리고 며칠 후 김서방은 거울을 들고 집에 도착했어요.
1: 여보, 나 왔어.
3: 오셨어요?
1: 자, 당신 선물.
3: 응? 이게 뭐예요? 저 달 모양의 참빛을 사다 달랬더니.
4: 그래.
1: 이상하다. 서울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둥근 달이었는데.
4: 이게 달이 모양이.
3: 아휴, 당신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야? 아니, 너 누구야? 누구길래 이 안에 있는 거지? 너 나와봐. 어? 안 나온다 이거야? 이 여자 누구예요? 사오라는 참빛을 안 사오고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1: 아니, 뭐요? 여자라니? 아니, 그 무슨... 아니, 누구야?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남자를 집에 들인 거요?
3: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안에는 여자가 있었다고요? 봐요, 여자잖아요.
1: 남자잖소.
3: 아니, 여자잖아요.
1: 무슨 소리? 남자라니까.
3: 아, 참, 여자라니까요.
1: 아유, 남자잖소, 봐요.
3: 여자요, 여자.
1: 아이고, 남자라니까.
3: 아유, 여자를 데리고 가는구나.
1: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자라니까.
5: 세상에, 그만 싸우세요. 그건 거울이라고요.
6: 맞아.
5: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6: 달이 모양이 바뀌는 걸 모르는 사람인가? 또 생각했고, 그래도 빛이라고 했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건 모르다니 참 어이없었어.
5: 그랬구나.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설명을 한 아내,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남편.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걸까?
7: 나는 둘 다 잘못한 것 같아. 왜냐면은 그거를 한 100번은 말하면은 외울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외운다니 그것도 한심하고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것도 잘못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둘 다 잘못인 것 같아.
8: 나는 아내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 참빛은 그냥 빛이고 반달 모양이라 하면 되는데 굳이 달에 이렇게 달의 모양이고 노래를 불러주고 너무 어렵게 돌려서 설명한 것 같았어.
5: 내가 만약 아내였다면 참빛을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아?
8: 나는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설명하는 글을 써서 남편한테 종이를 줄 것 같아.
5: 그럼 내가 만약 아내였다면 엉뚱한 거울을 사온 남편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8: 아, 이거 뭐 괜찮아요. 저 이게 더 마음에 드는걸요? 막 이러면서 굳이 화내기보다는 여보 괜찮아요 할 것 같아.
5: 와, 우리 민찬이 정말 현명한데? 좋아. 친구들이 만약 저 김서방 부부네 사이에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8: 나는 일단 거울의 정체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도구 있고 저렇게 거울 갖고 싸우는 부부를 좀 큰 싸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금 두려워질 것 같아.
5: 남편과 아내가 어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가 좋아졌으면 정말 좋겠다.
9: 맞아.
5: 친구들의 멋진 생각이 이야기 속에 닿으면 분명 가능할 거야. 오늘도 고마워.
9: 고마워.
5: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면 지혜가 쑥쑥, 문해력이 쑥쑥. 건강한 마음이 쑥쑥 자라날 거야. 친구들이 똑똑 문해력 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구슬이가 응원할게.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1: 아.
0: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투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투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Hello everyone!
4: We are the
5: Super Duper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과 숨바꼭질을 할까?
2: 궁금해?
1: 궁금해. 우리 친구들도 궁금해할걸요, 그쵸?
3: 네.
2: 과연 어떤 알파벳 단어들일까?
4: J.
3: J.
2: 친구들, 이건 Big J, 큰 J.
3: 이거는 Small, 작은 J.
2: J.
3: J.
2: J.
3: J.
2: J.
3: J.
1: 둘 다 J야.
3: 와.
2: 오늘은 J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는 거네.
3: 와우.

0: 준비됐어? Are you ready?
1: 예!
0: 그럼 간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tour. Come on.
2: Let's go.
0: Let's go.
3: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4: Go, go, go.
5: Find Jay.
4: 어? 여기가 어디지? 온통 나무야.
6: 여기 정글 아니야?
4: 정글?
6: 아! 제, 제, 제, 제. Jungle. Jungle.
4: We found it!
6: 여기가 J-World야. Listen.
4: 제, 제, 제, 제.
6: 맞지?
3: 응.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4: J, J, J, J.
6: They're all J. 와, 정글 속에 J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숨어 있나 봐.
4: 어디에 숨었을까? 찾으러 가자.
6: Wait,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3: You have to be careful.
4: Okay. Okay.
6: 나 떨려.
4: 그럼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가자. 짱.

0: super duper power!
1: 악어 때 노래를 부르니까 악어가 나오잖아!
2: 노래 부르지 말자!
0: 근데 늪에서 악어가 또 나오면 어떡하지?
1: 우리 여기 건너가자!
2: 어,
0: 좋아!
1: 멜로디, come on!
2: 어, 에너지는?
0: 나는 점프해서 가면 되지! 이야!
2: 어?
1: 점프! 점프!
3: 예!
0: 먼저 가! 두퍼 두퍼 슈퍼 두퍼 점프!
3: 와우! This is super cool!
1: 나도 목말라.
0: Look, it's a coconut. Wait here, guys. Juice.
3: Wow.
0: Hey, catch.
3: Thank you, Energy.
2: You have super duper powers.
4: Oh, this juice is so yummy.
2: Mm-hmm. Hey, guys. Look down!
0: Look behind you!
1: Oh, 안 되겠다! 탈취!
5: 아이고, 오늘도 아주 시끌벅적하게 오네.
6: 아, 위험한 정글인데 저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죠.
5: 우리 때는 위험한 일 훨씬 많았다.
7: 어, 우리 때는.
6: 어,
7: 쉬쉬, they're coming.
6: 아이고, 우리 에너지 매달리는 바람에 떨어질 뻔했어.
7: 맞아.
5: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6: 아, 근데 그래도 떨어지기 전에 에너지가 손을 놨잖아.
5: 근데 우리 단어 하나 더 자자 하는 거 아니야?
6: 맞아.
1: 잠깐만. 멜로디, 우리 여기에서 제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5: 진짜?
6: 그러게. 그것도 아주 크게.
1: 오!
6: 와우!
0: Let's find it!
6: Yeah!

0: 대체 어디 있길래 안 보이는 거지?
1: 어디야, 어디야?
2: Where are you?
1: 어? 이상하네. 계속해서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3: 그래?
4: 진짜?
1: 어? 어? 어? 아! I know! 쯔쯔쯔 Joy! Joy!
2: 아! You are Joy!
1: Yeah!
0: Yes! I am Joy!
1: 아니, 아니 Joy! 기쁨이라는 뜻이지
0: 아하! 맞다! I am Joy!
1: Yeah!
4: Joy! Joy! 빨리 카드 주문을 걸어야지
1: 어.
0: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2: 오, 예!
0: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볼까?
2: 오키도키!
0: 와! Super duper!
2: 예!
4: 쯔쯔쯔 Jungle, jungle.
0: J, j, j. Jump, jump.
1: J, j, j. Juice, juice.
0: J, j, j. Joy, joy.
5: Good job.
2: Yay! We did it!
0: Woo-hoo!
1: Yeah! Oh, I'm so happy.
6: Now.
2: It's time to sing a song!
1: Woo!
2: Oh yeah!
1: Time to sing a song!
4: 아니, 자기 이름도 왜 이렇게 빨리 못 찾아요?
0: 아휴, 또 얘기해 줄까요? 우리도 옛날에, 어?
4: 차차, 친구들한테 빨리 좀 제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1: 어, 어머나, 그러네요.
7: 자, 친구들. 우리 보고 제이 쓰는 법 잘 따라 써봐요.
4: 자, 잘 따라서 쓸 거지?
1: Big J는 one J.
7: Small J는 one two J.

0: 세계 제2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10: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나고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0: 물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1: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석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3: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4: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5: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4: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1: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6: 준비됐어.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2: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다리다 출동!
1: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7: 알았어, 알겠지?
8: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1: 저

0: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뭐야?
1: 저기 봐.
0: 아,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1: 어?
0: 부부와 두더지는 짓이야.
2: 네?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0: 어이, 거기서. 도망치고 있어. 멀리는 못 갔을걸?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가들도?
3: 예!
0: 이제 넌 잡혔어, 포보!
2: 아니, 못 잡았거든. 낚시 방어탄 발사!

0: 사람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기가몬 준비 완료!
2: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2: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인데 제발!
3: 어? 안 돼!
4: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5: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1: 어?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6: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4: 어떤 게?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2: 엄마!
4: 막내 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5: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4: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5: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 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4: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5: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아,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여기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청소도구 벨트. 내 청소도구를 담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청소 도우미거든. 나랑 같이 청소 도우미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같이 학교를 청소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봐봐. 쓱쓱, 쓱쓱, 쓱싹, 쓱싹. 혹시 지저분한 데가 보이니? 여기야! 쓱싹, 쓱싹.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오지. 청소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좋아! 교실엔 선생님이 필요하지. 그럼 난 청소 도우미 할래. 근데 빗자루가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빗자루, 빗자루.
1: 우와! 찾았어!

0: 아주 지저분하고 또 아주 끈적끈적한 엉망대마왕 할래.
1: 오, 엉망대마왕? 좋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을 깨끗하게 치워보자.
0: 근데 얼마나 지저분할까? 한번 가보자. 봐봐! 엄청 지저분하네. 예! 그럼 바닥을 쓸어볼까? 쓱싹, 쓱싹. 근데 이 종이들은 어떡하지?
1: 재활용통에 넣으면 돼.
0: 좋아! 넌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까, 낙엽 친구야? 뿌린! 슛! 자, 이거 받아!
1: 우와, 잘했어!
0: 죄송해요, 비씨 선생님. 청소 중이거든요. 예!
1: 죄송해요, 비씨 선생님.
0: 우리가 이 깔개를 깨끗이 치우는 거야? 신난다! 근데 여기 뭔가 끈적끈적한 게 붙어있어. 이걸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1: 이 끈끈이 지우개로 쓱쓱 문지르면 될 거야.

0: shit, shit. 비비비. 아, 맞다. 곧 종이 따르릉 울리지? 학생들이 오기 전에 청소기를 돌리자. 자, 청소기 출동! 어? 이 놀이상자 원래 여기 있었어?
1: 어, 몰라. 근데 왜 움직이지?
2: 자, 소개합니다. 반짝이 슬라임! 그게 바로 나야.
1: 어우, 엄청 끈적끈적해.
0: 뭐라고? 반짝이 슬라임? 거긴 뭐든지 달라붙잖아. 모자, 날개, 종이, 연필, 용피클도.
2: 그래, 맞아. 그래서 날 상자 안에 가뒀나 봐. 근데 이제 나왔지. 끈적끈적 착착.
0: 아, 진짜야. 뭐든지 다 달라붙어버려.
2: 크레용이네. 착. 또 마커랑 착.
0: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그렇지. 끈끈이 지우개가 있잖아. 어, 뭐지? 사라졌네. 우리가 막아야 해. 곧 학생들이 와. 도우미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됐지? 베이지 슬라임이 보이니? 저기 있어!
2: 얘들아, 나 잡아봐라! 끈적끈적 착착!
0: 우와, 그 깔개는 그냥 좀 놔둬! 방금 청소한 거라고! 비씨 선생님, 슬라임한테 상자 안으로 돌아가라고 해주세요.
2: 오, 선생님이잖아. 난 보통 학생한테 달라붙는데. 잘했다.
0: 와, 안 돼. 우리 선생님까지.
2: 이제 우리만 남았어.
0: 괜찮은데? 얼른 친구들을 떼어내고 베이지 슬라임을 막아야 해. 근데

진공 청소기를 쓰면 돼. 슬라임 빨아들이기 모드 작동.

0: 다신 안 할게. 이제 내 상자로 돌아가도 되지?
1: 너 지저분하잖아.
0: 그럼 깨끗하게 씻겨줘.
2: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0: 좋아, 바로 그거야.
1: 우와, 너한테 이런 게 다 붙어 있었다니. 연필, 지우개, 크레용, 색연필, 공책.
0: 핑클 과자! 곧 종이 울릴 거라고. 학생들이 올 텐데.
1: 그치만 바닥이 반짝이 투성인걸.
0: 아이, 걱정 마. 내 꼬리는 아직 끈끈하니까. 됐다! 이제 다 치웠어.
1: 자, 들어가. 서둘러야 해.
0: 다섯, 넷, 셋, 둘, 하나. 종소리야. 이제 전부 다 깨끗해졌어.

저기 학생들이 와. 지금 가요.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왔어요. 왔어요.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0: 많이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마그마 X의 부활! 어? 저건 뭐지? 이만 헤어지자구요! 둘 다 사라졌잖아!
1: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2: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1: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3: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4: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3: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4: 그만.
2: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5: 아니 그냥 놀라서.
6: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한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1: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7: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6: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력까지

기운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샷.

0: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1: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0: 네.
1: 자.
0: 아, 시원해. 아야,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1: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0: 아, 시원해.
2: 이 더운 날 차 애를 놔두면 어떡해.
3: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0: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4: 허큘리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2: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5: 바이올로보,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1: 네!
5: 이카루스, 액션!
1: 오메나, 가자!
6: 어?
5: 정말 싫어!
1: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4: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0: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에어,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어때요? 재밌죠? 자, 잡았어.
2: 일렉트로
0: 가만 안 두겠어. 마찬가지야.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오맹아,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1: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2: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0: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레스큐 부메랑.
2: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3: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4: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5: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4: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단 얘긴가?
5: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4: 왜 그러나?
5: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6: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7: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8: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9: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5: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0: 안전! 안전!

0: 신인요원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경기에서를 맡은 끼끼요원,
1: 그리고 전 토토요원입니다.
0: 오늘의 경기, 특별히 공끼요원이 심판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1: 와하!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0: 네, 이것은 제1회 신인요원 체육대회 현장.
1: 오늘의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0: 네,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고받는 게임이죠.
1: 말씀 드리는 순간 공기 심판이 등장합니다. 오!
2: 경기를 시작하지. 준비!

0: 1대 1. 자, 다시 시작.
1: 긴장되는 순간

0: 되었습니다.
1: 야!
2: 좋아. 그럼 점수는 9-0.
1: 뭐? 0점이라고? 어?
0: 네? 9점 다음이 0점?
1: 0점?
3: 0점? 0점이라고?
4: 0점이래, 0점!
3: 아이, 세상에! 9점 다음이 0점?
4: 0점? 아이고,
3: 이런, 이런.
2: 잠깐! 왜 9점 다음 0점이지? 9. 그 다음 수는 뭐지? 아.
0: 아, 9 다음의 수. 이거 모르겠어, 곰기.
1: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는 뭐가 있었지?
5: 1, 2, 3, 4, 5, 6, 7, 8, 9.
1: 그렇지. 그 다음 수는 뭐지?
6: 10.
1: 정답. 이렇게 10은 1과 0이라고 쓰고
0: 10이라고 읽지.
1: 또는 10이라고 읽을 수 있어.
0: 저기 봐. 지금 곰기가 어디서 있지?
6: 9.
1: 그렇지. 그럼 9에 1을 더해볼까? 오른쪽으로 한 칸 활짝.
0: 짜잔! 10! 9보다 1 큰 수는 바로 10이야. 자, 달걀판에 달걀이 9개 있어. 여기에 달걀 1개를 더 넣으면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와우! 달걀판 하나가 꽉 찼네. 달걀판에 달걀이 모두 몇 개?
6: 10개!
1: 그래! 이 정도면 우리 곰기 요원도 10에 대해서 이해했겠지?
0: 당연하지!
2: 어? 어, 10이었어! 10! 예!
1: 자, 곰기 요원! 이제 최종 점수를 알려주세요!
2: 차하! 자, 그럼 오늘의 최종 점수는? 0점! 위 아니라 10! 바로 10점! 자, 그럼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 점수는 9-10! 최종 승자는 세인 요원!
1: 예! 예! 훌륭하고도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토토 요원?
0: 그렇습니다. 곰기 요원다운 경기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설의 토토 요원,
1: 끼끼 요원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곰기처럼 10에 대해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좋아, 나도 10을 알아.

0: 오늘은 토토팀, 끼끼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거야.
1: 좋아, 그럼 토토팀은 파란색 파이팅!
0: 끼끼팀은 빨간색
2: 파이팅!
0: 좋았어. 여기 방석 10개가 보이지? 이 방석이 빨간색과 파란색 각각 몇 개로 갈렸는지를 보고 어느 팀의 승리인지 겨뤄볼 거야.
1: 그렇지. 자, 요원들, 각 팀의 색깔이 위로 가도록 방석을 최대한 많이 뒤집기. 자신 있지?
0: 그럼 이번 경기의 심판도 잘 부탁해요, 공기 요원.
3: 차하, 나만 믿으라고.
0: 좋아. 토토팀, 끼끼팀 준비하시고 시작!
1: 우와, 파란색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와, 빨라, 빨라. 우와, 승인 요원 굉장히 빠릅니다.
0: 빨리 할 수 있습니다.
1: 어, 조심, 조심, 조심.
0: 3, 2, 1, 네! 요원들,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1: 자, 그럼 한번 볼까? 토토팀 파란 방석이 7개.
0: 끼끼팀의 빨간 방석은 3개.
3: 자, 그럼 토토팀 7개, 끼끼팀 3개를 모으면 10, 10개. 자, 오늘은 토토팀 승리! 끼끼팀 너무 잘했어.
1: 자, 요원들, 오늘의 훈련 재밌었어?
0: 좋았어. 이렇게 훈련한다면 쉽을 가르는 건 손쉽게 할 수 있지. 안 그래, 공기 요원?
3: 차하, 당연하지. 나 같은 최고의 요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우리 요원들도 이 공기의 훈련을 계속 따라오도록.
2: 야!
4: 공기 공기 공기
5: Who am I?
4: 내가 바로 공기
2: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Who am I?
4: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5: Let's go
2: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6: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7: 아들!
8: 어, 위험해.
6: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0: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1: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2: 간식 가자.
3: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4: 엄마.
3: 괜찮아?
4: 괜찮아.

코어를 삼킨 티라노. 티라노다! 저리 가!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어 때문인가? 안 돼! 가지마! 내 스타코어 돌려!

나의 스타코어 당장 돌려줘! 응?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얘들아, 저것 좀 봐.

0: 하는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1: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2: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1: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3: 좋아요, 엄마. 디노, 스테고, 출동 준비.
4: 디노, 출동 준비 완료.
3: 우리만 믿어.
2: 다이노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0: 그러게, 기대된다.

0: 슈퍼리스와 다이노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2: 아리,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3: 호기, 이건 확실히 실제 상황이야. 정말 신기하다.
1: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3: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4: 나 좀 끼워줘.
2: 얘들아,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3: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풀어.

0: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1: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2: 바로 저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3: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0: 이 정도면 되겠지?
1: 디노, 공놀이 잘 못한다.
0: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1: 허기, 아, 안 돼! 놓쳐버렸어.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0: 저런, 디노! 호기, 조심해! 어?
2: 소화제가!
0: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구조용 루프 흡착컵 액션! 우와, 이런 방귀는 처음이야.

0: 다들 어디로 갔지?
1: 작전이 성공한 건가?
0: 그런 것 같은데.
2: 야호! 피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0: 피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1: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 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0: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1: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0: 좋아. 티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2: 알았다. 그럼 티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0: 조심해, 얘들아. 걱정 마. 안녕.
1: 설마?
0: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나 스타코어.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어.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기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시키지! 가자!
2: 응?

0: 공룡류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코어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0: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3: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4: 네 교수님.
3: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0: 하지만
2: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1: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0: 너무
2: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가!
0: 잠깐만, 넌 누구야?
2: 내가 호기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0: 그래.
2: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1: 꿈 아니야.
2: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0: 잠깐만.
2: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0: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우와!
2: 정말 무겁구나. 호기, 아리, 괜찮아?
1: 벌써 지친 건 아니지?
0: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2: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0: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2: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1: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0: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1: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2: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1: 그럼 우린 슈퍼윈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0: 이상한데? 왜 과일이 이거밖에 없지?
1: 그러게, 훨씬 더 많이 따놨는데
0: 뭔가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1: 응?
2: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요 녀석 딱 걸렸어!
0: 잠깐! 힘이 너무 센데!
1: 호기! 구제용 루프! 발사! 호기! 조금만 버텨! 어? 무슨 소리지?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0: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1: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0: 여기야.
1: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0: 레티 기다려!
1: 혼자 가면 위험해! 랩터 돌진! 우와! 진짜 많이 훔쳤네. 미안하지만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3: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1: 도와줘!
0: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1: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0: 섀도우 스피드!

0: 이렇게 낫지. 슈퍼 물대포 맥스 파워. 이제 스타코어는 내 거야. 어? 바로 슈퍼인스의 진짜 비결이구나. 힘을 합치는 거. 덕분에 배웠어. 너희 진짜 멋지다. 어? 무슨 소리야?
1: 얘들아, 우리 왔어.
2: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3: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2: 걱정 마세요, 교수님.
0: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4: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 알라딘의 램프를 찾아서. 오늘도 지구는 평화롭군. 이게 뭐지? 눈물의 대박 세일. 요술램프 싸게 드려요? 요술램프라면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 그렇게 귀한 걸 대체 누가?
1: 아라비아의 신바트님이 번개맨을 초대하였습니다.
2: 안녕, 번개맨.
0: 신드바트? 요술램프의 주인?
2: 나 똑당해.
0: 왜, 무슨 일인데?
2: 대박 샀던 나 요술램프 잃어버렸어.
0: 뭐? 그 요술램프 싸게 판다던데?
2: 소름 소름. 나 몰래 누가 팔았나봐. 혹시 악당이 사각이라도 하면 어떡해.
0: 악당이 요술램프를 사간다고? 설마 그 악당이
3: 요술램프 파격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당장 가서 내가 차지해야지. 요술램프 어느 시장에서 파는 거지? 아라비아 재래시장?
0: 아라비아 재래시장?
3: 누가 사가기 전에?
0: 아라비아 시장으로 번개 이동!
1: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만. 오만의 재래시장이에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램프들. 마법처럼 날아오를 것 같은 아라비아 양탄자들. 오만의 재래시장은 책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아요. 이곳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 신바트의 고향이거든요. 어? 저기 요술램프를 사러 온 사람 있네요.
3: 이야, 아라비아 시장엔 신기한 물건이 엄청 많네. 요술램프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4: 손님, 이거 찾으세요.
3: 어? 요술램프? 어, 그거 나 주세요. 번개맨, 어서 내 요술램프 내놔.
4: 요술램프가 왜 네 거야? 이건 신드바트 거라고.
3: 싫어 싫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4: 어허, 뗐어도 소용없어.
3: 아, 요술램프의 소원 빌어야 한단 말이야.
4: 소원? 무슨 소원?
3: 들으면 깜짝 놀랄걸. 이빨 해적 지구 정복, 이빨 해적 우주 대마왕 등극.
4: 뭐? 하, 그런 소원이라면 더더욱 이루어지게 놔둘 순 없지. 이 요술램프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어.
3: 그렇긴 안 돼. 못해. 이빨 해적의 흑마법으로 빼앗아버리겠다. 슈바라 슈바라. 예.
4: 어? 아니, 요술램프가 사라졌잖아.
3: 여기 찌롱. 슝슝, 나 먼저 탄다.
4: 안 돼, 거기 서.
3: 요술램프는 이제 내 거다.
4: 안 되겠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3: 어? 안 돼, 뭐야 뭐야, 밑에서 공격하다니.
4: 자,

0: 내가 서라고 했지.
1: 용서 못해. 이번엔 진짜 혼내주지. 쉬어봐라 쉬어봐라. 나라나 마법 표창.
0: 야, 첫 번째 파워.
2: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0: 번개맨 고마워. 유슬램프를 되찾아서 다행이야.
3: 지니도 좋아.
4: 지니님이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0: 아라비아 시장 상품권. 지니 고마워.
5: 우리 번개맨 하고 싶은 거 다 해.
0: 요즘엔 유슬램프 지니도 온라인으로 선물을 보내는 시대로군. 어? 이빨 스타그램?
1: 두고 보자, 번개맨. 복수할 거야! 나 결심했거든? 번개맨 잡는 전문 사냥꾼이 되기로. 그래서 아라비아 야시장으로 간다. 사냥하는데 필수 아이템 사라.
0: 뭐? 날 잡겠다고? 그런데 사냥 필수 아이템이란 게 대체 뭐지? 아! 마침 아라비아 시장 상품권도 받았으니 아라비아 야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시장 이름이
4: 와키프 시장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야시장이랍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막을 여행하는 유목민들의 시장이었다고 해요. 와키프는 아랍어로 서 있다 라는 뜻이에요. 서서 물건을 구경하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해가 기울고 어두워지면 야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답니다. 밤에 시장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시장에는 미로처럼 얽힌 골목이 수십 개나 돼요. 아랍 사람들이 쓰는 신기한 모자를 파는 가게도 있고, 이곳에도 요술램프와 비슷한 아라비아풍 주전자나 램프를 파는 가게도 있어요. 복잡한 시장 골목을 지나면 새 시장이 나와요. 앵무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요. 호기심 많은 새들이 손님들에게 장난을 걸기도 한답니다. 와키프 시장에서 가장 독특한 건 바로 매시장이에요. 매를 사냥에 이용하기 위해 사러 온답니다.
1: 사냥 도구가 마법 화살이나 마법 칼이 아니고 새였다고? 나 좀 무서운데? 전에 몽골에서도 검독수리한테 당한 적 있단 말이야.
0: 이빨의 적, 우리 매에게 한번 물어볼까?
1: 응? 번개맨?
0: 과연 매는 누굴 더 사냥하고 싶어하는지 말이야.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슈퍼 히어로인지 아니면 지구를 정복하려는 못된 악당인지?
6: 그야 당연히 악당이지. 이빨 해적 덤벼라.
1: 나 이러다 새 공포증 생기겠네. 엄마야, 이빨 해적 살려.
0: 역시 매들도 악당을 알아보는군.
5: 번개맨, 우리 시장에도 놀러와.
0: 낙타?
3: 오, 낙타 5만 마리랑 셀카 어때?
0: 우와, 멋진 낙타들이 많네.
3: 지도 보낼게.
4: 낙타님이 시장 가는 길 내비게이션을 보내왔습니다. 인도 푸시카르 낙타 시장이에요. 사막에서 낙타는 자동차처럼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랍니다. 그래서 낙타를 사고 파는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3: 내가 제일 튼튼해.
7: 내가 더 빨라.
8: 내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고.
4: 5만 마리도 넘는 낙타 중에 최고를 고르기 위해 낙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0: 세계의 시장, 어디까지 가봤니?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태국의 시장을 소개합니다.

0: 시장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네덜란드에는 치즈만 파는 시장이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네덜란드 치즈 시장이에요. 치즈를 옮기는 모습이 아주 재밌어요. 썰매 모양의 지게에 치즈를 담아 나른답니다. 마음에 드는 치즈를 고르면 서로 손바닥을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답니다. 시장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에는 연말 연시에 응가 인형을 선물한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시장이에요. 춤추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흥겹지만 응가하는 인형들의 모습이 재미있어요.
1: 세계의 시장은 정말 놀랍고 신비해. 친구들, 번개맨은 다음에 더 멋진 모험에 도전할게. 또 만나. 번개.

0: 속에 던져라.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3: 아, 답답해.
2: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4: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0: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황금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1: 먹고 준비 이빨 해적 그의 눈에는 모든 게 먹는 걸로만 보이는데
2: 지구만 보면 침이 나와 지구 왕사탕은 포도 맛일까? 피라미드만 보면 배가 고파 피라미드는 치즈케이크 맛일까? 알프스산만 보면 단 거 땡겨 알프스산은 우유 빙수 마실까? 탑만 보면 돌돌 말고 싶다니까 피사의 사탑의 달걀을 돌돌 말면 대왕 달걀 김밥 아이스크림 맛집은 어디 없나? 어? 저 노란 아이스크림은? 바나나 맛? 치즈 맛? 파인애플 맛? 야, 궁금해 당장 아이스크림 맛집으로 고고! 아, 잠깐만 숟가락 큰 거 챙겨 야,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윤기가 짜르르르르르 입에서 사르르르 녹겠지 황금 사원을 구해줘
3: 황금은 도와줘
4: 걱정 말아요 세계 친구들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감히 신성한 사원을 먹어 치우려고 하다니 번개아이 황금 사원이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5: 미얀마의 쉐다곤 사원이 검색되었습니다
4: 좋아 미얀마로 번개 이동
5: 미얀마예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어요. 미얀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순수한 사람들의 미소가 어우러지고 마을 곳곳에선 신비한 불교 사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쉐다곤 사원이에요. 쉐다곤은 황금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곳은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사원이랍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의 거대한 탑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는 작은 불탑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2: 이야, 작은 거부터 먹을까? 큰 거부터 먹을까?
4: 잠깐!
2: 뭐야? 번개맨, 너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거야?
4: 아, 이빨의 적. 먹을 생각 좀 그만해. 사원에 왔으니 소원이라도 한번 빌어보는 게 어때?
2: 소원?
4: 그래,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사원이라고. 게다가 겉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저기 꼭대기에는 루비 다이아몬드 같은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지. 입 안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는 게 아니라 네 이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걸?
2: 황금? 다이아몬드? 루비? 크아,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그럼 먹지 말고 훔쳐가면 되지 뭐 쉐다곤의 황금, 다이아, 루비 다다다다다 내 거!

0: 얘들아 뭐하냐? 어서 해적선에 태우지 않고!
1: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번개 파워에 슈바라 슈바라 이빨 파워!
1: 자, 이럴 수가.
0: 그냥은 못 가. 먹든지 훔치든지 둘 중 하나다. 푸싱 푸싱.
1: 안 되겠군. 사원에 왔으니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번개 파워 업그레이드. 번개 파워.
0: 이건 못 보던 파워인데. 엄마야.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세? 이빨 해적 살려.
1: 자, 소원의 힘은 역시 굉장해. 신성한 쉐다곤 사원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말이야. 어? 동물 조각들이 많이 있네. 코끼리도 있고.
2: 태어난 요일의 동물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뱀띠, 토끼띠, 개띠 등 12개의 띠가 있는 것처럼 미얀마에도 동물띠가 있어요. 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띠.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사자띠.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코끼리띠. 이렇게 요일마다 7가지 동물띠가 있답니다.
1: 번개맨도 소원이 있어. 번개맨의 유일한 소원은 세계의 평화와 친구들의 행복한 미소. 번개맨과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들이 반드시 지켜줄게. 어? 이빨 스타그램?
0: 이빨 해적의 꺼지지 않는 식욕 2탄. 이번엔 빵 맛집 발견. 따끈따끈 갓 구워서 노릇노릇한 황금빵 틈틈.
1: 아, 정말 졌다 졌어. 아니, 저게 어떻게 빵으로 보이는 거지? 저곳은 바로
2: 황금바위 사원 짜익티오예요. 아슬아슬한 산 꼭대기 위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빛의 축제라 불리우는 축제 기간에는 황금바위 사원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0: 아니, 황금빵 먹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더 뺏기겠어! 황금빵은 내 거야!
1: 황금바위 사원은 모두의 것이야! 자.
0: 응? 번개맨?
1: 이빨 해적, 설마 황금바위를 먹고 싶은 건 아니겠지?
0: 아, 뭐야? 나 또 속은 거야? 이빨 해적 분노 3종 세트! 용서 못해! 황금바위야, 굴러떨어져라! 슈바라, 슈바라!
1: 멈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안 되겠군. 저기! 초코초코 바위다!
0: 응? 초코초코? 우왕, 어디?
1: 이때다! 소원의 힘을 모아 번개 파워 업그레이드! 번개 파워!
0: 번개맨 미워! 싫어!
1: 친구들, 이제 안심해요. 번개맨과 친구들의 소원을 모아 황금바위 사원을 지켜냈어요.
2: 산 꼭대기에 아슬아슬 서 있는 이 황금바위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함께하는 것 같죠? 이 황금바위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황금바위는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이 만든 바위인 셈이에요. 빛의 축제 기간에는 온 가족이 이곳을 찾아와 함께 불을 밝히며 소원을 빈답니다.
1: 미얀마의 사원,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0: 미얀마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미얀마에는 초콜릿으로 된 바위가 있다? 에이,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가짜! 미얀마 차옹화에 있는 초콜릿 바위예요. 초콜릿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진짜 초콜릿으로 된 바위는 아니에요. 초는 바위, 글롯은 버섯처럼 생긴 미얀마의 전통 그릇을 뜻하거든요.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모양이 정말 신기하죠? 과연 진짜, 가짜? 미얀마에는 호수 위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미얀마 일레 호수 사람들은 물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쭌묘라는 물 위에 밭도 있답니다. 대나무와 갈대를 이용해 물 위에 만든 밭이에요. 고추와 토마토를 키우기도 한답니다. 일레오스 사람들은 이렇게 물 위에 집을 짓고 살고 물 위에 밭을 일구기 때문에 평생 땅을 밟을 일이 드물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1: 하, 미얀마에서의 모험 정말 멋졌어. 아름다운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번개맨도 기도할게. 또 만나요, 세계의 친구들. 또 만나요, 미얀마의 친구들. 번개, 터!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0: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극도의 건조함과 열대의 습기가 뒤섞인 곳에 독특한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 환경 속에서 습기와 열기가 펼치는 연금술은 나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거인의 몸집을 한 나무들은 이 서식지 안에서 모든 생명의 중심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는 이 숲의 나무는 그 드넓은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의 마법 같은 무대가 되죠. 단단한 나뭇가지를 오르내리고 달콤한 열매를 먹으며 동물들은 이 복잡한 관계망의 일부로 숲 한가운데에서 나무와 함께 생존을 이어나갑니다.

열대 건조림은 동남아프리카의 상당 부분과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대 건조림의 생태를 살펴보기 가장 좋은 곳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이죠.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건조림은 광범위한 생태 지역입니다. 멕시코 남부부터 코스타리카 북부까지 이어져 활기 넘치는 열대 건조림 서식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안선까지 그 자락을 펼친 이 열대 건조림의 서쪽 경계는 태평양입니다. 해안 근처에서는 안개가 숲을 촉촉하게 유지해 끝없는 건기를 견디게 도와주죠.

이곳에선 짙은 녹음을 좀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빽빽한 관목들을 관통하며 뒤섞이는 이 영역은 긴코너구리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입니다. 임기응변과 기력이 뛰어난 긴코너구리는 특히 따뜻한 생태계에서 그 능력을 한껏 발휘하죠. 이들은 파도에 밀려온 파편들 사이에서 개나 곤충을 잡거나 혹은 근처 강에서 떠내려온 열매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긴코너구리는 민첩해서 빨리 달릴 수 있고 구멍도 잘 파며 먹이를 찾거나 쉴 때는 나무에 오르기도 합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늘진 나뭇가지에 올라 달콤한 낮잠을 청하죠. 긴코너구리의 이 아담한 왕국은 광대한 이곳 생태계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조림은 전체 열대림의 42%를 차지합니다. 대략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넓이죠. 상당한 면적과 다양한 서식 생물에도 불구하고 열대 건조림은 이웃한 우림에 비하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종류로 보자면 우림보다 다양성은 덜하지만 생태적 가치는 그에 못지않습니다. 이곳엔 만 제곱미터에 무려 90에서 150종에 이르는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나무들은 마치 대성당의 기둥처럼 초록색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반구형 지붕을 받들고 있습니다.

열대 건조림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가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조류와 파충류를 비롯한 온갖 생물들의 터전입니다. 열대 건조림의 극심한 건기는 때론 9개월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동식물들은 모두 그 혹독함을 견뎌내야 하죠. 무시무시한 외모를 가진 검은 가시꼬리 이구아나는 비가 오나 해가 내리쬐나 편안해 보입니다. 열대 건조림을 가장 좋아하는 이들은 때때로 나뭇가지에서 일광욕을 하며 태양의 열기를 흡수하죠. 가끔은 그늘로 들어가 부드러운 새싹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우연히 잘 익은 나무 열매라도 발견하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검은 가시꼬리 이구아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도마뱀 암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숲을 떠도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쳐야 할 때는 시속 3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죠.

그리스는 매우 활동적인 포식자입니다. 아메리카 열대림에 서식하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쓰러진 통나무를 보금자리 삼아서 알죠. 이들은 한 번 먹잇감을 발견하면 끝까지 추격합니다. 영역 안에 모든 구멍과 틈까지 확인하며 설치류와 작은 도마뱀, 곤충들을 사냥하죠. 심지어 어린 이구아나도 그리슨의 사냥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슨과 이구아나도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퍼진 이 육식동물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운틴 라이언 혹은 쿠거라고도 불리는 퓨마입니다.

핀레이슨 다람쥐는 날렵하고 영민합니다. 건조림의 숲 지붕에서 먹이와 안식처를 찾는 이들의 삶은 숲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다람쥐의 앞니를 버텨낼 열매는 없습니다. 단단한 열매를 먹을 때 닳는 만큼 앞니가 계속 자라나거든요. 핀레이슨 다람쥐는 중앙아메리카의 숲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흰목가치 어치와 영역의 일부를 공유하죠. 열대 건조림에서만 서식하는 흰목가치 어치는 다양한 곤충을 먹습니다. 물론 나무 열매와 도마뱀, 작은 척추동물도 먹죠.

열대 건조림의 낮은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뜨겁습니다. 극심한 건조함에 화산의 분기공이 내뿜는 열기와 분출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구가 살아있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증거로 이야기해집니다.

일부 화산은 좀 더 쾌적한 고도까지 솟아 있어서 바람과 구름이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습도가 높아져서 두 가지 생태계의 특성이 공존하게 되죠. 이곳은 새벽 방울새가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숲 지붕 꼭대기에서 묘한 노래를 부르는 새죠.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며 부르는 이상한 노랫소리도 그렇지만 부리를 크게 벌리고 노래할 때 축 늘어진 세 개의 볕이 흔들리는 모습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동굴처럼 까만 입속과 새하얀 머리와 목은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듯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초록의 숲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수컷 새볕방울새의 공연은 암컷을 매혹합니다. 새볕방울새의 오묘한 공연에 짖는 원숭이도 관심을 보입니다.

장류입니다. 이들은 열기와 가뭄도 큰 어려움 없이 견딜 수 있죠. 그리고 건조림의 크고 넓은 나무 잎사귀는 짖는 원숭이들에게 충분한 먹이와 안전한 거처까지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짖는 원숭이들은 보통 15에서 20마리 정도로 구성된 작은 무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각의 무리를 이끄는 대장 수컷은 큰 몸집이나 생식기의 크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우두머리는 무리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을 보호합니다. 울부짖는 소리로 영역을 확인하고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도 대장의 몫이죠.

숲의 하층부를 순찰하는 이 작은 뱀은 짖는 원숭이에겐 큰 위협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웃들에겐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죠.

계절에 따른 강우량의 차이와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많은 강이 건조림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습도가 좀 더 높은 이 구역에서는 나무도 더 크게 자라고 양서류 같은 동물들도 다양하게 목격되죠. 덕분에 숲의 길목 곳곳을 지키는 뱀들도 이 구역을 무척 좋아합니다. 낙엽에 몸을 숨긴 이 뱀은 작은 척추동물을 노립니다. 도마뱀과 개구리들은 늘 경계해야 하죠. 어떤 녀석들은 바로 도망칩니다. 사냥꾼은 최대한 피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니까요. 또 다른 전략은 위장술을 쓰는 겁니다. 이 녀석처럼 자신의 생김새를 이용해 흙덩이인 척 눈속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뱀과의 동물들은 예민한 혀로 먹잇감의 작은 자취도 감지해냅니다.

채 강을 찾는 동물들을 노리거나 물에 떠내려오는 동물의 사체를 기다리죠. 하지만 강이 주는 전리품은 언제나 분란의 불씨가 됩니다. 콘도르과 중엔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는 검은 대머리 수리는 식욕이나 속도 면에서 악어와 대적할 만한 녀석들입니다. 이 먹잇감도 그 거대한 파충류에게서 빼앗아온 것이죠.

검은 대머리 수리는 사체의 모든 유기물을 재빨리 찾아내 먹어치웁니다. 순식간에 모여든 검은 대머리 수리들은 죽은 물고기나 작은 동물들을 허리케인처럼 휩쓸고 가죠. 하지만 악어도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검은 대머리 소리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악어는 오늘 물고기 대신 새를 먹겠군요. 아직 먹이를 찾지 못한 건 퓨마뿐인가 봅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인 퓨마 한 마리가 타닥타닥 붙어 복잡하게 엉킨 나무의 미로 속을 주시합니다. 가시 돋친 덤불 속에 패커리와 사슴이 숨어 있습니다. 둘 다 퓨마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흰잎 패커리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에 처했고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깊고 한적한 숲에서만 서식하죠. 입 언저리가 하얀 흰잎 패커리보다는 비교적 흔한 목도리 패커리도 주위를 살핍니다. 이 숲은 피할 곳도 많지만 복병을 만나기도 쉽기 때문이죠. 퓨마에게 주어진 신선한 먹이의 선택지는 무척 다양합니다. 이 숲엔 준비된 메뉴가 많거든요. 야생 돼지는 물론이고 체중이 4kg이나 되는 아구티 같은 큰 설치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퓨마가 가장 좋아하는 푸짐하고 맛있는 먹이는 흰꼬리 사슴이죠. 작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흰꼬리 사슴은 건조림의 관목들을 돌며 새싹과 풀, 작은 열매들을 먹습니다. 매 순간 경계하면서요. 이는 오래된 습성입니다. 이들은 재규어와 자칼, 퓨마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그래서 작은 기미만 보여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열대 건조림은 숲의 생물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퓨마조차 작은 먹이에 만족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간식을 먹은 퓨마는 짝을 만나러 갑니다.

휴먼은 단독 생활을 하는 포식동물이라 짝짓기처럼만 상대와 함께합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은 두어 주 정도뿐이죠. 퓨마는 이 미지의 숲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보석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열기와 가뭄을 이겨낸 거대한 나무들이 자리 잡은 열대 건조림은 열대 지방에 다양한 구유종이 집중되어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의 생물 다양성은 위태로운 상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지구의 진귀한 동물과 식물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0: 어? 뭐해? 응? 내 맘대로 공주 이야기 읽고 있었어.
1: 우와, 내용이 너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0: 그래, 그럼 누나가 지금 읽어줄게.
1: 와, 누나 최고!

0: 몸에 들어오면 위험한 후탈라이트. 옛날 아주 먼 옛날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내 맘대로 공주가 있었어.
1: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2: 왼쪽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1: 오, 그래? 그럼 난 이거 할래. 아, 예뻐. 아, 역시 난 잘 골라.
3: 공주님, 왕께서 찾으십니다.
1: 아바마마가?
0: 그러던 어느 날.
4: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5: 오, 소개할 사람이 있어 불렀다. 나오시지요.
4: 빙글! 빙글!
0: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공주님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 빙글입니다. 왕이 공주의 건강을 위해 의사를 데려왔지.
5: 공주, 앞으로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거라.
4: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0: 그날 이후 의사는 공주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
2: 향수가 좋았습니다.
4: 잘했어. 많이 뿌려줘. 향기로 방을 가득 채울 거야.
2: 아, 네, 안 돼. 아.
1: 저기도, 저기도요? 여기도, 여기도?
0: 잠깐! 향수를 뿌린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라고 하고.
4: 어, 하지만! 이런 향기가 금방 날아갈 텐데.
0: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까? 잠깐! 플라스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4: 귀찮아!
0: 손을 씻으라고 하고.
3: 공주님, 식사하세요.
4: 아, 예뻐. 난 분홍색이 제일 좋아.

0: 버릇은 스테인리스나 도자기로 쓰세요.
1: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줄이라고 했지. 그러자 공주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

0: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공주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1: 그래, 우리 공주의 건강은 어떤가?
0: 호르몬 이상으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2: 네?
0: 뇌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한 거야.
3: 그랬구나. 근데 누나, 응? 공주 몸이 왜 아픈 거야? 공주 몸이 왜 아픈 거냐고. 왜?
0: 그거야, 당연히.
3: 당연히.
0: 친환경 영사한테 물어봐야지.
3: 에이, 뭐야. 빨리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친환경 딱지. 친환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친환경 영사님, 안녕하세요.
4: 호빵이 호떡, 안녕. 이번에 무엇이 궁금한 거야?
0: 내 맘대로 공주의 몸에 문제가 생겼대요.
3: 왜 몸이 아픈 거예요?
4: 그 이유는 바로 향수와 플라스틱에 숨어있는 포탈레이트가 공주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 포탈레이트요?
4: 포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의 모양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향수의 향을 오래가도록 만들죠. 이렇게 쓸모있는 화학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건강을 해칩니다.
0: 그런데 포탈레이트가 공주의 몸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4: 그거 시간을 되돌려 알려드리죠. 돌려 시간 되돌리기! 이야.
5: 공주님, 향수 가져왔습니다.
4: 일부 향수에는 포탈레이트를 넣어 향을 오래가게 만드는데.
5: 저기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4: 향수를 많이 뿌리고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포탈레이트가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포탈레이트가 들어간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거나. 포탈레이트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기로 음식을 먹으면 포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들어간 거구나.
3: 만약에 포탈레이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4: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하죠.
3: 예?
4: 이곳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뇌신경의 발달과 몸의 에너지 생성 등에 꼭 필요합니다.
6: 갑상샘 호르몬 생산 시작! 잘 만들어진

0: 죽은.
1: 그런데 후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일부는 갑상샘 호르몬 생산 공장으로 갔어.
0: 와, 완전 신기하다.
2: 오, 뭐가 막 만들어져.
0: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돼.
3: 아이, 몰라, 몰라. 아이, 몰라.
0: 이러면 뇌님이 놀라실 텐데.
1: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막고.
0: 어?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잖아. 더 만들라고 해야겠다.
1: 또 다른 푸탈레이트는 뇌로 갔어. 뇌의 갑상샘 호르몬 조절 기능도 방해합니다. 그러면
0: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야.
1: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해지면
3: 어디야? 어디야? 저긴가?
0: 멈출 수가 없어.
1: 집중을 잘 못해서 힘없이 움직이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죠.
4: 푸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도 일찍 다치게 만들죠.
4: 그럼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푸탈레이트는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이지만 몸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4: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어요?
1: 먼저 향수나 방향제를 쓴 후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고 손에 묻은 푸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5: 오늘도 친환경 용사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다.
4: 맞아, 맞아. 근데 누나, 내 맘대로 공주는 어떻게 됐어?
5: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볼까? 공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환경 용사와 제자가 찾아왔어.
1: 시작하겠습니다.
6: 친환경 파워!

0: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아, 다행이다.
2: 다 되었습니다.
1: 고맙소. 정말 고맙소.
0: 이 은혜를 어떻게...
2: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몸속에 포탈레이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해 주십시오.
0: 네, 조심할게요.
3: 건강의 되찾은 공주는 포탈레이트가 몸속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했대.
4: 우와, 잘 됐다. 누나, 우리도 조심하자.
3: 그래, 손 씻는 것도 습관이 되면 쉬워.
4: 맞아, 맞아. 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친환경 딱지 주면 안 될까요?
3: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4: 우와,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오, 예!

0: 뒷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삼촌이 그 마음 잘 알지. 김예렴, 응?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오늘 유치원에서
0: 유치원에서
2: 상자 뚜껑이랑 귤이랑
1: 상자 뚜껑?
0: 귤?
1: 도와주지.
0: 아 그래, 삼촌도 궁금해.
2: 궁금해? 응. 그럼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지금 해줄게.
0: 우와, 화딱이.

0: 손톱은 왜 잘라도 안 아파요? 먼저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
1: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선생님.
1: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0: 그러다 놀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왜 안 열리지?
1: 깔끔아, 어? 이것 좀 열어줄래?
2: 잠깐. 여기 얼룩이 있어. 어? 닦아야겠다. 깔끔. 응? 이겼어. 내가 열어줄게.
1: 아, 진짜?
2: 야! 열린다. 다 열었다. 안 열린다.
1: 아, 진짜?
0: 어, 내가 열어줄게.
1: 어, 정말?
0: 야, 열었다.
1: 우와, 열었다.
0: 있어.

0: 먹을래? 내가 까줄게. 자, 먹어.
1: 고마워.
0: 유유도 줄까?
2: 난 사실 유 싫어해.
0: 왜? 이거 엄청 맛있는데? 그럼 유유는 과자 먹어.
1: 그래도 때가

0: 이렇게 난 너무 창피해서 집으로 왔어.
1: 깔끔아, 진짜로.
0: 다시 생각하니까 또 창피해.
2: 도대체 손톱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야?
0: 이만.
3: 안 되겠다. 삼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짜잔. 지금 당장 깎자.
0: 아프게 깎는 거 아니에요?
3: 어? 너 삼촌 지금 못 믿는 거야? 에이, 안 아프게 잘 깎아줄게.
2: 그래, 삼촌 한번 믿어봐.
0: 너도 될까요?
4: 거의 다 됐어요.
3: 자, 다 됐다.
2: 호떡아, 깎으니까 어때?
3: 하나도 안 아팠지?
0: 네,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누나, 왜 손톱은 잘라도 안 아픈 거야? 왜 손톱은 잘라도 하나도 안 아픈 거냐고? 왜?
2: 그건 그 삼촌이 알려주실 거야. 삼촌!
3: 반사! 반사!
2: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호기심 탁재한테 물어볼까?
0: 좋아!
2: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손톱 딱지! 손톱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누구세요?
5: 두피 공장에 두피 공장장이 있다면 손톱 공장에는 바로 저! 손톱 공장장이 있지요!
0: 안녕하세요! 손톱 공장장님! 손톱은 잘라도 안 아파요.
5: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네.
2: 혹시 모르세요?
5: 알아요, 알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0: 네.
5: 우선 손톱을 만드는 공장은 바로 여기. 손톱의 뿌리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6: 네, 세포 생산 세포.
5: 손톱 공장의 일꾼들이 열심히 새로운 손톱 세포를 만들고
6: 생산.
5: 자, 이제 손톱 세포를 옮깁니다.
7: 6, 6, 4.
5: 바깥쪽을 향해 계속해서 보내지요.
7: 6, 6, 6, 6, 6, 6, 6, 6, 6, 6.
8: 새로운 손톱 세포가 왔다.
9: 네? 하지만 전해온 손톱 세포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8: 이미 죽은 세포 아니야. 빨리 내보내자. 으차.
3: 자, 이제 빨리 내보내.
9: 네, 밖으로 내보냅니다.
5: 새로운 손톱 세포는 죽은 손톱 세포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8: 으차.
5: 그러면 딱딱해진 죽은 손톱 세포가 피부 밖으로 나와 우리가 보는 손톱이 된답니다.
0: 우와, 손톱이 죽은 세포라니. 삼촌도 놀랬죠?
3: 나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2: 그럼 죽은 세포라서 손톱을 잘라도 안 아픈 거예요?
5: 그렇습니다. 죽은 세포는 잘라도 아프지 않아요.
0: 손톱은 잘라도 계속 자라던데 언제까지 자라요?
10: 만두새 손톱 만두새.
7: 근데 우리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요? 어제도 만들고 그 전에도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6: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야 되냐면,
7: 네,
6: 평생 만들어야 돼.
7: 네? 평생이요?
6: 그래,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

0: 사람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평생 동안 자랍니다.
1: 만드세, 보내세, 보내세.
0: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평생 다듬어야 하죠.
2: 평생 자르려면 귀찮겠다.
3: 맞아.
4: 손톱은 꼭 있어야 해요?
0: 없어도 돼요. 말랑말랑 살만 있으면 되지 뭐.
5: 정말요?
0: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손톱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손톱은 이렇게 상자의 뚜껑을 열거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 또 책을 보다가 종이를 넘길 때처럼 힘을 주거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손가락이 힘을 받을 때 뒤틀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도 하죠.
2: 손톱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0: 그렇죠? 그럼 손톱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6: 있어야 해요.
0: 맞아요, 맞아. 손톱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해요.
7: 준비 시작.
0: 손톱을 제때 자르지 않으면
8: 네 손톱에 긁혔나 봐.
0: 긴 손톱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긴 손톱 밑에 때가 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때는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9: 우와, 너무 더러워.
0: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 밑에 세균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앞으로는 손톱을 잘 깎아야겠다.
10: 응.
11: 손톱도 물어뜯지 말고.
10: 네.
0: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손톱까지 깔끔하게 씻어주세요.
12: 알겠습니다.
13: 근데 앞으로 유유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2: 아니야. 손톱도 깨끗하게 잘랐잖아.
11: 그래. 짜잔. 내일 가서 이걸 선물로 줘.
2: 우와, 예쁘다.
13: 꿀빵 삼촌, 감사합니다. 누나도 나 줘야지.
2: 응? 뭘?
13: 손톱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1: 오, 나도.
2: 좋아요.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12: 우와, 신나.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초등수학의 기본은 연산. 연산 문제를 정복하려면 풀고 풀고 또 풀어보는 반복적인 학습뿐. 때문에 아이들은 잘하다가도 금세 힘들어하고 쉽게 지친다고 하는데요.
1: 수학은 어떤 공부가
2: 재미없나? 그냥 문제만 풀고 지루하면 수학이라고 생각했어요.
0: 그러나 여기 지루한 연산에 눕혀 빠진 아이들을 깨우는 신나는 수학 수업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주기만 하면 문제가 술술 풀리는 수학 시간. 게다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을? 이런 수학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3: 되게 재밌었어요.
4: 수학을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친근감도 생기고 한층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0: 수학 점수보다 중요한 건 수학에 대한 흥미? 스토리가 있는 게임으로 신명나는 수학 시간을 만드는 게임 수업의 여왕. 재미 가득한 수업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학의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은 현재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파견교사로 근무 중이지만 가장 많은 수포자가 발생한다는 분수를 아이들이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해주려고 특별히 찾아온 겁니다. 아이들과 만남을 기대하며 수업 리허설을 시작하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5: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의 형태를 집어넣어서 게임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의 목적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게임의 특성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게임을 활용하면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수학적인 의사소통 능력,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게임 요소를 활용해 수학 시간을 강하게 몰입하고 적극적인 수업으로 바꾸신 김혜진 선생님. 선생님과 공부할 오늘의 단어는 본수의 덧셈과 뺄셈. 수포자를 속출하기로 소문난 문제적 단원입니다. 먼저 수학의 섬 탈출이라는 미션으로 수업을 여는 선생님.
5: 오늘도 역시 수학의 섬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거 탈출 못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춤추면서 수학 공부해야 돼. 알았죠?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보면 이 섬에서 지금 문제를 숨겨놨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0: 게이미피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 스토리는 게임에서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몰입하도록 만드는 요소인데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 시간을 섬 탈출이라는 스토리로 만들었대요.
5: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랑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인을 찾는 수학 활동,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수학 활동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제작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수학의 섬을 하나씩 만들고 그 단원을 통과하면 섬을 탈출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섬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자료 배치나 학생들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내가 저 섬을 반드시 탈출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의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섬을 탈출하는 건 저번이랑 똑같아. 규칙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나만 알겠다고 탈출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 섬을 반드시 탈출해야 돼요.
0: 섬 탈출 과제는 화면으로 제시되는데요. 이 또한 스토리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였습니다.
5: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6: 오늘은 모든 요리를 분수화시키는 집밥 김선생님.

0: 주시고 맛있는 김치볶음밥 만드는 비법을 수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명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집밥 김 선생입니다. 아참, 수학도 잘합니다.
1: 아, 무거워.
0: 김치는 4분의 3컵에서 3분의 2컵을 더한 만큼 넣어주세요. 참기름은 6분의 5컵에서 8분의 3컵을 뺀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김치는 4분의 3컵에서 3분의 2컵을 더한 만큼, 참기름은 6분의 5컵에서 8분의 3컵을 뺀 만큼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2: 자, 이거는 이번 시간의 탈출 미션은 김치볶음밥의 정확한 레시피 찾기. 이걸 위해 아이들은 본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관건은 분모가 다른 수의 계산법입니다.
3: 혹시 이거를 계산을 두 개를 더해서 약분해서 이렇게 하면 맞을까?
2: 본수 계산의 5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엉뚱한 풀이법을 보여준 선생님. 틀린 방법을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면 아이들이 오답을 고쳐보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부쩍 늘어난다는군요.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는 순간은 본수라는 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혼합 계산이 등장했을 때라는데요. 오늘 수업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3: 핸드폰을 켜서 한번 게임을 할 건데, 선생님은 이번에는 화면을 키울 거기 때문에 뒤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2: 그리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게다가 TV를 보고 게임을 한다고요? 과연 이건 무슨 게임일까요? 이것은 퀴즈, 토론, 설문을 생성하는 개인 기반 반응 플랫폼 어플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제에 대한 답을 입력하면 정답자와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질은 문제풀이지만 게임이란 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들. 바로 이런 게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의 장점이랍니다. 저마다 통통 튀는 아이들을 넣고 게임 준비를 하는데요.
3: 오늘 아침에 찌개가 짰나 보다. 자, 그럼 다 됐지요? 선생님 시작해도 돼?
4: 네.
2: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 드디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3: 자, 시작이에요.
2: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 대단하죠? 게임으로 문제를 푸는 건 학습지로 할 때와는 아이들의 몰입도부터가 아주 다르답니다.
3: 반응 플랫폼 게임을 해보면 장점은 일단 참여자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2: 화면에 제시된 문제들은 본수의 덧셈 뺄셈 문제를 계산할 때 필요한 선수 학습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반 아이들 전체의 성취 수준을 한눈에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3: 어떤 문제였지? 그러니까 분모를 바꿔줬을 때 분자도 바꿔준다는 내용이지. 같은 수를 곱해서.
2: 이 게임의 장점은 자신이 푼 문제에 대한 정답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속도에 민감한 요즘 아이들에게 딱 맞춤인 것 같습니다.
3: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문제를 보고 문항을 클릭하는데 그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알게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의 구성이 이렇게 위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틀리는 문항이 있더라도 다음번에 조금 쉬운 문제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2: 게임에서 중요한 건 난이도. 아이들이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의 문제를 풀이 과정의 순서대로 제시해 주는 게 좋다는군요.
5: 아, 너 왜 틀렸지?
2: 반 아이들 모두가 정답을 맞히자 신나서 춤을 추는 아이들. 아이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3: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0: 어떻게 손가락 다 할 수 있겠어? 손가락으로 해줄까?
1: 손가락으로.
0: 손가락 몇 개?
1: 4개.
0: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엄마!
2: 보상은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역효과를 피하려면 완급 조절이 중요하답니다. 보상 방법까지도 게임화한 진정한 게임의 여왕 김혜진 선생님.
0: 선생님이 짜장 놀아있다.
2: 이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또 다른 게임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수학 시간을 게이머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3: 수학 시간이라고 하면은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울려서 수학 수업에 참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수학 시간을 전부 다 기존의 게임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그 게임을 변형하던가 내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모든 수학 내용을 게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2: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분수 컬링 게임. 컬링 경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분수 컬링 게임은 두 팀이 각각 공깃돌을 튕긴 다음 해당 칸의 분수를 계산하는 게임인데요. 마지막 남은 공깃돌을 더하거나 뺐을 때 결과가 가장 큰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목표는 어디까지나 분수의 덧셈 뺄셈 문제풀이. 그러나 게임이다 보니 전략이 필요하죠.
0: 경계선에 놓일 때는 너네가 생각했을 때 유리한 부분을 너네가 선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뺄 때는, 더할 때는 두 개의 수가 클수록 더한 값이 커지겠죠. 그런데 뺄 때는 빼어지는 수가 더 커야 될까? 빼는 수가 더 커야 될까?
4: 그렇지.
0: 5분의 1이랑 6분의 1이 있어. 어디서 무엇을 빼는 게 더 나을까? 그렇지. 5분의 1은 5개 중에 한 개니까 피자로 생각하면 5개 중에 한 조각. 그 다음에 이거는 6개 중에 한 조각이니까 사실은 어떤 게 더 큰 거야?
4: 5분의
0: 1이 더 크죠. 그러면 5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주는 걸 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고 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럼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게임의 본질은 재미. 재미는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에너지인데요. 이 게임 역시 본수의 계산 문제지만 아이들은 게임이라는 생각에 즐겁게 임하는 겁니다.
3: 컬링 수학 게임을 하면서 좋은 점은 학생들이 자기의 신체를 활용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 시간에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그 공깃돌을 움직여보는 활동이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2: 이 게임엔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승리의 비결은 수학 실력이 아닌 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공깃돌이 컬링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게임판 밖으로 튕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운이 좋다면 이렇게 게임판 한가운데 공깃돌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0: 중간에 돌이 들어가면 몇 점을 더 준다고요?
5: 1점!
0: 1점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중간에 별표가 별에 들어가면 한 번 더 튕길 수 있도록 할게요.
2: 게임에서 이런 우연한 성공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깨운다는데요. 이런 게임의 요소들이 결국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수학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인 셈이죠.
3: 다른 사람의 것을 쳐내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별표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깃돌이 어느 곳으로 튕겨 나가느냐 등 우연의 효과가 많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내가 공깃돌을 잘 하게 되면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양 팀이 공깃돌을 모두 사용하면 이제 분수를 계산해서 승패를 가려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계산해야 할 분수식은? 이것 좀 보세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게임을 통해 만들어낸 문제는 결코 만만한 계산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들. 이 문제가 게임을 통해

0: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가능한 거죠. 게임을 통해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처럼 수학을 즐길 수 있게 된 거랍니다.
1: 게임하면서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활동하면서 하니까.
2: 분수에 덧셈 뺄셈을 게임으로 한다는 걸 잘 생각은 못하고 그 생각을 아예 잘 못했는데 해보니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3: 분수의 계산은 뭐 덧셈 뺄셈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뭐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4: 이제는 선생님이 너희들이 정말 한 명씩 다 아는지 확인을 할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탈출 게임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한 명씩 다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맞췄어. 그럼 선생님이 탈출이다. 그러면은 저기 나가면 섬이 있을 것이야. 거기 앉아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5: 네.
4: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그 집밥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김치, 참기름 문제가 있어요.
0: 이번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본수의 계산으로 정확한 레시피를 찾는 것이었죠. 도입에 나왔던 문제를 활동지에 푼 다음 선생님께 개별 확인을 받고 정답이 맞으면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4: 김치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시고 된 사람은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0: 게임과 놀이의 차이는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데요. 목표를 설정하면 게임 참여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집중하게 하는 힘이 생긴대요. 게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빠른 피드백. 아이들이 본 차시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4: 학생들의 마지막 활동의 형성평가 과정으로 한 명씩 다 피드백을 해주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한 명씩 체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예!
4: 자, 탈출이다! 잘하네, 탈출! 이야, 명 교수님!
0: 탈출 여부보다 중요한 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4: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들어가고 12가 한 번 들어가면 몇이 남지? 17에 12. 그렇지. 이거 뭘 바꿔줘야 될까? 다시 고쳐서 바꿔다 보세요. 게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놀이로만 끝날 수 있고 이제 재미로만 끝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오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 이제 실수를 반복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익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12분의 17. 교실 안에선 선생님이 남은 아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확인을 해주는 사이 탈출한 아이들은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6: 여기서 어떤 거예요?
7: 참기름 문제 풀어요.
0: 밖에 나와서 놀 줄 알았는데 문제 풀이에 집중하다니 게임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죠?
6: 탈출해서 기분 좋아요?
0: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끌어들인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들은 전원 수학의 섬 탈출 성공했습니다.
8: 수학이 약간 어렵다고 하고 수학을 약간 포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수학을 더 흥미롭게 더 관심도 생겼어요.
9: 계산도 이제 하다 보면 재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0: 김혜진 선생님은 게이미피케이션 수학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수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게임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저 스스로도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규칙을 익히기 위해서 설명서도 열심히 보게 되고 옆에 친구에게도 다시 물어보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되고 나서 이걸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보드게임 개발 및 적용으로 논문을 쓰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게임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수학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저도 즐거워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지금 보는 것도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게임인데요.
5: 일단은 간단한 카드로 학생들이 이제 구구단이나 덧셈을 종이로만 종이 연필로만 푸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카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10: 1 더하기 8은 9.
5: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신랑인데 같이 부부교사기 때문에 이런 수업 재료나 자료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0: 도구를 이용한 게임 준비뿐 아니라 스토리 제작에 필요한 작업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수업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5: 이렇게 눌러주면
10: 즐거운 수학 수업을 같이 해봐요.
11: 즐거운 수학 수업을 같이 해봐요.
0: 게임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좋지만 사실 선생님한테 가장 큰 즐거움은 따로 있답니다. 바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보는 건데요. 수학을 게임으로 풀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수학 요소를 활용한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게 하셨대요.
5: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코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나눠주면 아이들이 이제 또 이제 다시 잘라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0: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게임을 만들게 한 선생님. 이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의 평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 두 번째 만남 만에 게임을 만들어 본 아이들.
4: 만든 게임을 한번 내가 한번 발표해 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도 해줄 수 있겠어요?
12: 네.
4: 네. 그러면 내 게임을 설명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볼까? 오, 제이오도 하고. 오케이.
5: 게임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저는 게임을 본인이 만들어 보게 합니다. 교과 내용에서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다섯 가지를 그 게임에 투입을 하게 되면 매우 잘함, 네 가지면 잘함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형성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아는 내용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목표이기도 합니다.
12: 제가 만든 게임은 파이브라는 게임인데
4: 파이브 한번 보여주면서
12: 파이브라는 게임인데 이거를 여기에 분수 카드들이 있어요. 그 분수 카드들을 한 장씩 꺼내면서 5에 가장 근접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4: 아, 그러니까 분수를 내려놓으면서 5에 근접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군요.
12: 네, 더하거나 빼면서.
4: 아, 그래서 파이브예요?
12: 네, 그리고 오. 아이템도 있어요.
4: 아, 아이템은?
12: 예를 들어서 뭐 대포 같은 걸로 상대방의 정치를 깎아 내릴 수 있고
4: 네.
12: 방울 같은 걸로 자기에게 오는 공격을 막을 수도 있어요.
13: 네, 이 게임 이름은 너무 쉬운 게임이고요. 왜 쉽냐면 이 분수에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다 그냥 곱해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통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14: 주사위로 굴리면 숫자가 나와서 숫자만큼 앞으로 간 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못 풀면 주사위 굴리기 전에 곳으로 가야 돼.
15: 이거는 양양이 도출 작전이라는 게임인데요. 양양이가 무슨 숲속에 갇혀가지고 이 칩이 몇 개 있으면 양양이를 구출할 수 있어서 이 칩을 먼저 빨리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4: 여기 지금 보면은 편지도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15: 이거는 양양이가 쓴 거예요.
4: 아, 자기를 구해달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15: 네.
4: 이야기까지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0: 첫 시도 만에 제법 다양하고 재밌는 게임이 탄생했는데요. 그만큼 게임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놀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루하고 힘든 수학을 게임으로 바꿔 즐길 수 있게 해준다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학습에 몰입하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5: 즐기게 되면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속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방향이 같으니까 언젠가는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0: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수학을 잘할까요? 선행학습에 더 빨리 할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방향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과정을 좀 즐기게 하는 게 수학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수학에 재미를 붙이는 수학.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수학. 그래서 누구든지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는 수업. 그것이 김혜진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닥터!
1: 어서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0: Where's the doctor?
2: 아, 로지 선생님. 저 휴가 기간 동안에 잠시 와서 진료 봐주신 거고, 오늘부터는 제가 정상 진료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향한 베리의 거울. 얘들아, 나 좀 봐줄래?
1: 베리잖아. 왜? 오늘도 이쁜 나 좀 봐줄래? 그러려고?
0: 얘들아, 나도 예쁘지만 이것 좀 봐줄래? 내 거울에 재미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2: 재미있는 거?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보여줘. 재밌지? 거울아, 거울아, 더 엄청 재밌는 거 보여줘.
3: 거울이 거울이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에휴.
4: 짜잔!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진 찍기 시간.
5: 너희들 뭐해? 마법 카메라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6: 조건, 너무너무 재밌다고.
4: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6: 저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4: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응. 이 거울은 당분간 사용 금지.
6: 네?
4: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6: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4: 안 됩니다.
6: 제 보물들이에요. 이거랑 바꿔요. 네? 네?
4: 베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1: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4: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1: 먹을래요?
4: 그런데 과자가 몸에 너무나 나빠요.
1: 먹을래요?
4: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1: 이상해.
4: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1: 안 먹어요.
4: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1: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7: 군터!
4: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1: 나는 괜찮을 거예. 나도 볼 거야.
6: 내 손거울이야. 내가 먼저라고.
8: 따이.

0: 잡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핑핑이 붙잡고 늘어진 탓이야.
2: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핑.
3: 됐고,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4: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2: 거울.
4: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0: 제가요? 아,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4: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5: 술래야 친구.
4: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5: 됐다.
4: 모두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0: 거기군.
4: 몽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0: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의심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망가진 건 아니란 얘기. 그럼 필요한 건 바로 마법. 멜리나님의 마법이 담긴 캐네디움 가루를 뿌리면

0: 방금 그건 분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가능?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재밌는 걸 볼 시간이라고.
2: 조금만 더 기다리면
3: 롤링을 가져오는데.
1: 롤링
0: 잘들 놀고 있었나요?
3: 롤링이야?
0: 물론 고쳤지요.

있잖아요. 물론 영수증은 안 나오지만.

0: 그래! 로블리, 마법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지금요?
0: 당장요!

0: 뭐야? 저걸 언제 찍었어?
1: 언제 찍었냐, 핑!
2: 아우, 거의 다 잡을 뻔했었네.
1: 준이가 피아노에 부딪혔어. 엄청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냐?
0: 에? 슈리는 뭐 춤추고 있는 거야? 우와, 균형 잡는 것 좀 보소.
1: 아니, 목이 저렇게 돌아? 한 번 더 하고 싶다.
3: 좋았다!
2: 그럼 이번엔 놀이터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위대한 농부 입꾼 개미.
1: 렉스, 뭐해?
2: 아,
3: 와, 멋지다.
1: 개미들이 왜 나뭇잎을 가져가는 거지?
0: 작아져서 물어보자.
4: 우와, 엄청 길다.
0: 우선 따라가 보자.
1: 우와, 개미들 정말 빠른데?
4: 너무 힘들어.
0: 개미들이 위험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아이고, 슈퍼 변신! 렉스 슈퍼 이빨!
3: 페리 군대 로프!
1: 단키 물대포 발사!
5: 스톰 집게 발사!
0: 예! Yeah.

0: 냄새 길?
1: 우리 페로몬 냄새 길을 따라 집으로 가거든.
2: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거야?
3: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4: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탐험대야. 지나간 개미들을 추적하면 길을 찾을 거야. 찾았다!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돼.
1: 다행이다. 고고다이노 고마워.
5: 그치만 너무 늦어서 걱정이야.
6: 빨리 나뭇잎을 가져가야 하는데.
7: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나뭇잎은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야?
1: 아니, 이 나뭇잎은 거름이야.
7: 거름이라고? 왜 퇴퇴퇴.
1: 우린 버섯을 키우는 농부 이쁜 개미들이야. 이건 버섯의 거름이 될 거야.
8: 우와, 개미가 농부라니.
5: 정말 신기하다.
3: 무슨 일이지?
9: 오금죽한 녀석들이네. 맛있겠다.
5: 도망쳐.

0: 어? 다 줘!
1: 얘들아, 레스큐 킹으로 변신하자!
0: 어?

0: 레스큐킹 부스터! 야! 야! 야! 야! 슈퍼 엔진! 됐다!
1: 이건 못 피할걸? 다시!
0: 레스큐킹 메가 부스터!

0: 뭐야, 응? 혀가 안 닿지?
1: 저 녀석들이라도 먹어야지.
2: 엑소 개미들이 위험해!
3: 워터캐논 쏴!
2: 됐다! 어? 이게 뭐지? 레스큐킹! 얘들아, 좋은 방법 있어!
4: 빨리 해봐!
3: 레스큐킹! 메가부스터! 레스큐킹! 어거 프로펠러!
1: 뭐야?
4: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이제 집으로 가자. 모두 준비됐지?
4: 응.
5: 자, 출발하자.
6: 출발!
4: 여기가 우리 집이야.

0: 집을 안내해 줄게.
1: 어?
0: 여기는 나뭇잎을 저장하는 곳이야. 나뭇잎을 씹어서 거름을 만드는 거야.
2: 우와.
0: 거름으로 맛있는 버섯을 키우는 거지. 자, 먹어봐봐.
3: 고마워.
4: 맛있다.
5: 개미야,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
0: 뭐? 그건 안 돼.
3: 딱 한 개만 더 먹을게.
5: 응? 응?

0: 거미가 줄을 타고.
1: 안녕.
2: 우와, 거미들.
1: 안녕.

다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초대받지 않은 손님 파라사울 올로프스. 왔어? 박사님이 왜 우리 부르신 건지 아는 사람.
1: 네가 아는 줄 알았는데?
2: 중요한 일이랬어.
3: 맞아. 그리고 중요한 일은 언제나 위험하더라.
0: 언제나 재밌고. 잘 왔어요, 박사님.
4: 잘 왔다, 얘들아. 아기 공룡들의 검진이 필요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0: 불렀단다.
1: 검진이요?
2: 그럼 옥상에서 평화롭게 아기 공룡들을 검진해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와우, 드디어 편한 임무라니.
1: 자, 딱 적당한 체중이네요.
0: 잘했어.
2: 날개가 아주 멋진데?
0: 침치 하나 없이 깨끗하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는 바로 로디네.
3: 로디!
1: 보여줘, 로디!

0: 놀라운걸? 지난번 검사 때보다 언어 능력과 신체 능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구나.
1: 어?
2: 뭐 특별한 게 있어요?
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로디가 부화한 게 정확히 3년 전. 바로 와. 오늘이네.
2: 오늘이 로디 생일이라고요? 파티하겠네요.
3: 로디 생일.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아가야.

0: 저기 있다! 찾았어요, 대장! 다이노이츠 카페로 들어갔어요.
1: 한 마리가 아니잖아!
2: 테라마디, 돈을 벌려 켜볼게!

0: 됐어, 로디. 이제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면 돼.
1: 로디! 로디!
2: 파라사우롤로포스잖아?
3: 여기 파라사우롤로포스는 없었는데?
4: 덱스가 새로운 공룡을 보낸 거야.
5: 순해 보이는데? 그러게, 게다가 노래도 꽤 잘하고.
6: 자극을 받기 전엔 메카다이노로 변하지 않잖아.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문제 없을 거야.
7: 우리 빼놓고 파티를 즐기는 섭섭터진 꼬맹이들 생일 축하한다.
6: 앞이 안 보여.
2: 안 돼. 로디.
3: 도망치고 있어.
4: 공룡들이 다치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해. 다이노스터 출동.

0: 같이 밀렵꾼들을 잡자.
1: 좋아, 옛날처럼 해보자고.
2: 4번가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
0: 알았어, 우리가 갈게.
3: 대장, 이러다 잡히겠어요.
0: 옆으로 붙으면 내가 막아볼게. 차세워.
4: 끈질긴 녀석들이군. 조금 따가울 뻔했지.

0: 스타크야! 나도 봤어! 스릴러 클로 발사! 일 준비해 놓으시오! 장차를 멈추고 공룡들을 돌려줘!
1: 어쩌나, 난 그러기 싫은데.
2: 너니, 내게!
0: 차 세워, 당장!
1: 잘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3: 왜 공룡을 사냥할 때마다 로봇 공룡이 나타나는 거야?

0: 이봐, 거기! 이쪽이야! 랩톱 킥! 기다려! 잡았다! 고마워, 치투드!
1: 결국 아기 공룡이 메카다이노로 변해버렸네.
2: 와우, 진정해! 우리가 도와줄게!
3: 시간 없어! 빨리 공룡을 구해야 해! 안 그럼 공룡과 도시가 전부 위험해질 거야!
4: 맞아! 어서 합체를 시작하자! 다이노 모빌 합체!
3: 새로운 친구가 말썽을 좀 피우네.
4: 충격에 대비! 저기! 머리 위에 달린 표시! 음파 발생 장치야! 언제!
3: 벼슬 공격하란 거지? 알았어! 스테고 캐논! 발사!

0: 야, 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1: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

0: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레터스든 스페이스!
1: 더 이상 음파 공격은 못할 거야. 제이민, 오즈!
2: 스테고 캐논, 발사!

0: 흥미롭군. 셀모가 있겠어. 저 랩털 잘 지켜봐야겠군.
1: 다이노우스에 떨어진 반친구.
2: 루시오 서둘러. 지툰두는 벌써 버스에 탔어.
3: 안 돼, 기다려. 지툰두한테 깨워달라고 했는데. 절대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거야. 그렇다면 이제 늦을 수가 없지.
1: 이곳이 바로 정체불명의 슈퍼히어로 다이노스터가 로봇 공룡들과 전투를 벌인 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븐의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 채널에서는 슈퍼히어로의 가면을 벗겨서 그 정체를 밝혀낼 겁니다. 바로 카메라 앞에서 기대해주세요. 어? 저게 뭐지?
3: 딱 맞춰서 왔네.
4: 조, 첼시, 루시오.
3: 짜잔! 왔어요!
4: 너 또 다이노 슈트 입고 학교 왔지? 그렇지?
3: 진정의 델비,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4: 루시오는 지각을 면했고, 스티븐? 스티븐은 아직 안 왔니?
1: 지금 도착했어요.
4: 스티븐, 늦었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1: 있었죠. 제가 슈퍼히어로 다이노스터의 정체를 목격했거든요.
4: 슈퍼히어로? 말해봐,
1: 뭐지? 다들 엄청나게 놀랄걸. 바로 루시오!
3: 뭐? 루시오? 아니야.
4: 참 재밌구나. 학교에 제 시간에 오기도 힘든 루시오가 슈퍼 히어로라고.
1: 그치만 진짜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3: 재밌는 농담이었어.
4: 이제 자리에 앉으렴, 스티븐.
1: 꼭 밝혀낼 거야. 다음엔 반드시 증거 영상을 찍어서 내 채널에 올릴 거니까. 그땐 다들 내 말을 믿겠지.
4: 그래, 다들 믿겠지. 하지만 수업 끝나고 하렴. 자, 여러분 모두 16페이지 펴세요.
1: 내가 널 지켜보겠어.
5: 내가 말했잖아. 그러다 들킬 거라고. 이러니까 임무가 있을 때 말곤 함부로 변신해선 안 된다는 거야.
3: 어차피 아무도 안 믿잖아.
6: 글쎄, 과연 그럴까?
7: 어서 지툰두 집에 가자.
3: 일봐.
1: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걸?
8: 아, 스티븐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3: 뛰어!
1: 어디로 갔지?
8: 이쪽이 지름길이야. 가자!
3: 떠돌렸어.
8: 아직 방심하지 마. 가자.
1: 안녕, 루시오.
9: 이제 오니, 루시오. 네 친구 스티븐과 얘기하던 중인데 학교 과제를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1: 나한테 공룡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루시오. 언제부터 다이노스터였어? 그 슈트는 어디서 났어?
3: 몇 번을 말해. 난 영웅도 아니고 공룡은 본 적도. 먼저 방을 좀 치워야겠어. 이모가 늘 그러셨거든. 지저분한 방을 보여선 안 된다고.
8: 루시오가 청결이 좀 예민하거든.
3: 로딜 긴급 상황이야. 어서 들어가서 숨어.
1: 소리 내면 안 돼. 잠시 후 다이노스터의 본부가 공개됩니다.
3: 이제 들어와, 스티븐. 루시오의 아지트를 소개합니다. 공룡 같은 건 없어.
1: 그건 모를 일이지.
3: 진실을 말해봐.
1: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을 텐데.

0: 옷장 문이 왜 자꾸 멋대로 열리지?
1: 이 안에 뭐 숨기는 거 있어?
0: 내가? 숨기는 게 있냐고? 그럴 리가. 아 그래 화장실 너 화장실 가야 하지? 화장실 가야 할 것 같은데 급해 보여.
1: 난...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해. 분명 방에 단서가 있을 텐데 대체 어디 있을까? 이게 무슨... 우와... 이런 변기는 내 평생 처음 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장치는...

어디야? 이봐, 루시오,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0: 출전동.
1: 아직 멀었어, 스티븐? 혹시 병기 빠진 거야? 119에 전화해줘?
2: 아, 이런... 진짜 큰일 났다. 노라이모!
3: 스티븐이 어디 있다고?
4: 아무데서나 자꾸 변신하다간 사고가 날 거라고 여러 번 경고했잖아.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라고.
5: 난 그냥 지각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6: 우선은 친구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구조하는 일에만 집중하렴. 서둘러.
2: 저기 냅투카가 있어. 스티븐은 없어. 어디로 간 거지?
4: 제민, 위에서 멀리까지 찾아봐줘. 나머지는 흩어지자.
2: 저리 가, 따라오지 마. 난 맛없어. 무진 치르기다.

0: 아빠이 무지멋지다. 어디서 구해?
1: 계속 피해.
0: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2: 탐색장치에 공룡들의 위협이 감지됐어. 합체하자.
3: 스테고 블래스트윙 비행 준비 완료. 가자.
4: 니와 거기 왜 너희 말이야? 야,
5: 에터 소드.

0: 쉽게 건너오지 못할 거야.
1: 이제 공룡들이 뒤돌아가게 만들어야 해.
2: 그렇지. 방법이 있어.

0: 뭐 하는 거야?
1: 효과 있잖아, 안 그래?
2: 이렇게 로봇들이 사납고 굶주린 공룡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로봇들을 조종하는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거봐, 로시 올 줄 알았지. 그리고 델비, 오즈, 치툰도 또
0: 제이민, 장난해? 우리 체육 시간 애들 같은 팀이잖아.
3: 러디.
1: 괜찮아? 무슨 일인지 몰라도 화장실에서 기절했더라. 우리 이모가 살펴봤는데 별일은 없을 거래.
2: 아니, 둘 다 속일 생각하지 마. 난 진실을 아니까. 내가 봤어. 진짜 공룡들도 봤고, 또 네가 슈퍼히어로 슈트를 입고 있는 것도 봤어. 네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다 찍어뒀다고. 어? 어디로 갔지? 없어졌잖아.
1: 진정하고 그만 잊어버려. 그냥 다 꿈이었어. 나도 배고플 땐 이상한 꿈을 꿔. 뭐 좀 먹을래?
2: 그런가? 마치 실제로 달린 것처럼 엄청 배가 고프긴 해. 꿈속이었는데 왜 그럴까?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화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3: 뭐? 그런 거 아니야.
0: 아니기.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아니라니까.
0: 아니라니까.
3: 야!
0: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에이, 아니라고.
0: 어? 어?
3: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4: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0: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5: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4: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0: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3: 모두 괜찮아?
0: 어? 어?
3: 아저씨!
0: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0: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기능 액션!
1: 멀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2: 알았어.
1: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3: 와, 멋진데.
1: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4: 알았다고.
2: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5: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1: 이런!
2: 내가 구조할게.
3: 살려주세요. 어,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2: 잠시만요.
4: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0: 잠깐만 비켜줄래?
1: 살았다!

0: 다치신 분 계세요?
1: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0: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1: 아,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2: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3: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4: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5: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6: 아이스걸?
7: 아이스걸 등장!
0: 모두 등대하는

0: 그래? 아니야?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0: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내 스킬 드론을 사용해. 드론? 아, 그렇지.

0: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어? 누구보다 달려라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으아!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1: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2: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AI와 함께 공부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처음 배우는 AI 우리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은 인공지능계의 가성비 끝판왕. 이거목만큼은 AI로 공부하는 손해다. 바로 영어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다정한 영어 선생님 김지현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 강사라고 합니다.
0: 그럼 오늘 수업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요?
1: 정말 간단해요. 챗 GPT를 쓸 수 있는 어떠한 기기도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준비해주세요.
0: 와, 상당히 간단한데요?
1: 자, 먼저 챗 GPT를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은 그냥 웹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사이트가 열렸을 텐데요.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기능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뭔가 음파? 파형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요 친구를 누르면은 우리가 챗 GPT와 이렇게 타이핑 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 말하기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0: 원래 이제 채팅으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부터 목소리로 한번 AI를
1: 그렇습니다.
0: 써볼 거다.
1: 네. 자, 그리고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페르소나가 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0: 캐릭터 같은 거죠.
1: 그쵸,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AI의 캐릭터 내지는 그 AI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영어 회화를 연습해 줄 수 있는 상대다 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필요한 페르소나는 아이와 비슷한 연령대를 설정.

0: 또 성격도 뭐 쾌활하고 다정하게 뭐 요런 것들이 설정이 필요하겠죠. 좀?
1: 자, 요거 보이스 요거 누르고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볼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너는 미국인 남자아이 11살 텀이야. 지금부터 나랑 영어로 회화 연습을 할 거야. 일상에 관한 모든 대화든 괜찮아. 내가 이해하기 편한 영어로 쉽고 재미있게 먼저 영어로 시작해줘.
2: Hey, I'm Tom. So, what's something fun you did today? Tell me about it.
1: I did soccer.
2: Oh, soccer sounds awesome. Did you play with your friends? Or was it a team practice?
1: I don't understand.
2: No worries. If anything's confusing, just ask me. I'll explain it in an easy way. Let's keep it simple. How did you feel after playing soccer today?
1: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를 뭔가 더듬더듬 말해도 우리 GPT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막, 사커, 디드,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3: 알아듣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페르소나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1: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제가 초5대, 6대 기억을 좀 살려서 한번.
1: 네.
3: Let's start again.
2: Of course, let's begin fresh. I'm ready whenever you are. Just jump in with anything you'd like to chat about.
3: I want to eat duck today.
2: Yum, that sounds delicious. Is tteokbokki one of your favorite foods? Do you like it super spicy or mild?
3: I hate spicy food. And I want to order combo too.
2: A nice combo of tteokbokki and some sweet crispy chicken sounds like a perfect meal.
3: 방금 문장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한국말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
2: 방금 내가 말한 건 그냥 떡볶이랑 달콤하고 바삭한 치킨 조합이면 완벽한 식사다. 이런 말이었어. 편하게 두 가지를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1: 방금 전에 너가 얘기했던 문장을 나도 영어로 얘기해보고 싶은데, 방금 네가 말한 문장에 다른 패턴들의 예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따라해볼게.
2: 알겠어. 아까 내가 말한 문장 구조는 A combo of A and B would be great.
1: 그래, 이런
2: 이거야.
1: 거.
2: 여기서 A랑 B 자리에 먹고 싶은 걸 넣으면 돼. 예를 들면, A combo of pizza and soda would be great. 또는 A combo of pasta and salad would be great.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돼.
1: Okay, then a combo of pasta and pizza would be great.
2: That's perfect. You've got it. Now we can imagine having that delicious pasta and pizza.
1: 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되게 즉석에서 막 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꽤나 긴 대화도 되게 잘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모르는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내가 영어로 좀 바꿔 말해보고 싶다.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진짜 선생님한테 요청하듯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또 알아듣고, 아,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선생님처럼 설명도 해주고, 다시 영어 회화 연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3: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좋습니다. 똑같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건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을 교과서 수행 평가에 맞게끔 좀 대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3: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 수행 평가 때뭐 병원에 가가지고 내 증상을 설명하는 걸 수행 평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 롤플레이를 AI랑 같이 한다. GPT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GPT랑 롤플레이를 할때네 가지를 말해줘야 해요. 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역할. 두 번째는 챗 GPT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하고 싶은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로 할 거다. 나는 몇 학년이니까 뭐 2학년의 레벨에 맞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환자고 너는 의사 선생님이야. 내가 병원에 감기에 걸려서 찾아가게 됐어.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에 맞는 쉬운 영어로 회화 연습을 시작해줘.
2: Hi there. I'm the doctor. What's bringing you in today? Are you feeling a bit sick?
1: I have a cold.
2: Oh, I see. What kind of symptoms do you have? Are you coughing, sneezing, or feeling tired?
1: I have a runny nose.
2: A runny nose. Got it. Have you also had a fever, or does your head hurt at all?
1: I have a headache too.
2: I'm sorry to hear that. I'll check everything carefully. For now, make sure you drink lots of water and rest.

0: we'll figure out a plan to help you feel better quickly.
1: And I have a stomach too.
0: It sounds like a rough day. Don't worry, I'm here to help.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Okay?
2: 와, 근데 이렇게 말해도 좀 문장도 길고 속도도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3: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게 있어요. 내가 뭔가 AI를 사용하다가 뭔가 막혔어. 뭔가 궁금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거를 그대로 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아,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방금 네가 말한 문장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0: Of course. I'll say what I said before, but slower. I said,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3: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진짜 속도 조절도 되고 다 좋잖아요.
2: 네.
3: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걸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 AI가 말한 문장들조차도 내가 다 이해하고 직접 말해볼 수 있게끔 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2: 그럼요.
3: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AI가 한 말을 한 문장씩 내가 한번 연습해보는 걸 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 AI가 발음도 듣고 교정도 해주기도 한답니다.
2: 오, 그런 것까지 된단
3: 네,
2: 말이죠.
3: 방금 전에 너가 말했던 문장 영어 한 문장 한 문장씩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연습할 거야. 너가 먼저 영어로 한 문장을 말해주면 내가 똑같이 그 영어 문장을 따라해볼게. 그럼 내 발음을 듣고 내 발음이 어땠는지도 교정해줬으면 좋겠어.
0: 그러면 내가 한 문장씩 천천히 말할 테니 네가 그대로 따라하고 나면 내가 발음 피드백을 해줄게.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1: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0: 잘 따라했어.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특히 gentle이나 tummy 같은 단어도 부드럽게 잘 말했어.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1: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0: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will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will처럼 부드럽게 연결하면 더 좋아. feel도 끝소리를 조금 더 길게 강조해주면 완벽해.
3: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걸 써먹어야 한다는 거?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있었네. 뭐 GPT로 대화 연습할 수 있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학교 가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2: 영어는 뭐 반복과
3: 그렇죠.
2: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3: 그렇죠,
2: 때문에
3: 그렇죠.
2: 실수해도 괜찮은 우리 AI 튜터와 함께 여러분들 많이 회화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안녕!
3: 안녕.

0: 오토하우스 1. 일어날 시간입니다. 수면 시 최대 심박수 60일, 렘 수면 시간 82분입니다.
1: 고마워, 비서로봇.
2: 아, 저

0: 이제 이것만 완성되면 저것도 뭐야?
1: 이렇게 맛있는 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니. 아따, 넌 천재야, 천재. 나 비행기 해줘, 비행기.
2: 비이이

0: 이렇게 맛있는 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니. 아따, 넌 천재야, 천재. 나 비행기 해줘, 비행기. 또.
1: 캡틴, 이거 음식 냄새 맞죠?
2: 침입자 발견.
1: 아주 잘했어, 비서로봇.
0: 진짜 똑똑해.
3: 어허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 털복숭이들을 해치울 수 있겠어?
1: 아, 거기 거기.
0: 달콤해. 화장실.
1: 나도
3: 탐스럽게 살이 올랐군. 시작해볼까?
4: 동기화 진행 중. 동기화 완료.
3: 이제 비서로봇을 내 비서가 되는 거다.
1: 그래, 바로 이거지.
0: 아, 좋다.
1: 위험해!
0: 다 붙어 있는 거지?
2: 목욕할 시간입니다.
1: 목욕?
2: 온도는 마음에 드세요.

0: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왕국. 가위바위보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날이 되면 다시 왕을 뽑아야 합니다.
2: 친구끼리 무슨 왕이야?
1: 뭐래,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0: 가위바위보!
1: 그래, 오늘은 내가 왕이다! 오늘 이 그늘은 나만 쓴다. 더우면 나한테 잘 보이든가.
2: 가위바위보! 내가 왕이다! 미쳐! 나 혼자 다 먹어야지.
3: 배고파.
2: 가위바위보!
4: 내가 왕이다!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너 신발 예쁘니까 내놔. 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5: 나도. 일로 와봐.
2: 야, 어떡해.
6: 아, 큰일 난 거 아니야?
4: 에이, 그래도 별일이야 있으려고.
1: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군요.
2: 가서 좀 알려봐.
1: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거야.
8: 나는 그냥 같이 맞을 거 같아.
9: 찐친이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7: 응.
9: 근데 찐친이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든 왕이 있잖아. 왕에 대한 무서움은 약간 똑같을 텐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그 찐친을 도와줄 거야?
7: 진짜 찐친이면 대놓고 빠샤.
10: 혼자서는 못하겠지.
9: 왜? 2대2야.
10: 걔는 왕이고 난 쫄병인데 뭐.
7: 그럼 빵들 왕이지만 체력은 더 높을 수도 있지.
10: 그렇지.
7: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0: 근데 무서운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낸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구해주지 않을까?
9: 아, 피하려고 하지, 그 자리를. 왜냐면은 나도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10: 내가 방금 35,824만 2,787개의 미래를 봤거든? 근데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9: 정답!
11: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

0: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여 보니까 내가 뭔가 그때처럼 놀림 받을 것 같고 그 개처럼 똑같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하인 취급 받을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 날 도와주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홀로 있었던 느낌이었어.
1: 내가 만약에 도와주면은 저 친구처럼 똑같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
2: 그치, 거의.
3: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2: 근데 그런 보장은 없어.
4: 나 혼자 구해줬으면은 걔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3: 근데 나였으면은 약간 혁명 같은 거 일으킬 때 사람들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가잖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서 가서 도와줄 수도
5: 나도
3: 있어.
5: 동의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2: 나는 근데 좀 반반인데. 그 같이 가면은 하고 같이 안 가면 안 할까?
4: 나는 쫄병이야. 그러니까 체스라고 치면은
5: 폰?
4: 왕이 우리 팀 킹을 잡아놓고 지금 나는 폰인 거야. 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할수 있는 게 아예 없어.
3: 형 앞으로 간다 쳐도 뭐 다른 거에 의해 잡히겠지 무언가에 의해.
1: 내가 한두 칸밖에 못 가더라도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적어도 10칸이라도 갈수 있지 않을까?
3: 뒤에서 누군가 지켜준다면 이렇게 딱
6: 뒤에서
3: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중간에
6: 뒤에서
3: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너 나를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2: 아니요.
3: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5: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4: 의도의 문제 아니야? 의도의 문제? 진짜 나쁜 그냥 악의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지.
5: 뭐, 악의로 안 도와준 게 아니니까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2: 그치, 인간.
0: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1: 도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서운했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라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3: 내가 직접 그 가해자를 내가 바꿀 순 없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5: 내 생각에는 C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할수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시키니까.
4: A가 근원 아니야? 나비 효과 알지?
0: 알지.
4: 솔직히 A는 그렇다 보니까 아, 제가 혼자 군을 독차지해? 그럼 나도 음식 독차지해 하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 또 B 다음, 아니 C 다음의 왕도 걔를 위해서 또더 강한 일을 하고 또 강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딜레마가 되면서 점점 세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나쁜 마음들이.
2: 근데 지금까지 A, B, C 떠죠.
4: 응. 그러니까 점점 세진다 이거지.
5: 근데 사실 A는 그늘을 차지했잖아. 그늘 차지하는 건뭐 상관없어. 근데 B는 음식을 가져왔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늘 음식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1: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덧붙여서 약간 좀더 보고 있는 방관자들이 좀더 약간 헷갈리게 한다? 그 쟤도 뭐 저렇게 동조하니까 나도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 생각해.
3: 나였으면 조금 친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하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은 너한테도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4: 음식! 하루 굶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저 이런 말이 있잖아. 질 바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지자.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짖지 않아. 최상의 포식자들은 짖지 않아.

0: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니까. 강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내 치아와는 지죠. 자신이 강하다는 걸 인정시키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들이야.
1: 근데 나였으면은 일단 자존심보단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왕님 제발 음식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심구심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어 뭐야?
2: 우와 CC다 CC.
1: 누구?
2: 오랜 친구 CC.
3: 우와 CC다.
4: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5: 가위바위보.
4: 가위바위보.
5: 가위바위보.
4: 재미없어.
2: 레모나 씨,
6: 먹자 먹자.
2: 가위바위보
6: 이겼다.
2: 내가 이겼어. 오랜만에 CC를 만나니 오랜 씨.
1: 나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 가위바위보 왕국을 없앨 거야.
2: 나도 같은 생각이야.
6: 같은 생각이야.
2: 같은 이민부 내고.
6: 같은 생각 손들어.
1: 그냥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뭐 초콜릿 마을이나 아니면은 난쟁이 마을 같은 행복한 마을이 될 것 같아. 아이 뽀로로 마을처럼.
2: 아바타
1: 서로 마을. 행복하게.
7: 나랑 게임 한번 할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아! 거울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저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잔돌에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1, 1은 1, 2, 2는 2.

같이 1, 2는 2, 2, 2는 2, 3, 2는 3, 4, 2는 4, 5, 1은 5.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꿋꿋한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일은 2,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5일은 5, 6일은 6, 7일은 바로 7, 8일은 8.

0: 그.
1: 어, 그.
0: 오! Lovely.
1: Gee, great galaxies.
2: Wonderful. Make a wish.
3: I wish for fun.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고요. 숨을 깊게 들이쉬어 봅니다. 흙내음 밴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네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선 듯하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온 생명체들 사이에 서보는 경험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코스트 레드우드죠. 이 거목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건 남부까지 이어지는 해안지대에서만 살아갑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묵묵히 지켜보았죠. 레드우드는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자 날씨와 물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생존의 비밀을 품고 있죠. 해마다 우리는 레드우드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자라고 그토록 오래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서로 기대어 우리 삶에도 힘이 되는지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레드우드의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됐으며 이제 우리의 삶도 그 이야기와 깊이 얽혀 있죠. 이것은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오늘의 도전에 함께 맞서야 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0: 이 숲은 정말 특별해요. 나무들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뭔가를 내려놓고 천천히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잠시 나를 잊게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25년 동안 제 작업의 중심이었죠. 4, 5년 전 원생 고목 레드우드를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는데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꼭 알고 싶었죠. 이 나무들의 장엄함은 우리를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떼어놓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선물하죠. 저는 이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나무를 향한 감탄과 애정을 함께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곳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이 공기 속에서 이곳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은 다른 방식으로는 완전히 옮길 수 없죠.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저는 대형 프린트를 만들어 왔어요. 나무의 일부만 담더라도 실제 크기 그대로 마주하게 하고 싶었죠. 사진의 조형적인 감각을 끌어들이면 우리 몸의 감각도 함께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직접적이고 강렬한 연결을 만들고 싶었어요. 가장 큰 목표는 코스트 레드우드 한 그루 전체를 실물 크기로 촬영하고 출력하는 거예요. 높이가 97m쯤 되니까 그걸 도시 한가운데로 옮겨오는 거죠. 강력한 경험이자 엄청난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1: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이 나무들은 우리를 자기 자신 밖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고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지 그 비밀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2: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을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 머물게 한 뒤 그 경험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 결과 자신이 아주 작아진 듯 느끼는데 그게 오히려 무척 좋았다고 했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걸까?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경외감을 느낄 땐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바깥 세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아직 경외감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외감과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이롭다는 건 분명하죠. 경외감은 염증 반응과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물질

0: 체질을 줄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심박수를 낮춰주며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충만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또 날마다 짊어지고 다니는 우리 안에서 웅웅거리던 스트레스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자연이라는 더 크고 복잡한 세계의 아주 작지만 분명한 일부임을 일깨워주기도 하지요. 단 60초 동안 고개를 들어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따뜻해지고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필요를 더 잘 살폈죠. 그렇다면 만약 매일 60초씩이라도 경외감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1: 물론 숲에 직접 서보는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나무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2: 평소처럼 나무를 찾아다니며 길을 걷다가 순간 직감했어요. 아, 이 나무다. 초상으로 남기고 싶은 나무는 이 나무였죠. 이름도 있어요. 올드 트리. 아름다우며 뒤틀린 결을 지녔고 1500년의 역사를 지켜본 나무죠. 이런 군락은 무척 드물고 찾아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요. 이제 남은 건 그 방법을 찾는 일이죠.
1: 하지만 올드트리의 높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화면에 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높이 자라고 오랜 세월 그 장엄함을 지켜내는 일도 마찬가지죠. 1억 4천만 년 전, 공룡이 지구를 누비던 시절, 이미 레드우드의 조상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 나무들은 기후 변화에 맞춰 서식 범위를 바꾸며 여러 대륙으로 퍼져나갔죠. 그 여정의 흔적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화석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후손으로는 중국의 메타세쿼이아, 캘리포니아 동부 산악지대의 자이언트 세쿼이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빅서에서 오리건 남부 경계까지 태평양 연안을 따라 700km에 걸쳐 자리 잡은 호스트 레드우드가 있죠. 높이는 115m, 너비는 거의 9m에 이르기도 하는 호스트 레드우드.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개체는 2200년 넘게 살아오며 한 생애 안에서 수많은 인간 역사의 흐름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존재는 이 나무들만이 아니었죠.
3: 이런 집은 전체를 레드우드로 지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로지 클라이번입니다. 저는 투립과 빅플랜 마을의 혈통을 이었고 지금은 클라마스에 살고 있죠. 저는 클라마스 강을 따라 이어진 레드우드 숲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이 태초부터 살아온 땅이죠. 여기가 입구예요. 문치고는 꽤 작죠? 겨울엔 집안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찬바람도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작아야 날짐승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죠. 기록으로 확인된 유록마을은 77곳입니다. 그중 많은 곳이 지금 복원돼 다시 쓰이고 있고

0: 해충에 강하고 불에도 강하고 썩는 데에도 강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1: 레드우드의 강인한 생명력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나무 껍질은 두께가 아주 두꺼워 갑옷처럼 속의 목질부를 비바람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방어막은 나무 전체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입니다. 그중 하나가 탄닌인데 이 성분은 나무를 붉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해충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죠. 독성을 지녀 벌레들이 잎이나 껍질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화학 성분들은 나무 중심부, 즉 심재가 수분으로 인한 질병과 부패에 강하도록 돕기도 하죠. 바로 그 점이 카누를 빚어내기에 이 나무를 더없이 알맞은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2: 이건 유럽의 전통 카누입니다. 예전엔 물고기를 잡을 때나 이동할 때 썼고 지금도 의식에 사용하는 배죠. 지금은 솔직히 좀 흉해 보이죠. 저는 12년 전부터 카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중독성이 강합니다. 제 스승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땐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아주 단단히 빠져들죠. 우리에게 카누 만들기는 단지 카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선 모두가 잘 지내야 하고 온갖 이야기를 나누죠. 그렇게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뒤에서 목숨을 구해줄 사람이 함께 카누를 만들며 친구가 된 사람이죠. 우린 카누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실제로 사람 대하듯 하죠. 그래서 그 앞에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랬다간 카누가 당신을 내쫓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잘할 때도 있다니까요. 이런 카누는 레드우드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나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진짜 원생 고목은 공원 구역 안에 있는 것들 뿐이죠. 지식을 이어가는 것과 실제로 그걸 만들 재료가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재료가 없으면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1: 자연스럽게 쓰러진 늙은 나무로만 카누를 만들 수 있기에 그런 목재를 구하기 어려워진 지금은 카누나 전통 가옥을 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럽 부족과 레드우드의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죠. 어쩌면 그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무들끼리의 깊은 연결과도 닮아있는지 모릅니다.
3: 음악은 제게 큰 울림을 줬고 레드우드도 그렇게 다가왔죠. 둘이 만나면 정말 강력해져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일종의 정화작용 같은 거죠.

0: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놀라운 나무들 앞에서 그저 압도되곤 했어요. 이런 나무들에 완전히 매료되는데 과학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 나무들을 조금만 더 알고 나면 그 경외감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해설사 몇 분을 만나 레드우드 유전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둘러볼 예정이에요. 레드우드에는 이렇게 곱슬거리는 형태가 있는데 머리카락 같죠? 이 나무들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우드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어떻게 그렇게 높이 자라고 거대해지고 오래 살며 또 그토록 강인한지를 이해하려면 결국 답은 유전학에서 찾아야만 하죠.
1: 레드우드에게도 우리처럼 가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계도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우리와 조금 다르죠. 해마다 겨울이면 나무는 솔방울을 열어 씨앗을 땅 위로 쏟아냅니다. 한 그루에서 수백만 개의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뿌리를 내리는 건 극히 일부뿐이죠. 다행히 레드우드에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0: 레드우드는 씨앗 말고도 밑동에서 새순이 돋아 같은 유전자를 지닌 새 줄기로 이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를 하나하나의 개체로 생각하지만 레드우드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많은 경우 겉으로는 줄기가 여러 그루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두 하나의 나무예요. 땅 속에서 서로 이어져 있고 자원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거죠.
1: 레드우드 숲 아래 길게 퍼지지만 깊지는 않은 뿌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뿌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시작점, 어미나무에 닿게 되죠. 어미나무는 죽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생명력을 복제된 새 줄기들로 이어줍니다. 비록 어미나무는 오래전에 사라졌더라도 그 후손들은 지금도 서로를 떠받치며 살아가죠. 그리고 다시 저마다의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계보는 수천 년에 걸쳐 한 숲 전체를 이어갈 수 있죠. 유전나무를 풀기 위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코드는 언젠가 레드우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쓰일지도 모르죠. 다만 그러려면 먼저 이 나무들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레드우드가 쓰러지고 다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1800년대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유럽계 정착민들의 물결이었죠. 많은 이들이 금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선 더 값진 자원이었습니다. 8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서 있던 거대한 숲이죠.
2: 처음 보인 반응은 그야말로 넋을 잃은 경외감이었어요. 거대한 존재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곧 두 갈래 반응이 나왔죠. 하나는 와, 이건 엄청난 목재감이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긴 너무 어둡고 음침한데 어떻게 소를 키우지?
3: So down they come. Some of the world's oldest, biggest and tallest trees.
2: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였던 필드브룩 자이언트가 베어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경이로운 나무들이 서 있던 자리는 결국 목장으로 바뀌었죠.
1: 수천 년 동안 숲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습니다.
4: 그들은 금을 캐고 싶고 나무를 베어내고 싶어 했죠. 유럽 사람들은 그 길을 가로막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인디언을 죽이는 것이 주정부의 정책이 됐죠. 그들은 우리 모두가 사라지길 바랐어요.
1: 이곳과 다른 지역에서 베어진 레드우드는 집과 학교, 그리고 커져가는 도시를 세우는 재료가 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거대한 고목을 베고 가공하는 일은 더 쉽고 더 싸고 더 수익성 높은 일이 돼갔죠. 그리고 어느새 코스트 레드우드 숲의 95%가 벌목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였죠. 그 결과 숲은 조각조각 끊겨나갔고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장엄한 나무들이 지닌 특별한 가치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죠.

0: 연한 새손좀 보세요. 만져보니 어떤 느낌인가요?
1: 커팅된것같아요.
0: 이 나무들은 잘 적응해 왔어요. 수분을 붙잡아두고 모으는 데 능하지요. 저는 사람들을 이 레드우드와 이어주는 일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이 거대한 나무들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볼 때마다 저도 힘을 얻죠. 이곳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숲에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전부 베어졌다면 누군가 지켜내지

0: 못했다면요? 1880년대 이곳 산지에는 제재소가 28곳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벌목꾼들의 도끼 소리를 들으며 자칫하면 1년도 안 돼 빅베이슨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은행가도 있었고, 과학자도 있었고, 종교인과 예술가,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내려놓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함께 나선 거죠.
1: 마침내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1902년 빅베이슨 레드우즈 주립공원을 세우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0: 레드우드 맛본 적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나무들이 좋아요. 그 오랜 세월의 감각을 느끼고 또 사람들을 그 감각과 이어주는 일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 늘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에요.
1: 빅베이슨이 문을 연 뒤로 100여 곳이 넘는 레드우드 공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엔 북쪽에 자리한 국립 및 주립공원군도 포함되는데 이곳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키가 큰 레드우드가 자라고 있죠.
2: 사람들이 찾아와 사랑하는 원생 레드우드 숲이 160제곱킬로미터 정도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벌목을 겪은 숲도 300제곱킬로미터 정도 같이 있죠. 이런 구역에는 다양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조건만 있을 뿐 모두가 수관층을 향해 치솟는 거죠. 그 꼭대기에 닿지 못하면 죽는 거고요.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층 식생이 부족하고 다음 세대 나무들도 보이지 않죠. 빽빽한 수관층의 햇빛을 가로막아 묘목이 발아하고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는 나무들을 일부 속과 숲의 밀도를 낮춥니다. 그렇게 틈을 열어주면 하층 식생이 빠르게 되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구조적 다양성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환경을 결정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레드우드 숲은 서로 연결된 생명체들을 품은 진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죠.
1: 공원들이 숲속에서 끊어진 연결을 다시 잇기 위해 애쓰는 동안 또 다른 이들은 레드우드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연결의 감각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3: 오늘은 올드트리의 초상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나무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드론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뒤 나중에 그것들을 하나로 이어붙여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4: 화면에 얼마나 잡히는지 볼게요.
3: 와! 여러 번 왔었어요. 스케치도 해보고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주위를 살펴보기도 했죠. 하지만 위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4: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3: 기술적으로도 변수가 많아요. 날씨도 그렇고 주변 환경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죠.
4: 아직 절반인데 대단하네요.
3: 모든 게 신기할 만큼 잘 맞아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4: 도저히 믿기질 않네요.
3: 정말 장엄해요. 이 나무에는 말 그대로 단단히 버티는 힘이 있고 깊이 뿌리 내린 존재감이 있고 땅에 닿아선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과 연결될 때마다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고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어떤 소속감도 느끼게 됩니다.
1: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우린 삶을 살다 떠나지만 나무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사라진 시대를 지나왔고 그 기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죠. 살아있는 역사책처럼 이 나무들은 우리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언어로 과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0: 가장 오래된 숲의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레드우드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뻗어나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1: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 나무가 1000년도 더 전에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가 하는 흔적이에요. 연구실은 수백 그루의 나무에서 얻은 샘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마치 제가 번역할 수 있어 영광인 고대 문헌가도 같죠. 나이테 하나는 곧 1년의 생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세어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죠. 다만 이런 표본을 얻으려면 먼저 나무가 쓰러져 있어야 해요.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려면 나무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코어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이테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죠. 폭이 넓다면 그 해에 나무가 더 많이 자랐다는 뜻이고 이는 기후 조건과도 연결되죠. 반면에 폭이 더 좁은 나이테가 보이면 가뭄이 들었던 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나무들은 그런 생장 조건을 함께 겪기 때문에 해마다 공통된 패턴이 남게 되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나 산불의 역사, 고고학적 구조물의 연대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나무와 숲이 미래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이해할 수 있죠. 많은 걸 알아냈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0: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은 결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 힘만으론 어쩔 수 없어 보일 땐 더욱 그렇죠. 2020년 8월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산맥 곳곳에서 벼락이 떨어지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마을들을 휩쓸고 지나가며 파괴의 흔적을 남겼고 올드트리가 뿌리내린 곳 가까이까지 점점 기세를 넓혔죠.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숲은 레드우드 보호운동이 처음 시작된 바로 그 공원 안에 있었습니다.
1: Confirm our attack. 남편과 저는 한동안 직원 숙소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왔죠. 지금 즉시 대피하라고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순찰대원들이 지나가며 소리쳤죠. 당장 피하세요. 그래서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온통 붉은 빛이었어요. 그 색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틀 뒤쯤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모든 걸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빅베이슨 내 97%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2: The oldest state park in California, one of the crown jewels of the Santa Cruz Mountains, is unrecognizable.
1: 트레일러가 있던 자리까지 올라갔더니 모두 타버렸더라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본부 구역도 캠프파이어 센터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빅베이스는 제 3자체였어요. 제 일부가 아니라 그냥 저였죠. 제가 빅베이스

0: 레이슨이었고 재터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와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고 느꼈어요.
1: 처음 이 나무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다시 서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공원에 와서 이 나무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나무 하나하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숲 전체엔 어떤 일이 닥쳤는지 알고 싶었죠.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건 결국 자연과 우리가 맺어온 관계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2: 불은 어느 숲에서나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와 강도의 불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0여 년 전 대형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긴 뒤 모든 산불을 가능한 한 빨리 진압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죠.
0: 이런 산불 억제 정책 때문에 숲에서는 불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됐고 그 결과 숲 바닥에는 잘 타는 부스러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나뭇가지와 잎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바닥에 쌓인 불쏘시개가 가뭄이나 고온, 작은 불씨와 만나면서 이런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거대한 화재를 막으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 불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2: 이른바 처방화입은 통제된 불을 안전하게 놓아 바닥에 마른 연료를 태우고 큰 산불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1: 유럽 사람들은 수천 년, 정말 수천 년 동안 레드우드 숲에서 불을 달아왔습니다. 레드우드는 불을 좋아해요. 불은 토양을 북돋우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불은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식물에도 이롭습니다. 불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키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죠. 처방 화입을 하지 않으면 산불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방식으로 불을 다시 땅으로 되돌리려는 지금의 흐름에 저는 큰 희망을 느낍니다.
2: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전략이 함께 길을 열면서 거대한 나무들의 귀환을 위한 무대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나무 깊숙이 숨은 비밀을 끌어내려는 특별한 계획도 자리하고 있죠.

0: 이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레드우드 한 그루를 만들어내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전 설계도를 손에 넣고 암호를 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레드우드 유전체를 해독하려면 먼저 씨앗과 잎 시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과에서 씨앗을 꺼낸 뒤 그것을 잘라보았죠. 그리고 씨앗에서 DNA를 추출해 염기서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슈퍼컴퓨터로 9개월이 걸렸지만 결국은 해냈죠.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해독된 유전체 가운데 가장 복잡한 유전체 중 하나죠.
1: 이 유전체 지도는 레드우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생물의 장수 비밀을 밝히는 단서까지 품고 있을지 모르죠. 또한 레드우드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폭염이나 가뭄, 산불 같은 극한 환경에도 더 잘 버티는 나무를 찾아내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기도 하니까요.
2: 우리가 복원하려는 벌목질 레드우드 숲에서

0: 미래에 이 집단을 살아남게 해줄지도 모르는 특별한 개체들이 이미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숲의 씨앗을 모아 심는 새로운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고유한 DNA 조합을 지닌 개체들을 다시 들여오는 방식으로요.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진 뒤에도 회복 탄력성을 다시 만들어내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1: 유전체 해독은 끝났지만 그 안의 비밀을 읽어내는 데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또한 더 큰 계획의 일부죠. 그 계획엔 이미 레드우드 공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제곱킬로미터 너비의 숲을 본래의 위용으로 되돌리려는 프로젝트, 바로 레드우드 라이징이죠.
2: 제가 보는 건 회복의 시작입니다. 불과 1년만 해도 다음 세대 레드우드가 곳곳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나무만 있는 숲이 아닙니다. 숲 생태계 특유의 복잡하고도 풍성한 모습 전체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거죠.
1: 이는 과밀한 나무를 솎아내는 일에서부터 하천을 막고 땅을 갈라놓는 낡은 벌목도로 수백 킬로미터를 없애는 일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복원 사업이죠.
2: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레드우드 라이징 프로젝트가 특히 기대되는 이유는 대규모 복원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숲은 조금만 도와주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래된 원생님으로 다시 자라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1: 레드우드 스스로의 생존 전략에서 한 수 배운 듯 복원 노력 역시 강력한 연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전단체와 공원 당국, 원주민 부족들이 손을 맞잡았죠.
3: 하천에 큰 나무들을 넣어 물고기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의 서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에 하면 가진 걸 모두 쏟아붓는다는 걸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 고향을 되살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회복된 생태계를 직접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앞으로 아주 오랜 세대에 걸쳐 혜택을 남기게 될 겁니다.
1: 한때 오래된 레드우드 제재소가 있던 이곳의 땅은 이제 부족들에게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 공원들로 들어서는 새로운 관문이 다시 태어나고 있죠.
2: 부족 파트너들과 사업 현장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땅의 회복에 정말 맞는 방향이 되도록 함께 확인해 가면서요.
1: 공원 당국은 또 하나의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쓰러진 원생님 레드우드 목재를 유럽 부족에 제공해 전통 카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운 거죠.
3: 정말 대단한 일이죠. 로지의 부서, 그러니까 우리 보존 부서가 공원 측과 함께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테죠.
0: 이제야 공동관리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점에 온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과학을 함께 활용해 레드우드 숲을 복원하고 모든 것이 균형을 되찾도록 하자는 이야기 말입니다.

높이 97m에 이르는 레드우드 이미지를 모두 이어붙이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까다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걸 실제 어떻게 출력할지, 어떤 재료 위에 인쇄할지, 또 얼마나 무겁고 거대한 작업물이 될지를 판가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무의 초상을 빛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찾기 시작했죠. 정말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페리 빌딩은 올드 트리만큼 높지는 않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역사적 명소죠.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밤 올드 트리가 도시 한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0: 도시에서 자연이 주는 경외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1: 나무 사이를 걸으며 자연 속에 머무는 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어요.
2: 누군가 이 거대한 레드우드의 빛 이미지를 마주할 때 제가 느끼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그 사람도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움직여온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인간과 자연의 다른 생명들이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고 돌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관계가 자라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3: 올드트리가 도시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동안 빅베이슨에선 어린 나무들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1: 이 레드우드들을 보면 겉은 너무 타 있어서 아직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 싶죠. 그런데 정말 놀라울 만큼 강이네요. 불 뒤에 내려앉은 재에는 질소가 가득하거든요. 정원에 비료를 주듯 이곳 전체에 거름이 더해진 셈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상처가 아물고 복구되는데 늘 시간표를 정해놓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레드우드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빅베이슨을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그려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굳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뭔지 이해하면서 말이죠.
4: 우리는 경외감이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생겨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우리를 다른 존재들과 연결하고 더 협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기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우리 종이 살아남는 데 아주 중요하지요. 제 생각에 레드우드와 자연 속에서의 경험은 사람들이 더 큰 세계 속에서 자신이 아주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이 세계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죠.
3: 레드우드 이야기의 다음 장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쉽게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거목들은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하죠. 자신의 온전한 가능성을 끝까지 펼치는 것,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는 마법 같은 힘을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0: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한식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레시피만 있으면 우리 집이 한식 맛집. 월요일 아침부터 영양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한 그릇 덮밥 요리. 달달한 애호박과 부드러운 달걀의 완벽한 조합. 애호박 달걀 덮밥부터 한술 뜨면 식욕이 급상승하는 감칠맛 가득한 국요리. 새우젓으로 간해 담백하고 개운하고 시원한 감자 젓국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 반찬으로만 먹던 애호박을 오늘은 한 그릇 덮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들어가는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아, 여기 따뜻한 밥하고 네. 나중에 이제 뿌리를 여기 깨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애호박을 볶을 때는 이제 요런 양념이 이제 소금, 참기름, 네. 후춧가루, 이게 새우가루거든요.
1: 새우가루.
2: 여기 양파를 볶을 때는 네. 좀 오래 볶아야 되니까 간장과 굴소스와 오. 마늘을 넣고요.
1: 네,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달걀 있고 마요네즈도 있는 것 같아요.
2: 네, 오늘 이제 그 흰자 노른자를 이렇게 풀어서 네. 스크램블 에그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흰자 노른자 네. 그리고 여기 마요네즈, 소금, 네. 물 들어가 있어요.
1: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애호박의 부드러운 달큰한 맛이 담긴 덮밥은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애호박 달걀 덮밥 재료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네.
1: 애호박을 손질해야겠죠?
2: 네, 애호박은 깨끗이 씻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어리고 이런 야들야들한 좋은 애호박이 요즘 철에 나오네요.
1: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애호박 시장 가면 굉장히 또 경제적인 가격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2: 네, 제철이니까 네.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1: 든든하고요, 또 그렇죠?
2: 네, 맛있고.

0: 영양도 이때가 제일로 좋다고 해요.
1: 요맘때가.
0: 네.
1: 오늘은 좀 두께를 있게 썰어주시나요?
0: 네, 가늘게 썰면 아무도 물러지니까 네. 약간 예, 두께가 있게 이렇게 이제 채 썰으려고 해요.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야 우리가 이제 덮밥으로 먹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제 모양을 내고
1: 예.
0: 모양을 내주세요.
1: 이 애호박은 아삭한 식감도 있지만 이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서 많이 먹거든요, 저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철에 네. 이제 나오는 이제 호박이니까
1: 네.
0: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1: 네.
0: 이때 좀 이거 많이 드시면 약이 될 것 같아요.
1: 오, 약이. 일단 이렇게 한번 썰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네. 채를 썰어주시는 거죠?
0: 네. 약간 도톰하게 먼저 썰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그냥 썰어주시면 되는데
1: 그러게요.
0: 너무 가늘게 썰지 말라는 게 오늘의 팁이에요.
1: 너무 가늘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조리할 때 뭉개지거나 그쵸?
0: 그렇죠. 그렇죠. 으끄러지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오늘은
1: 네.
0: 조금 두께가 있게 채를 썬다는 거.
1: 네. 네. 맞아요. 물러질 수 있으니.
0: 네.
1: 근데 칼질하기도 굉장히 또 쉬운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0: 맞아요. 단단하지가 않아서요.
1: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 애호박을 사가면 엄마가 장바온 거 보고 이렇게 웃으세요. 네가 언제 이렇게 애호박을 사왔냐며.
0: 아,
1: 네.
0: 그러세요.
1: 다 체육이 덕분인데.
0: 맞아요. 오래전부터 또 전에도 해줬잖아요. 채우기를.
1: 예.
0: 그죠?
1: 또 오랜만에 또 선생님 뵈니까 또 되게 반가워요.
0: 좋아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자, 애호박도 이렇게
0: 네?
1: 크기가 좀 있게끔 저희가 네. 채를 썰어봤습니다.
0: 가늘지 않게.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양파를
0: 채를 썰어야 되는데 양파를 우리가 고르실 때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게 맛있어요.
1: 아, 중간 크기가.
0: 그리고 이제 끝이 좀 너무 뾰족하다 싶으면 끝은 네.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 썰으시면 되죠.
1: 네.
0: 같은 크기로 이제 오늘 채 썰려고 해요.
1: 애호박과 비슷한 크기로
0: 네.
1: 썰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양파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반개 정도만 들어가도
0: 네.
1: 또 제 역할을 해주니까. 예.
0: 자, 그래서 애호박하고
1: 네.
0: 양파를 채 썰었어요.
1: 자, 채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선생님, 이제 채소 손질이 다 됐는데요.
0: 네.
1: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0: 아, 네. 그럼 미리
1: 네.
0: 달걀 노른자를 좀 풀어서 간을 좀 해놓읍시다.
1: 달걀 노른자를 풀어서.
0: 네.
1: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이 달걀 노른자랑 흰자를 좀 분리하셨어요.
0: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색깔도 하얀 색깔.
1: 예.
0: 흰자.
1: 예.
0: 예. 또 노란 색깔은 또 노랗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흰자에 비해서 노른자는 조금 이게 되직하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제가 요 물 두 큰술을 여기다 좀 섞으려고 해요.
1: 아, 너무 되직하니까 물을 넣어서.
0: 네. 그러면 이렇게. 농도가 아주 비슷해지고.
1: 예.
0: 네,
1: 수월해지죠.
0: 스크램블 에그가 잘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1: 네.
0: 여기다 소금을 양쪽에다가 조금씩 넣으려고 그래요. 노른자, 흰자.
1: 간을 해주네요, 밑간에, 그렇죠?
0: 네, 그리고 제가 마요네즈를
1: 네.
0: 한 큰술씩 넣으려고 해요.
1: 아, 근데요, 선생님.
0: 네.
1: 미리 이렇게 조리하기 전에 여기 달걀물에다가 마요네즈를 네. 넣으면 좋은가요, 선생님?
0: 좋은 점이 있어요.
1: 어떤 점이 좋을까요?
0: 아, 더 부드럽고 촉촉해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1: 고소함도 더해질 것 같고요.
0: 네. 그래서 오늘
1: 예.
0: 우리가 조금 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1: 예.
0: 자, 흰자에도 한 네. 큰술, 노른자에도 한 큰술.
1: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달걀 요리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맞아요. 두 가지 좋은 점.
1: 예.
0: 하나는 색깔이 예, 노란... 또 하나는
1: 예?
0: 네, 하양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1: 황백 지단이라고 하죠, 선생님.
0: 네, 대략 뚝뚝 꼬면 되고요.
1: 아~
0: 또 한 가지는
1: 네.
0: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좀 여차하면
1: 예.
0: 아, 흰자 노른자를 또 같이 섞어서 해도 되고요.
1: 너무 바쁘시면
0: 더 여차하면
1: 예.
0: 그냥 달걀 후라이를 해서 위에다 올려놔도 좋아요.
1: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한번 먹어보고자
0: 네.
1: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1: 네.
0: 채소 볶고 할게요.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우리
1: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0: 네.
1: 한번 조리하러 가볼까요?
0: 네, 그럽시다.
1: 어떤 것부터 조리할까요, 선생님?
0: 아, 양파부터 하겠어요.
1: 될까요? 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팬을 달궈서
1: 네.
0: 불을 켜고 팬이 좀 달궈진 다음에
1: 네.
0: 식용유를 두르고

0: 기름이 넉넉하게 두르고
1: 팬이 좀 이제 달궈지면 네.
0: 근데 선생님 저도 사실 양파를 볶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어니언스프를 먹었을 때 양파를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볶아서 그 맛을 우려내잖아요.
1: 네.
0: 근데 달큰한 맛도 나고 볶았을 때 양파의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1: 맞아요. 오늘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0: 아 진짜로요?
1: 네. 왜냐하면 이렇게

0: 볶아주는 거죠. 이렇게.
1: 근데 오늘 요리할 때는 양파를 한 얼마 정도, 시간을 얼마 정도 한 볶아주면 네, 될까요?
0: 시간도 뭐 중요하지만 우선 봤을 때 예. 지금은 이렇게 양파가 빳빳하게 살아있잖아요.
1: 예, 아직까지는요.
0: 근데 이게 이제 오래 볶아주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나른해지죠?
1: 우리가 덮밥에서 먹기 좋은 그 식감 정도가 됐을
0: 네,
1: 때.
0: 네, 네. 지금 보세요. 한 우리가 한 2, 3분 볶았을걸?
1: 예.
0: 예, 이제 아주 좋아요.
1: 부들부들해졌어요. 네. 흐물흐물하진 않고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네. 채 썰어 놓은 거 있죠?
1: 네.
0: 애호박을 좀 넣어주세요.
1: 아, 여기에요.
0: 아유, 잘 옆에서 도와주셔서 오늘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거 하라고 불러놨으니까 저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맛있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아까 준비하셨던.
0: 네. 자, 우선 소금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1: 소금으로. 네. 간 해주시고요.
0: 오늘 이제 이거 볶으면은 네. 아무래도 수분이 나오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새우가루로 네. 수분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지 차분하지가 않아요.
1: 네. 예. 아주 아주 잘 익으면서 예. 색깔은 좀 푸르고
0: 예. 씹는 식감은 조금 있게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양파도 예. 아까 나른하게 볶아서 예, 양파도 잘, 서로 잘 어울렸네요.
0: 선생님 그냥 이대로 반찬으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린이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너무 먹음직해 보이는데요. 네. 달걀은 저희가 또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달걀에 지금 뭐가 떠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어떤 걸 넣으셨죠?
1: 맞아요. 아주 질문 잘 쳐주셨어요. 우리가 마요네즈를 넣고는 예. 그냥 대략 이렇게 뚝뚝뚝뚝 꺼만 주세요. 쉽지 네. 않아요. 왜냐면 네. 자연이 자기가 스스로
0: 네,
1: 녹아요.
0: 네. 이 마요네즈가 들어간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럽게
1: 촉촉하게
0: 맞아요.
1: 이따 드셔보시면 예. 아실 거예요. 맛이 어떻게 이렇게 촉촉한가? 오.
0: 좀 덮밥처럼 좀 촉촉하게 먹고 싶은데 네. 늘 먹던 덮밥은 심심하니까
1: 네.
0: 오늘 이 덮밥이 굉장히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휘휘 저어서 우리 왜 집에서 예. 가볍게 스크램블 에그 해서 드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지금 보세요. 마요네즈가 잘 녹으면서
0: 자연스럽게 열이 녹네요. 네,
1: 한 절반쯤 익었어요.
0: 네.
1: 요럴 때 제가 불을 좀 끄겠어요. 왜냐하면
0: 오, 예?
1: 예, 여열에 예, 이게 촉촉하게 돼요.
0: 아, 맞아요. 불 끄지 않으면 생긴 있잖아요. 타버리더라고요. 약간 노랗게 약간 색깔이 변하면서.
1: 맞아요. 그리고 좀 단단해지니까 예. 요런 부드러운 촉감은 없잖아요.
0: 뭔가가 예. 생크림 이렇게 뭉쳐진 것 같기도 하고.
1: 촉촉하고 예, 예. 부드럽고.
0: 와 이게 또 마요네즈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예,
1: 첫째는 마요네즈가 들어갔고 예. 둘째는 중간에 불을 꺼서 예, 나중에 여열에 익히니까 부드러워진 거죠.
0: 예.
1: 네, 다 담아 놓을까요? 이제 우리가 덮밥에다 할 거예요.

0: 거니까.
1: 다 이유가 있으셨네. 네.
0: 자, 프라이팬 또 다른 거 하나.
1: 예, 제가 드릴게요.
0: 네. 제가 기름을 이렇게 둘러볼게.
1: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한 후에 불을 꺼서 여열로.
0: 예.
1: 그쵸?
0: 예. 중간쯤.
1: 예. 네.
0: 아유, 너무 잘.
1: 네. 다 외웠나요,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확실히 네. 물로 그냥 달걀을 이렇게 하나로 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흰자 노른자 나눠서 하니까 더욱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0: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할 때야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1: 급할 때야.
0: 네, 시간이 있을 때는 네. 조금 이렇게 좀 네. 그래서 조금 익은 다음에 휘저으시면 네. 덩어리가 좀 크게 나오고.
1: 오.
0: 네. 이 정도 좋네요.
1: 네.
0: 이렇게 반 정도 지금 익었어요.
1: 반 정도 그죠? 익었을 때.
0: 네. 그럼 이제 불을 끄고.
1: 네. 네
0: 다시 남은 열에 네, 조금 아주 익힐게요.
1: 예. 불을 끄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탈까 봐서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불을 또 조절하겠다고 혼자서.
0: 네. 자, 그럼 이제
1: 스크린 불이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이제 담는 일만 남았네요.
1: 네. 준비할게요.
0: 네. 애호박 볶은 거 넣으면 예. 이쁠 것 같아요.
1: 아니 덮밥은 많이 먹어봤지만 이 네. 애호박 덮밥은 저는 또 처음이라
0: 네.
1: 맨날 이 애호박은 졸여서 먹는다고 해서 매콤하게 간장 양념에 고춧가루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덮밥으로 먹으니까 네. 몸에 좋은 애호박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0: 네. 그리고 특히 새우가루 넣는 게 아주 그 향이나 예. 맛이나 그게 좋아요. 노른자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놔주시고
1: 예, 정말 촉촉하게 됐네요, 선생님.
0: 네. 자, 그래서 흰자, 노른자
1: 네.
0: 또는 파란 애호박 만들기도 쉽고
1: 예.
0: 우리 이제 워킹맘들이 또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막 서둘러서 또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랬을 때 그냥 쉽게 애호박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썰어서
1: 애호박 하나 양파 하나 달걀밖에 없는데
0: 네, 맞아
1: 이렇게 또 분위기 있는
0: 네,
1: 네.
0: 자, 그래서 위에다가 네, 까만 통깨를 가운데만 이렇게 뿌려서
1: 세상에
0: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1: 너무 분위기 있네요.
0: 네.
1: 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해놓으니 눈으로 먹고 네. 또 맛으로도 먹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달걀 덮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 양파를 두툼하게 채 썰어줍니다. 달걀 흰자를 풀고 달걀 노른자에 물을 넣어 푼 뒤 각각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에 마요네즈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달걀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 진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을 넣어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애호박을 넣어 볶다가 소금, 새우가루, 참기름을 넣어 볶아줍니다.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마요네즈 섞은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를 각각 볶아주세요. 이때 달걀이 다 익기 전에 불을 끄고 여열에 볶아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밥 위에 애호박 볶음, 볶은 달걀 흰자, 달걀 노른자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깨를 뿌리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아침엔 유난히 담백하고 맑은 국을 찾게 되는데요. 이 무슨 국을 끓여야 하나 망설여질 때 이 요리가 정답 같아요.
0: 네.
1: 자, 감자 젓국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감칠맛 하면은 최고인 새우젓이 준비되어 있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오늘 예, 핵감자.
1: 네.
0: 요즘 나오죠? 핵감자하고 두부하고
1: 네.
0: 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0: 네.
1: 이 맑은 국은 따로 밑국물을 낼 필요가 없나요?
0: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이렇게 새우젓이 맛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왜 감자하고 두부가 좀 왜 맛이 밋밋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걸 탁 잡아주는 거예요. 오. 개운하고 시원하고
1: 예.
0: 여름에 이보다 더 좋은 예,

0: 네. 그래서 육젓으로 오늘 하죠.
1: 저 두부도 네. 제가 썰어 넣어볼게요. 네.
0: 그거 골패 모양으로 그냥 드시기 편하게 예. 이렇게 갸름갸름 썰었습니다.
1: 두부는 이 국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 같아요. 그렇죠?
0: 살짝 올리면. 예.
1: 자, 오늘 대파 흰 부분 쓰고 계신데요. 네. 저는 대파 흰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많이 넣는데 그 많이 넣으면 또 생각보다 맛이 좀.
0: 그래서 이제 대파를 넣게 되면 예.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요. 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1: 너무 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그래서 오늘
1: 적당량만.
0: 예. 그 흰 쪽에 네. 그 대파를 제가 사용했어요.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저는 뭘 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같이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예, 양념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예. 우선은 이것을 감자를 볶고요.
1: 아, 자, 그럼 감자를 한번 볶으러 가볼까요?
0: 네, 참기름을 넣고 네. 그리고 참기름에다가 이제 우선 마늘을 좀 볶으려고 해요.
1: 마늘 좀 볶고
0: 마늘 다진 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 이렇게 볶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 예. 지금 새우젓을 국물하고 건지를 이렇게 분리했어요. 예, 예, 예. 건지를 먼저 넣고
1: 마지막에 이제 그 조금 간 맞출 때 국물에 넣지 않나요? 원래는?
0: 네. 그런데 오늘은 예. 이렇게 새우젓을 살짝 볶으면 네? 비린내가 나질 않아요. 아. 너무 신기해요.
1: 그 새우젓 특유의 그 쿰쿰한 향이 있잖아요.

0: 아까 건즙 넣어서 볶았잖아요.
1: 네.
0: 이제는 국물을 넣어서.
1: 그래서 국물. 근데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새우젓은 이 보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관
0: 맞아요.
1: 잘못하면은 그 이상한 냄새도 나고.
0: 맞아요.
1: 어떻게 보관하면 돼요, 선생님?
0: 아,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시면 좋아요.
1: 냉동 보관.
0: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도 얼지 않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래서 새우젓 예. 이제 사용하고 남으신 거는 냉동고에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냉동 보관하시고. 네.
0: 자, 그래서 이게
1: 네.
0: 이제 제가 이제 끓어오르면 후춧가루를 넣어서 이제
1: 마무리를
0: 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한 조금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선생님, 지금 굉장히 또 이 새우젓에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0: 네, 잘 끓었어요.
1: 감자향도 뽀글뽀글하게 나고요, 선생님.
0: 이제 감자가 조금 익어야 되니까 예. 조금 이제 지금 끓어서 감자가 지금 익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지금 이제 감자가 익었어요.
1: 예.
0: 그럼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두부.
1: 두부. 두부는 들어가서 잠깐만 익히면 되니까.
0: 그렇죠. 또 파 썰어 넣은 거.
1: 네.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우젓이 들어갔으니까.
1: 네. 김오래. 네.
0: 맞아요. 후춧가루.
1: 예.
0: 하얀 거 있으면 하얀 거 넣으셔도 좋고.
1: 네.
0: 아예 없으면 뭐 그냥 집에서 쓰는 검은 후춧가루도 괜찮아요.
1: 물론 얼큰한 찌개나 국도 좋지만 이렇게 속이 부대낄 때는 이렇게 깔끔한 맑은 국물이 정말 좋아요.
0: 아, 그리고 새우젓이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1: 맞아요.
0: 여름에.
1: 네.
0: 최고예요.
1: 그게 항상 냉동실 보면 새우젓 꼭 있는데 네. 한번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됐네요.
1: 이제 옮겨볼까요?
0: 네.
1: 금세 또 이렇게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0: 뚝딱
1: 감자젓국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됐네요. 자, 그래서 샤.
1: 근데 보기만 해도 속이 편해지는 기분이네요.
0: 맞아요. 샤. 근데
1: 예?
0: 이거는 이제 젓국이니까.
1: 네.
0: 국이 아니라 조금 찌개에 가까운 그런 음식이에요.
1: 그런 것 같아요. 국보다는 조금 더 국물이 좀 덜한.
0: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 네.
0: 건더기도 넣으시지만
1: 네.
0: 국물도 이렇게 좋아요. 요 정도면 아주 좋아.
1: 이 새우젓으로 가늘해서 감칠맛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젓국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젓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4등분한 뒤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대파는 어슬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 다진 마늘, 새우젓 건더기를 넣어 볶다가 감자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새우젓을 먼저 볶아주면 새우젓 특유의 비린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새우젓 국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으면 두부, 대파, 후춧가루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감자 젓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칼칼한 고추장 맛에 오이의 청량함을 더한 오이찌개부터 곤약과 꽈리고추를 특제 간장 양념에 조린 곤약 꽈리고추 조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응? 아! 거울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어?

0: 이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나 맘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았다며 잔돌에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옆으로 1,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꿋꿋한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 2,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0: Fabulous!
1: Fantastic!
2: No, no, no! I can't see!
1: Fun?
2: Oh!
0: This is fun!

어디서 구한 파인애플이야? 아, 알았다! 제가 잃어버린 거네! 봐! 지금 찾고 있잖아!

기다려보라니까. 토끼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곰내 정원에서 훔쳐간 다음에 잃어버린 거라고.

이 파인애플은 곰과잖아.

곰이 이런 걸 키운 건 본 적이 없다고. 이건 곰의 조카가 보는 게 틀림없어. 중국에서 온 거라고.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

만든다는 거야? 아, 지금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어디 보자. 와,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판다 사진이잖아. 오! 파인애플은 마샤꺼 판다가. 아하! 이제 뭔지 알겠네. 얘들아, 얘들아! 기쁜 소식이야. 봐! 알고 보니 나한테 온 선물이었어. 너희도 나랑 같이.

엄청 시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어디 있지?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염소 본 적 없어? 그래, 외계인이 장난친 게 틀림없네. 그 시간에 내 염소 다 찾아주지.

도대체 누구야? 정말 반갑다 친구야. 진심으로 환영해. 근데 거기 위에선 우리 염소 못 봤어? 외계인이라더니 대체 이게 뭐야?

0: 잃어버린 우리 염소를 마침내 찾았어.
1: 뭐야, 마당에 풀로는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웃집 밭까지 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였어?

킨 티라노.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 때문인가? 안 돼! 가지 마! 내 스타코 돌려!

내 스타코어 당장 돌려줘! 응?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0: 얘들아, 저것 좀 봐.
1: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3: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0: 좋아요, 엄마. 티노, 스테고, 출동 준비.
1: 티노, 출동 준비 완료.
0: 우리만 믿어.
2: 다이노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3: 그러게, 기대된다. 야!

0: 슈퍼리스와 다이노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어?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2: 이건 확실히 실제 상황이야. 정말 신기하다.
1: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3: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4: 나 좀 끼워줘. 얘들아,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2: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

0: 우와,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어?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1: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2: 바로 저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3: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1: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3: 좋았어, 해보자고.
2: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먹이려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런 속도론 너무 오래 걸리겠어.
3: 어? 걱정 마, 스테거. 난 최고로 빠른 비행기니까. 거기, 제돈!

0: 공돌이 잘 못한다.
1: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0: 허기! 아, 안 돼! 놓쳐버렸어!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1: 저런! 디노! 허기! 조심해! 어?
2: 소화제가!
1: 호기! 일렉트릭 스핀! 구즈 울프 흡착컵 액션! 잘했어, 아리! 이제 간다! 어디로 갔지?
3: 작전이 성공한 건가?
1: 그런 것 같은데?
0: 야호! 디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1: 디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3: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 참, 잠깐만! 스타코는 어디 있지?
1: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3: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1: 좋아. 디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0: 알았다. 그럼 디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1: 조심해, 얘들아. 걱정 마.

설마? 으악!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아유, 내 스타코어!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공룡류가 대소동.
1: 어? 그건 내 스타코어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0: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3: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4: 네 교수님.
3: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0: 하지만
2: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1: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0: 너무
2: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다!
0: 잠깐만, 넌 누구야?
2: 내가 홍이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0: 그래.
2: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1: 꿈 아니야.
2: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0: 잠깐만.
2: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0: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2: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인데?
0: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2: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1: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0: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1: 휴,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0: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2: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0: 그럼 우린 슈퍼윈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2: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하하! 이 녀석 딱 걸렸어! 어, 잠깐! 힘이 너무 센데!
0: 거기! 구지형 루프! 발사! 거기! 조금만 버텨! 무슨 소리지? 호기, 아리, 방금 무슨 소리였어?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1: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0: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1: 여기야.
0: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1: 레티, 기다려!
0: 혼자 가면 위험해! 랩터 돌진! 많이 훔쳐.

0: 전부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1: 기다려.
0: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2: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3: 도와줘!
4: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0: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4: 섀도우!

0: 과일을 한 번에 데쳐주면 돼. 내가 방법을 생각해놨지. 슈퍼 물대포 맥스 파워! 이제 스타코어는 내 거야. 어? 바로 슈퍼윙스의 진짜 비결이구나. 힘을 합치는 거. 덕분에 배웠어. 너희 진짜 멋지다. 어? 무슨 소리야?
1: 얘들아, 우리 왔어.
2: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3: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2: 걱정 마세요, 교수님.
0: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4: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0: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 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자, 오하.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기.
3: 자,
4: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0: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5: 이런 암흑보석의 주인.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신기록이네.
2: 번개맨.
3: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 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2: 드디어.
3: 어디? 찾았어? 어디?
2: 아니, 두 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3: 두 쩡.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1: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어,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3: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알았어.
3: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3: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0: 언니도 먹어라.
1: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어이가 없네. 뭐가?
2: 아니, 어차피 들킬 걸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2: 내놔.
3: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2: 아빠,
3: 좀...
2: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3: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2: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3: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잇!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5: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6: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7: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6: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5: 네.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6: 아니, 아니, 저.
5: 아, 계산해주세요.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5: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5: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노사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8: 네, 좋습니다. 번개우촌에 서러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5: 자, 친구들, 오늘은... 저 친구는 어제 그 두 쫑크?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 선생님.
5: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9: 번개야.
5: 맞아요. 선생님은

0: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 화장실이요.
0: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 똥이라서.
2: 까똥.
3: 우와.
4: 멋지다.
5: 근데 왜 반반 달라?
6: 저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3: 아,
4: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6: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4: 응. 뭔데? 2009년 영화.
3: 아, 나 괴물 싫은데.
6: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5: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3: 귀엽다. 나 이게 뭐야?
6: 좀 아쉬워. 붙여봐.
4: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6: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4: 네가?
5: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6: 넌 10년 후에 네 모습.
4: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5: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6: 잘가!
5: 너? 너?
6: 이리 와봐.
0: 자, 그만, 자, 뚝!
3: 선생님, 두 사람의 얼굴 망쳐놨어요.
6: 아니, 그게 아니다.
3: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0: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4: 대박.
3: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7: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3: 나쁘게 운 거 아니야.
7: 노사랑!
3: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7: 아, 사랑아. 아, 너 사랑!
8: 저거 마왕님!
9: 어묵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0: 지구? 왜지?
8: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9: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0: 시끄러!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3: 미워. 다 미워.
11: 전 그 이제 안 먹어보네.
10: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노래는 즐거워.
1: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즐겁게

0: 천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0: 어?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시옷 아 하 지금 아 다 시시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4: 대왕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3: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이야!
4: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0: 진짜 재밌겠다.
1: 재미없거든요. 어?
2: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1: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3: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1: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0: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4: 노래?
3: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5: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6: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7: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6: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0: 어?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3: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0: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1: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8: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1: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8: 그래.
1: 자음, 모음, 변신!

0: 여긴 어디지?
1: 글쎄. 우와! 저기 리엘, 리엘이 있어!
2: 응? 나 알아? 꽃나라, 은표나라? 무슨 나라지?
3: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어?
4: 노래나라?
3: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5: 무슨 노래일까?
6: 나는 알지.
7: 정말?
6: 잘 들어. 노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3: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6: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아, 아,
2: 아! 아, 못 들어주겠군.
8: 데뷔야. 어? 오!
9: 아!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걸.
2: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도대체 어떤 노래지?
0: 글쎄요.
1: 어?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요.
0: 응?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고 귀나리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네?
2: 오?
0: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아하.

0: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오,
2: 즐겁게. 천주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3: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지읒, 으, 리을, 즐, 기역, 어, 비읍, 겁,
5: 디귿, 아, 다,
6: 즐겁다.
3: 노래는
6: 즐겁다.
7: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8: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3: 좋아.

0: 애부르시네요.
1: 어?
2: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1: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N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뿅망치! 태극봉!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5: 하게 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2: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제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1: 노래.
0: 노래.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게임 안 할 거야?
1: 아이, 오늘도 허가가 빨랐네.
2: 오늘은 뭐 하지? 어? 몽골 제국과 원나라?
1: 어? 헝아,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이 세운 나라 아니야?
2: 맞아. 근데 원나라는 뭐지? 오늘 이거 해볼까?
1: 좋아.
2: 그래?
3: 다음 목표는 서쪽이다. 서쪽 끝까지 영토를 넓혀라. 예배하!
4: 시간을 달리는 몽골 제국과 원나라 이야기. 1271년.
5: 나 쿠빌라이가 진정한 몽골의 칸이다. 가서 내가 진정한 칸이라고 전해라.
6: 예.
7: 여기가 어디지?
8: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9: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7: 시간?
2: 네, 저희가 이제부터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을 잘하잖아요. 그럼 아저씨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4: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0: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야! 아우,
7: 신기하다. 와, 이 저절로 움직이네.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1: 이제 남아있는 중국 세력을 모두 흡수하고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더 강하고 부유한 몽골 제국을 만들자!
4: 몽골 제국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어디로 진출하게 될까요?
7: 어? 서쪽이요?
12: 너희들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세운 얘기 알아?
13: 알아요.
14: 오, 잘 됐네. 그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11: 앞으로 같은 몽골 민족끼리 다투면 엄벌에 처하겠다. 또한 나는 어떤 신분이든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장군으로 뽑을 것이다.
15: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한 다음 서하와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켰어. 그리고 잘 나가던 금나라에게까지 항복을 받았잖아. 칭기즈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
11: 이제 남아있는 중국 세력을 모두 흡수하고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더 강하고 부유한 몽골 제국을 만들자!
15: 칭기즈칸이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게 돼. 부상이 점점 심해지자 칭기즈칸은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눠주고,
16: 아들들아, 내 너희에게 영토를 공평하게 나눠줬으니 내가 죽더라도 이 우구데이를 칸으로 하고 절대 싸우지 말거라.
15: 칭기즈칸은 셋째 아들을 칸으로 삼고 정복 전쟁을 성공시키라는 유언을 남긴 후 죽고 말지. 칭기즈칸에 이어 몽골 제국의 2대 칸에 오른 오고타이 칸은
11: 칭기즈칸의 뜻이다. 서하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라. 돌격하라.
15: 동쪽에 서하와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한편,
3: 다음 목표는 서쪽이다. 서쪽 끝까지 영토를 넓혀라.
10: 예폐하!
15: 서쪽으로 영토를 넓힐 목표를 세우고 러시아 지역에 여러 공

0: 미국을 먼저 정복한 뒤 유럽으로 향했죠.
1: 아니, 그 잘 싸우던 키예프 공국이 완전히 당했다며?
2: 아니, 얼마나 세길래 그래?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0: 몽골군이 강하다는 소식은 유럽까지 퍼졌어. 그런데 막상 만난 몽골 군사들이 초라하기 그지없자 유럽의 기사들은 코웃음을 쳤어.
3: 뭐야, 저런 애들한테 졌다고? 얼마나 못 싸웠길래 우리가 제대로 싸우면 그냥 도망가겠는데?
0: 모두 쏴라!

0: 붙여라!
1: 본때를 보여주자. 돌격! 다시는 유럽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계속 추격하라!
0: 붙여라!
2: 유럽의 기사들은 기세를 몰아 몽골군을 계속해서 추격했는데 몽골의 군사들은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면서 유럽의 기사들을 벌판으로 유인을 했던 거야. 유럽의 기사들은 말을 타고 사방에서 빠르게 튀어나와 공격하는 몽골군에게 전멸을 당하고 말았지. 그러자 유럽 기사들은 성 안에서 버티기로 작전을 바꿨어.
0: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모두 죽이는 거 아니야?
1: 이 안에 몽골 군사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하지만 그때 성 안으로 불폭탄이 쏟아져 내렸던 거야. 그건 바로 칭기즈칸 때 중국과 이슬람에서 데려온 기술자들이 투석기를 개량해서 더 강력하게 만든 몽골의 신무기였어. 꽁꽁 숨어봤자 소용없어! 계속 발사! 무시무시한 불폭탄 공격을 받자 유럽의 기사들이 벌벌 떨었고 이렇게 몽골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온 유럽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던 거야.
3: 아, 정답!
4: 몽골 제국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진출한 곳은
3: 유럽!
4: 네, 정답입니다. 예! 거대한 영토를 갖고 싶어 했던 칭기즈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인 오고타이 칸은 러시아를 정복한 뒤 지금의 헝가리와 폴란드를 정벌하고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야, 동진네. 와, 진짜 신기하다.
4: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제 중국의 영토를 모두 정복했으니 내가 다스리는 지역은 중국의 새 왕조 로 할 것이다.
4: 5대 칸인 쿠빌라이 칸이 세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6: 어? 나라를 세워요?
7: 우리한테는 아쉽지만 저때 유럽 사람들에게는 행운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8: 어? 행운 같은 일이요?
2: 우리 몽골 제국이 동유럽을 정복할 때였어. 성 안으로 떨어지는 불폭탄을 피해 성 밖으로 튀어나온 기사들이 몽골군에게 전멸을 당했고 몽골군들은 약탈을 하고 성 안의 사람들까지 마구 죽였어. 이 무시무시한 소문에 온 유럽은 공포에 빠졌지.
9: 헝가리가 완전히 불지옥이 됐대요.
10: 아니, 이러다가 여기 프랑스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0: 안 되죠. 얼마나 잔인한지 보이는 대로 싹 다 죽인대요.
2: 그런데 이때
1: 모두 빠른 시간 안에 몽골로 돌아간다. 가자.
2: 갑자기 몽골 군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거야.
0: 몽골 군사들이 철수했대요.
9: 철수요? 네. 철수? 기사들이 다 이겼어요?
0: 그게 아니라 그냥 갔대요.
9: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2: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고타이 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새로운 칸을 뽑기

0: 부족장 회의가 열렸거든?
1: 첫째 아들의 자손이 칸이 돼야지요.
2: 무슨 소리요? 지금 칸의 자손이 칸이 돼야죠.
0: 이렇게 새로운 칸을 뽑는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 몽골 제국의 유럽 정복은 멈추게 됐던 거야. 그리고 몇 년 뒤 몽케 칸이 4대 칸이 되었을 때였어.
3: 블라구는 이슬람 국가들을 더 정복하고 쿠빌라이는 나와 함께 남송을 정복한다.
4: 예, 형님.
0: 동생인 쿠빌라이와 남송 정벌을 떠난 몽케 칸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5: 내가 이제 이 몽골 제국의 칸이라.
0: 몽골에 있던 막내 동생이 부족장 회의를 열어 칸에 올랐지.
5: 뭐? 누구 맘대로 칸이 돼? 이제 모두 돌아간다.
0: 남송에서 전쟁 중이던 쿠빌라이는 군사를 돌려 몽골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자기 세력들을 모아 새 부족장 회의를 열어 칸에 오르지.
5: 나 쿠빌라이가 진정한 몽골의 칸이다. 가서 내가 진정한 칸이라고 전해라.
0: 그러면서 몽골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5: 비겁하게 형이 없는 사이 칸의 자리를 차지.
6: 칸의 형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5: 용서하지 않겠다. 돌격!

0: 결국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쿠빌라이가 이기고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다섯 번째 칸이 됐어. 그리고는
1: 이제 중국의 영토를 모두 정복했으니
0: 내가 다스리는 지역은
1: 중국의 새 왕조 원나라로 할 것이다!
0: 쿠빌라이 칸은 1271년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원나라로 선포했어.
2: 아, 정답!
3: 5대 칸인 쿠빌라이 칸이 세운 나라는
2: 원나라!
3: 네, 정답입니다! 원을 건국한 쿠빌라이 칸은 1279년 남송마저 정벌해 중국 대륙을 통일했고 몽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나뉘어져 있던 킵차크, 오고타이, 차카타이, 일칸국에게 자치권을 주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인 몽골 제국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4: 잘돼 있어.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어땠나요?
4: 진짜 재밌었어요.
5: 저도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6: 영기라, 승환아, 엄마가 냉이 된장 굽겠어. 얼른 내려와.
4: 오, 내가 먼저 먹을 거.
7: 같이 가, 형아.
4: 같이 가.
7: 같이 가, 형아.

0: 형아 빨리 와.
1: 알았어. 오늘은 뭐 할까? 어? 세계 3대 시민혁명?
0: 형아 우리 오늘 이거 해보자.
1: 좋아.
2: 힘에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3: 갑시다!
2: 듭시다!
0: 시간을 달리는 세계 3대 시민혁명 이야기. 1789년

0: 여기가 어디지? 너희들은 누구야?
1: 안녕하세요. 저 기리기리 염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많이 나와라.
0: 야, 이거, 야, 신기하다.
1: 신기하다.
0: 이거 저절로 움직이네.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맞습니다. 식민지의 사람이라 해도 인간입니다.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3: 맞소.
2: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 두 번의 시민혁명은 미국의 어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어? 미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5: 너희들 영국 시민혁명은 알아?
6: 네,
0: 두 번 일어났잖아요.
7: 어이, 똑똑한 친구들이네. 저때 당시 영국 왕이
8: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
9: 나 화 많이 났어. 진짜 화났다.
10: 니들 그거 알아야 돼.
8: 거기다 의회까지 무시하니까 참다 못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내란이 일어났는데, 청교도가 많았던 의회파가 이기면서 왕을 처형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11: 이제 왕은 없다!
8: 평민 출신의 크로멜이 호국경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
0: 아, 그래도 왕인데 처형까지 하는 건 심하지 않아요?
12: 아니, 그렇기는 한데 왕이 잘못했잖아요.
13: 맞아요. 왕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쫓아내야죠.
8: 이렇게 왕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하지만
14: 모두가 그러네!
8: 크로멜이 독재를 심하게 하자 영국은 다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돌아갔지. 그런데
15: 의회가 뭐? 나 왕이야.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8: 왕이 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자 큰 전쟁 없이 왕을 바꾸는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영국은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는 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고,
16: 인권, 자연의 이치상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인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7: 그래서 왕이라도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16: 맞습니다. 나라는 왕의 권한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18: 맞습니다. 맞습니다.
8: 합리적이지 않은 낡은 제도와 관습을 비판하고 바꿔나가자는 사상인 계몽 사상이 퍼져나갔어. 그러던 1764년 영국이 프랑스와 7년간이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했어.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지만 전쟁 때문에 나라의 돈이 부족해졌고,
19: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의 돈이 하나도 없네.
1: 빚도 좀 있습니다.
19: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1: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19: 오!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어? 아, 맞아.
8: 영국은 북아메리카에 건설한 영국의 식민지 미국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려고 했어. 하지만 영국에서 온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4: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7: 웬 말이냐, 웬 말이냐.
8: 부당한 영국의 세금 정책에 분노했고,
9: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6: 보여줍시다.
8: 영국 왕에게 저항하기로 했지.
13: 이 훔쳐만 먹으라고.
10: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예.
8: 그러자 영국은 군대를 앞세워 미국을 탄압하고 무역까지 못하게 한 거야. 거기다 미국의 민병대와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미국 식민지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20: 우리도 이제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찾고 우리를 억압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합시다.
4: 맞습니다. 식민지의 사람이라 해도 인간입니다. 왕이든 정부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3: 맞소!
21: 그래도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죠.
6: 허허, 왕은 무슨? 영국이 잘못했을 때 왕이 두 번이나 바뀌었잖소.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시다.
14: 그렇습니다. 독립합니다.
8: 이렇게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자유와 평등사상을 알고 있던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로 하고 독립을 선언했어.
18: 독립하라!
8: 그리고 6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인 끝에 승리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던 거야.
21: 아, 정답!
2: 영국의 시민혁명이 영향을 주는 미국의 혁명은?
21: 미국 독립혁명!
2: 네, 정답입니다. 네! 두 번이나 왕을 바꿨던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사상이 퍼지게 됐고, 이런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독 들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2: 이번엔 제가
7: 화이팅!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3: 영국이랑 미국 받잖소.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21: 옳소.
2: 영국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 두 혁명은 프랑스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7: 응? 프랑스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5: 응, 아주 큰 사건. 미국이 독립하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다는 소식을 들은 유럽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지.
7: 얼마나 놀랐겠어. 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왕을 아예 없애고 선거까지 해서 대통령을 뽑았잖아. 그런데
8: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을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한다고 돈을 막 쓰는 바람에 왕실의 돈이 매우 부족해졌던 거야. 그러자
19: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20: 그런 법은 없습니다.
19: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8: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프랑스 왕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성직자, 귀족, 시민 대표들이 참석하는 삼부회를 소집했지. 그런데 성직자와 귀족들보다 두 배나 많이 참석한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시민 대표들이 크게 분노를 했던 거야.
20: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했고 세금도 우리 시민들이 다 내는데 왜 얼마 안 되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뜻대로 나라가 움직여야 합니까?
24: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의 뜻대로 해야지.
20: 우리 이제 참지 말고 싸워 이깁시다. 영국이랑 미국 받잖소.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21: 옳소.
20: 그래요.
21: 옳소.
20: 이 기회에 귀족과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헌법을 바꿉시다!
21: 좋습니다!
8: 그랬지.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켜본 프랑스 시민들도 왕과 정부의 저항에 권리를 찾기로 했고 시민들이 따로 국민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19: 폐하, 이번 기회에 군대를 불러서 국민의회인지 뭔지를 없애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25: 어머, 그거 좋은 생각.
8: 왕이 군대를 모아 국민의회를 없애려고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프랑스 시민들이 파리 시내로 모여들었지.
20: 여러분, 왕이 군대를 모아 파리로 보낸다.

0: 대리 옵시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베르사유로 가자고요.
1: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프랑스 왕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서 시위를 하자. 프랑스 왕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왔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성공을 하게 됐어.
2: 이제 프랑스는 왕이 아닌 시민의 나라입니다.
1: 이때 프랑스 시민들이 발표한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내용이 비슷했어.
2: 우리도 영국이랑 미국처럼 해냈다!
0: 이제 프랑스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네!
3: 맞아, 맞아! 프랑스 만세!
1: 이렇게 영국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프랑스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게 돼.
4: 아, 정답!
5: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사건은
4: 프랑스 시민혁명!
5: 네, 정답입니다! 예! 세계 3대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시민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권의식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이 확립되는데요.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왕정국가가 많았던 유럽 대륙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야! 어,
2: 잘 들었어.
0: 얘들 안녕.
2: 안녕하세요.
5: 네, 오늘도 재밌었나요?
4: 네, 완전 최고.
5: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0: 애들아, 얼른 떡볶이 먹게 내려와.
2: 떡볶이 내 거야, 내 거. 아이, 형아,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형아.

0: 재배하고 키우고 양식하는 농장이 미국에만 약 200만 개. 거기서 일하는 이들은 80만이 넘죠. 이번 시간엔 각기 다른 농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석화용 작은 굴은 양동이에 모으고 더 큰 굴은 바구니에 모아서 껍데기를 까요.
0: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도 만나봅니다.
2: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지구 탐사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가뭄이나 침입종 해충은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주범 중 하나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농법을 실험 중이라는데요.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게 가능할까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자리한 한 농장입니다. 재배 면적만 9,300제곱미터 이상인 이 농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아쿠아포닉스 농장 중 하나죠.
1: 처음엔 비닐하우스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10개 동까지 늘렸죠.
0: 멋지네요. 대단해요. 뭐부터 보여주실 건가요?
1: 여기가 제 이온실인데요. 연구동입니다.
0: 네.
1: 들어가시죠.
0: 와, 와, 정말 굉장한데요? 에덴 동산 같아요. 전문 요리사인 애덤 나비리가 2008년 이 농장을 설립한 이유는 자신의 식당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공급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1: 굳이 다른 나라에서 채소를 들여오고 해산물을 들여오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날그날 수확하니까 확실히 다른 식당과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0: 맙소사.
1: 네, 맛있죠.
0: 신선해요. 직접 길러서 방금 수확한 걸 먹는 것과 며칠, 아니 몇 주 전에 수확한 걸 먹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네요. 애덤과 같은 아쿠아포닉스 농부들은 자연의 생태계를 모방하기 위해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키웁니다. 물고기가 아가미와 배설물을 통해 내보내는 암모니아가 이 시스템의 기반이죠.
1: 그게 물고기가 호흡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땀 같은 걸로 암모니아를 배출하잖아요. 네.
0: 이때 물에 자생하는 박테리아가 물고기가 내놓은 암모니아를 질소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질소가 풍부한 물을 재배판으로 공급해주면 채소가 이를 거름 삼아 쑥쑥 자라나죠.
1: 물고기 먹이가 곧 채소의 먹이에요.
0: 작물이 질소를 걸러내고 나면 나머지 물은 다시 연못으로 흘려보내는데요. 여기에 함유된 미세한 조류와 식물 찌꺼기가 다시 물고기를 먹이게 되죠. 이 과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을 거듭합니다.
1: 소형 공생계라고 할 수 있죠.
0: 대개는 흙에서 키우잖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1: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쓰면 뭔가를 일부러 더해줄 필요가 없어요. 화학 비료라든가 다른 영양분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최대한 자연을 따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자연스럽게 키운 작물이군요.
1: 유기농보다 낫다고 봐요.
0: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 더 맛보고 싶어지네요. 벌레가 있어도 전 괜찮아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물을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가뭄이 잦은 캘리포니아에선 더욱 큰 이점이 되죠.
1: 조금씩 증발하긴 합니다.
0: 네?
1: 작물이 흡수하는 양도 있고요. 하지만 상추 한 포기를 길러내는데 약 40에서 5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우린 4리터 정도만으로 한 포기를 길러내거든요.
0: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애덤은 이 농장을 낡고 버려진 것들을 고치고 개조해서 지었습니다.
1: 처음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샐러드 용기나 소스 용기 같은 걸 주워다가 다시 손봐서 재활용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노하우가 생겨서 재생용품이나 재활용품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어요.
0: 대단해요. 특히 저 스티로폼이요. 보통은 매장되거나 바다에 떠다니게 되는데 여기선 채소를 키워내고 있잖아요. 원래 용도보다 더 잘 활용되고 있어요.
1: 네, 그게 우리 희망이자 목표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우리 농장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각자 집에 이런 텃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니까요. 제가 아는 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농법이거든요.
0: 덧붙이자면 재활용품 농장의 채소가

0: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1: 고마워요.
0: 곧이어 루이지애나 남부로 가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굴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봅니다.
1: 제가 3대째고 아들들이 4대째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대견합니다.
0: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농사만 짓고 있다면 지속 가능에 좋은 예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길러내고 있는 건 좀 다르다는데요. 첫 인상만 봐선 피트 뷰노비치 선장은 농장주라기보다는 어부에 더 가깝습니다. 루이지애나 남동부 해안을 항해하는 모습이 편안한 듯 익숙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피트 선장은 3대째 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죠. 평생을 루이지애나의 바다에서 보낸 그는 이 소중한 가업을 두 아들 콜린과 트레이에게 물려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지금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작은 굴과 큰 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형 작은 굴은 양동이에 모으고 더 큰 굴은 바구니에 모아서 껍데기를 까요.
0: 루이지애나는 명실상부한 굴의 고장이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굴 중 약 3분의 1 이상이 루이지애나산입니다.
1: 석화형으로는 약 6cm에서 10cm 사이가 인기 좋습니다. 이건 껍데기를 까서 쓸 것들이고요. 석화형으로는 이런 게 적당해요. 약 3, 4년쯤 키워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0: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어업과는 달리 굴 양식을 하려면 바다의 농장을 일구고 가꿔야 합니다. 피트 선장과 그 두 아들은 굴을 정성껏 손질한 다음 껍데기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는데요. 이 껍데기는 물속에 깔려 굴이 붙어 자랄 수 있는 암초의 일부가 돼줍니다. 인공 암초는 석회암 조각과 콘크리트 덩어리, 오래된 굴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죠. 양식업자들이 물속에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이유는 새로 부화한 굴이 붙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 굴이 부화해서 유생이 나오면 약 열흘에서 14일간은 물속을 멋대로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발이 나오면 뭔가 들러붙을 곳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유생이 발달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인공 암초를 던져 넣어서 깨끗한 표면에 굴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기 달라붙어서 자랄 수 있게 해요. 그게 기본이죠. 농사로 치면 흙을 덮는 것과 같아요.
0: 굴을 키우는데 바닥이 기본이 되므로 피트와 그 두 아들은 바닥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굴을 수확할 때도 갈퀴로 바닥을 그냥 긁어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죠.
1: 표면을 살짝 스치며 굴만 쏙쏙 떼어내야 해요. 다른 건 갈퀴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요령이죠. 줄을 너무 많이 풀면 암초까지 긁게 되니까 그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갈퀴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성공의 열쇠죠.
0: 그러나 수확 중 의도치 않게 암초에 입힌 피해는 다른 요소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손실에 속합니다. 굴 양식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포식자와 소위 오손생물이라 불리는 종들인데요. 이 생물들은 굴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먹어치워버리거나 암초를 완전히 뒤덮어 굴이 아예 붙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1: 여기 하얀 것들은 따개비입니다. 따개비는 굴을 잡아먹거나 제대로 달라붙지 못하게 방해해요. 다른 포식자도 있는데 이런 작은 개도 그중 하나죠. 이 녀석도 암초 안에서 번성합니다. 굴이 아직 어린 유생일 때 이 녀석이 마구 잡아먹기도 해요. 어쩔 수 없죠. 굴도 이곳 먹이사슬의 일부니까요. 자연을 이기려 들어서는 안 돼요.
0: 게다가 지난 몇 년간 피트 선장은 이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2005년 해안을 휩쓴 허리케인 카트리나뿐만 아니라 2010년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폭발로 수백만 배럴의 기름이 멕시코만으로 쏟아진 사건도 있었죠.
1: 허리케인과 시추선 폭발로 무수한 암초를 잃었어요. 카트리나 때는 이 지역 암초 중 65%가 사라졌죠. 폭풍 때문에 바닥의 성질이 바뀐 것 같아요.

0: 예측 불가능한 재해를 피하고 양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피트 선장은 굴 양식장을 28개의 각각 다른 구역에 흩어놓았습니다.
1: 한 곳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건 위험한 짓이죠. 언제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니까요. 여기 120에이커의 양식장에선 5년생 굴이 자라고 있어요. 강 하구 쪽으로 이런 양식장을 여럿 마련해두었습니다. 열심히 잘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 수확하는 거죠.
0: 고난에도 불구하고 굴 양식은 피트 선장의 모든 것이고 앞으로도 굴에 모든 걸 바칠 생각입니다. 그는 그의 조부가 100년도 더 전에 시작한 이 가업을 계속 이어나갈 작정이죠.
1: 우리는 늘 굴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양식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도 바다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0: 곧이어 이번엔 펜실베이니아로 자리를 옮겨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고 익히는 미래의 농부들을 만나봅니다.
2: 어려서부터 농장일을 하며 크지 않은 사람들에겐 처음엔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0: 이번 시간엔 농장을 탐사 중인데요. 농사엔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죠.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밸리에는 농부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농부 교육을 하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가 되려면 농부로 태어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농부이고 그 땅을 물려받아 농부가 되는 그런 코스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되고 싶지만 가족적 배경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펜실베이니아의 한 농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선 농부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2: 농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겠죠. 특히 농장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농장에 일을 배우러 오는 사람 대부분은 농장 출신이 아니거든요.
0: 에이미 쿡은 MAS의 시드팜 농장의 프로그램 책임자죠.
2: 전 우리 시드팜 농장에서 교육을 맡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농사에 필요한 여러 기술도 가르치고 경영법도 가르쳐요. 저기 저쪽이 F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A구역이에요. 바로 여기요.
0: 이 농장에선 땅이 곧 교실입니다. 새내기 농부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42에이커의 땅을 활용해 꼭 필요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얻어가죠.
2: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고 함께 헤쳐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0: 프로그램 중엔 파종하기, 물대기, 유기농 작물 수확하기는 물론이고 트랙터 몰기와 판로 개척 및 판매 전략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혹시 밭 가는 기계 써보신 분? 가끔은 트랙터도 아주 잘 몰고 갖가지 작물을 키우는 법도 잘 아는 분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일종의 계획표죠. 하루에 또는 한 주에 어떤 일을 얼만큼 해놓아야 제때 심고 제때 수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알고 싶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각자 필요한 걸 배워가면 됩니다.
0: 새로 농장을 시작하기 위해선 땅과 장비에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 농장에선 새내기 농부를 위한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2: 우리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사 짓는 법을 알고 있지만 아직 농장이 없는 이들을 지원하는 거죠. 땅이랑 트랙터도 빌려주고 비닐하우스도 빌려주고 창고도 빌려주고 농장을 시작하게 도와줘요.
0: 마크 누네벨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땅과 장비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죠.
3: 시드팜 농장과 똑같은 장비와 자원, 기반 시설을 갖고 비슷한 규모의 농장을 시작하려면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0: 농지를 임대하고 장비를 빌리는 게 가능해지자 마크는 가지고 있던 자금을 고수익에 유리한 다른 설비에 투자할 수 있었죠. 이 비닐하우스도 그중 하나.
3: 지난 2년 동안 이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작물이 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거든요.
0: 저렴하게 지을 수 있고 난방이 따로 필요 없는 이런 비닐하우스는 혹한이나 혹서,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한편 태양열을 가둬 재배 기간을 늘려줍니다.
3: 솔직히 딸기는 유기농으로 재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딸기라는 작물 자체가 병이 많고 과실을 망치는 벌레도 많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길러보니까 잎에 습기가 차지 않아서 딸기에 병이 드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딸기는 수익이 아주 높은 작물이에요. 직거래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 인기가 제일 좋아요. 다들 사겠다고 모여들죠.
0: 마크는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덕분에 평생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3: 농사에 발을 들이고 싶다면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작물을 심어서 잘 키워낸다는 것만 보여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2: 사실 농장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미국 농장 중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물려받을 농장이 없는 농부 지망생들에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0: 곧이어 이번엔 젊은 농부가 어떻게 자신의 농장을 갖게 됐는지 알아봅니다.
4: 젊은 여성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니까요.
0: 자,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농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는 농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농장에서 배워 자신의 농장을 가꾸는 데 성공한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체스터 카운티에 자리한 이 농장에선 7에이커의 땅을 오직 유기농 작물을 길러내는 데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낸 농부를 만나보면 전통적인 농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데요.
4: 전 26살이에요. 저처럼 젊은 여성이 남성의 도움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는 재밌어요. 물론 고정관념을 깨고 혼자 힘으로 이만큼 해내기까지는 좀 힘들었지만요.
0: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출신인 에마 커니프는 2012년 농사를 배우기 위해 펜실베이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경력 4년에 이른 지금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고 있죠.
4: 정성 들여 가꾼 유기농 작물을 망치는 범인이 바로 잡초거든요. 주변에 꼼꼼하게 김을 매주지 않으면 작물이 안 자라요. 그리고 잡초는 해충의 은신처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기농으로 작물을 키우는 농부의 밭은 풀 하나 없이 말끔하고 깔끔해야 해요. 처음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원래부터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팔로 개척이나 경영을 가르쳐줄 곳을 찾았어요. 그렇게 시드팜 농장을 알게 됐는데 이곳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슬쩍 들여다보니까 농사에 필요한 온갖 도구와 장비를 엄청나게 갖춰둔 거 있죠. 제가 그 농장에서 나와 이리로 옮겨올 때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농장을 구성할 건지 계획을 짤 수 있었어요.
0: 에마는 시드팜 농장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농부가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환경적인 문제점과 소규모 농장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은 다른 문제였죠.
4: 지금 농사를 짓는 땅은 점토질이라서 일단 비가 왔다 하면 금방 물이 차버리고 빠지질 않아요. 질척질척한 땅에선 농기계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그거죠. 올 봄은 좀 힘들었어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게다가 농장의 경영자로서 반일 말고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정말 끝도 없어요. 지금도 배우는 중이죠. 사실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성으로서 난 약하지 않지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몇 가지 충고면 충분하거든요. 제 농장을 가진 농장주로서 저의 임무 중 하나가 여성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정원이나 텃밭 말고 트랙터도 몰고 농기계도 수리하고 기반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여기가 제 농장이라고 말할 수 있게요.
0: 농장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 맞지만 에마에게 농장은 생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4: 농사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명상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걸 어려워하고 자꾸 다른 자극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저 혼자 있어도 마냥 좋기만 해요. 또 먹는 걸 좋아해서 제가 먹을 걸 제가 기른다는 것도 장점이죠.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온 세상의 농부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먹을거리를 키워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이들은 더 많고 많은 방법 중에 단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뜻을 땅과 바다에 펼치고 있는데요. 이 농부들 간의 공통점이라면 어떻게든 지구와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이겠죠.
1: 제가 농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계절에 따라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리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용적인 재배 방식을 개발하려는 열망 역시 큽니다.
2: 양식업자로서 늘 더 많이 생산하고 싶죠. 물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요.
0: 새로운 농법을 실험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애쓰는 농부들은 지구를 지키는 또 하나의 파수꾼입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띠에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0: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더 기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산도 좋고 바다도 좋은 고장 보령에 참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 뭐 많죠.
2: 무창포 해수욕장.
1: 보령도 응. 많아요. 가수지. 외지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던데 동호회들 이렇게 보면.
0: 쪽빛 호수를 따라 달리다 보면 싹 날아가는 스트레스. 보령은 구석구석 즐길 거리가 넘치는데요. 맑은 자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입니다.
3: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4: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갈 때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0: 보령 앞바다엔 제철 맞은 먹거리가 가득. 지금 와 보시라 보령이 손짓합니다.
5: 보령 대박입니다.

0: 보령시에서 지금 찾아가면 딱 좋은 곳. 오늘 첫 목적지는 웅천읍입니다. 보령 8경 중 제2경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자 보령을 찾는 사람이라면 열의 아홉은 꼭 들른다는 보령 관광 1번지. 바로 무창포 해수욕장인데요. 무창포 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입니다.
1: 여기 오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2: 좋아요.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여기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2: 아빠요.
3: 아빠가?
4: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는데.
3: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어요?
4: 네. 할머니, 제가 여기로 잡은 건데, 여기 저, 멋있잖아요. 제가... 이쪽이. 여기가 아이들 놀기에 잔잔하고 아이들 위주로 어린이날 기념해서 아이들 위주로 잡다 보니까 이쪽으로 잡게 됐어요.
0: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 살아 숨쉬는 자연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입니다. 특히 무창포 해수욕장에 올 땐 날을 잘 따져보고 와야 합니다. 매월 두 번 때를 맞춰 오면 볼 수 있는 놀라운 자연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다에 쫙 길이 나는 겁니다. 너른 갯벌이 드러난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별 재주 없어도 뭔가 그렇게 잘 잡힌다네요.
5: 어머.
4: 우와, 그게 뭐야?
5: 올라가.
6: 와, 꽃게.
7: 또 다운이 엄청 많이 잡았어. 와.
8: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9: 칼국수 끓여 먹자.
1: 아까 그 집에서 잡았다, 한 개.
10: 암컷 같아, 수컷 같아.
11: 엄마, 얘는 수컷이야.
10: 왜 수컷이라고 생각해?
11: 대선이 이렇게 예쁜에는 수컷이고.
10: 수컷 같고, 또.
11: 이렇게 넓으면은 암컷이야.
10: 걔는 암컷이고.
0: 아직 봄의 끝자락이지만 벌써 해수욕장은 나들이 개구로 붐빕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있어 갯벌 생태 체험 장소로 무창포 해수욕장은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바지락이며 동죽 등 크고 작은 조개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10: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11: 좋아요.
1: 왜 좋아요?
11: 꽃게가 있어가지고.
12: 네, 주희야. 할머니하고 거기 새로 오는 거 좋아?
13: 좋아요.
12: 응? 야, 이렇게 올라오면 세수도 안 하고 왔잖아.

0: 이렇게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이쁘게 찍고 나서야지.
1: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올게.
2: 김치 좋고 이 앞에 바로 저 앞에 그 숙소도 있고. 버섯도 많이 싸갖고 이거 잡아갖고 끓이면
3: 재밌어요.
4: 뭐가 좋았어요?
3: 야경도 좋고 어제 조개 진짜 많이 잡았는데 오늘 별로 안 잡히네.
2: 네, 어제 많이 잡았어요.
5: 무창포 해수욕장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낙조와 야경입니다. 평소엔 야간 갯벌 체험 장소로 찾는 사람이 많은 데다 해마다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때 야간 횃불 업 재현 행사도 열려 밤바다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무창포항. 지금 이곳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북적이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가 했더니 광어, 광어 아닙니까? 세상에요.
6: 아니 짠 거 줘야 돼.
7: 안 다쳐.
8: 전화예요.
9: 아 지금 여기 꽉 차가지고 아이스박스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불렀어요.
10: 아 근데 큰 거 많이 잡혔네요.
9: 오늘 대 광어 많이 나왔어요.
10: 대박.
5: 평균적인 광어 크기는 40에서 60cm. 이건 그 이상인 대광어입니다.
10: 우와.
11: 우와, 71cm.
12: 하얘.
11: 우와, 이 정도는 사이즈가 얼마 되나?
13: 여기 한 70cm 넘어가네요.
11: 오.
5: 크기도 크긴데 무게가 3kg 가까이 나가는 대광어. 산란철 앞두고 보령 인근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날 광어잡이 축제도 열린 겁니다.
10: 진짜 많이 잡혔네.
14: 천분에
10: 대전 대전에서 나왔는데
14: 와.
10: 여기서 다시 오늘 원래
14: 같은 멜빵 150이길래 뭐 한다 구경하러 오는데 아우 이렇게 좋아. 와우. 놀란 거야.
15: 네, 무창포 바다가 유명해요.
9: 네.
16: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17: 저 산란지가 있었고요.
18: 네. 아 여기 들렸다가 이제 이게 연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위로 또 올라가요.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5: 보령 앞바다는 낚시 마니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실상부 대광어 낚시 1번지랍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대물이 잡혔다는 소식에 낚시꾼들이 몰려온 건데요. 뭔가 하나 잡을 기대감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10: 누가 너무 힘들어요?
14: 저 같은 경우는 82가 제일 컸어요.
10: 어디 정도 됐고?
14: 82면 한 이 정도 나가죠?
10: 대광어만의 손맛이 특징이 좀 있어요?
14: 아, 특징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텅 때린다 그러죠. 예? 텅 때려갖고 그 텅 하는 그의 손맛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광어의 매력이 텅 때린다.
5: 과연 오늘은 얼마나 잡힐지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대표적 육식 어류인 광어는 먹잇감이 풍부한 비교적 깊은 바다까지 나가야 잡힌다죠.
10: 보령 앞바다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19: 그렇죠.

0: 먹을 것도 많고 수질도 좋고 여러 섬들이 분지체에 있어서 아주 좋아요 경관이.
1: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싹 나갈 때 이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힐링이 많이 되죠.
2: 배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오늘의 낚시 포인트. 하하, 세상에. 눈 돌리는 곳마다 낚싯배가 즐비한데요. 이들 대부분이 잡고 싶어하는 물고기가 바로 대광어. 지금이 철은 철인가 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올지. 고요한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기를 잠시.
3: 기타! 안산수! 우와!
4: 아, 올라오고 있어요.
5: 아! 뭐야 이거? 어, 그래도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6: 쭈꾸미 있네.
4: 여기 안에.
5: 아, 쭈꾸미 잡으셨네.
4: 아, 저 이거 만지는 거 무서워요. 낚시 그렇게 많이 다녀도.
7: 아니, 이런 것도 잡혀요, 낚시로?
4: 안에, 조개 안에 이제 산란하느라고 애들이 숨어있어요. 아, 네. 아, 유왕님, 저 오늘 광어 잡으러 왔거든요.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유왕님. 재물 하나 바치겠습니다.
2: 과연 용왕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초조하던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 예!
7: 네! 오, 사이즈고, 사이즈고.
2: 강태공의 유혹에 덥석 미끼를 문 녀석. 와와와와, 이거 대물이 확실한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실로 대단한 크기, 제법 묵직해 보이는 대광어입니다.
5: 아, 무게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1: 한 3.5kg 정도 나오는
5: 것 같아요.
1: 3.5?
5: 네.
2: 오늘 잡은 첫 수의 크기는 과연?
5: 75 정도 되는 거네?
7: 나이스!
1: 나이스! 오, 좋죠? 시원한 손맛.
2: 귀한 자연산 대광어 구경하느라 정신 팔린 그때.
7: 나이스! 나이스!
2: 이번에 잡힌 건 약 60cm 크기.
8: 뭐 손맛 좀 작아서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광어 손맛은 좋아요.
2: 더 큰 광어를 노리기 위해 선장님 감을 믿고 포인트를 이동해 봅니다. 자리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리는 소식.
1: 이쯔!
7: 네.
5: 우와!
7: 비집히면 안 돼요. 비가 비집히면
2: 자연산 광어의 특징인 뽀얀 뱃살을 드러낸 광어.
7: 우와!
1: 가자!
7: 우와!
2: 캬, 힘이 어찌나 좋은지 잡을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 녀석이 오늘 잡힌 녀석들 중 가장 큰 놈이라는 거죠.
9: 보령 대방합니다.
2: 그 크기가 궁금한데 세상에, 무려 약 90cm에 육박하는 크기. 와,
5: 대박이다.
6: 이야.
1: 이야.
9: 좋죠. 그냥 뭔가가 내 낚싯대를 땅 하고 때리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아 왔구나 이런 느낌.
10: 저 잡은 거 오늘 네. 자랑들 하시겠네.
9: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죠.
2: 오늘 광어 낚시 이만하면 하하하 대성공입니다. 요즘은 위생 문제로 배에서 채식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라죠. 대광어 맛은 어떨지 다 같이 즐기기 위해 인근 횟집으로 향합니다.
1: 이야, 이 큰 걸 잡으셨어요?
5: 왜요? 팀이에요?
1: 이야, 이 큰 거 보기 힘든데. 이야.
5: 아, 여기 평소에 사시면서도 보기 힘든 거예요?
1: 아, 그럼요. 우와. 이야.
2: 귀한 대물을 만났으니 회 한 점 뜨는데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산란철을 앞두고 살이 제대로 오른 자연산 광어. 이야, 살점에 윤기가 쫄쫄쫄쫄 흐릅니다. 군침 돈다 아닙니까? 워낙 크기가 크고 살집 좋은 녀석이다 보니까 한 마리 다듬어서 나온 회의 양이 이만큼 뭐 일행들 실컷 먹고도 남겠습니다.
1: 야, 광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와,
11: 아니 장난 아니네.
1: 아, 맛있게 드십시오. 아,
11: 야,
1: 자 1인당 1접시.
11: 한 사람에 한 접시예요?
1: 예. 자, 맛있게 드십시오.
11: 예, 감사합니다. 네,
2: 갓 잡아 살은 탱탱. 기름이 쫙 올라 고소하고 캬. 부부 사이도 깨가 쏟아집니다.
1: 맛이 좀 어떠세요?
11: 아우 진짜 더 맛있는데요?
12: 결혼 기념일엔 광어.
11: 광어.
1: 보령에서 낚시해서 먹어야 제맛이죠. 갔다 와서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2: 이토록 풍요로운 보령 앞바다. 요즘 제철 맞은 또 다른 먹거리들을 찾아 인근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보령 일대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때마침 연휴라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보니 입맛도 돌고 보령의 오이간에 이래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13: 네.
14: 아니, 서해 하면은 여기 아니에요?
5: 아 그래요? 왜요?
14: 깨끗하고 친절하고 많이 주고.
5: 아 그래요?
2: 지금이 딱 제철인 갑오징어도 제대로 물 올랐고 알배기 꽃게도 지천 보령의 드넓은 갯벌이 품은 먹거리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5: 요즘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13: 자연산 광어, 쭈꾸미.
5: 쭈꾸미.
2: 때마침 수산시장 옆 항구로 들어오는 어선 한 척.
5: 근데 이거 뭐 잡으신 거예요?
1: 아니, 쭈꾸미 잘 먹으니 쭈꾸미 잡아요.
5: 아, 쭈꾸미예요, 이제 다?
1: 네.
2: 그 먹이를 앞두고 마지막 도발하고 돌아왔답니다. 이게 바로 보령 앞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쭈꾸미란 말씀.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한 탓에 올해는 쭈꾸미 가격이 비싼 편. 그래도 지금 아니면 8월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는 귀한 녀석이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5: 아, 더 큰 거 낫지. 아이고, 이거 막 튀어나오네.
13: 교수님은 이제 딱 이렇게 들어부터 소랑 껍데기잖아요. 네. 딱 이렇게 들어가. 아.

0: 이쪽부터 이게 떼고요.
1: 쭈꾸미가 빨아먹어서 이래 쫙 붙어가지고 떼었더니 이렇게 생겼다.
2: 아, 힘이 좋아요?
1: 힘이 좋아가지고. 이거 막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아, 이봐.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져?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알 푸른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은 알이 부드러워요. 요게 알이에요, 요만큼. 겨울에 움츠렸다 우리 영양분 없이 살다가 햇빛도 못 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기운을 받아야지, 봄 기운. 그리고 1년 살아야지.
3: 힘이 그냥 펄펄. 게다가 맛도 좋은 보령 쭈꾸미. 알이 꽉 들어찬 봄이 가장 맛있는 철이라네. 여기까지 왔으니 쭈꾸미 맛은 꼭 봐야지요. 쭈꾸미 요리 하나로 손님 줄 세운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인산이네.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모양인데요. 다들 뭘 드시나 궁금한데 손님 대부분이 즐기는 메뉴는 바로 이것. 칼칼한 매력의 쭈꾸미 볶음입니다. 감칠맛 나는 쭈꾸미 볶음을 만들려면 싱싱한 채소부터 듬뿍 넣고 센 불에 볶아줍니다.
0: 양념만, 양념 골고루 배우잖아요. 거기 양념, 뭐 소스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숙성해서 하니까 그 양념이 배합돼서 맛있는 거죠.
3: 채소가 한숨 죽으면 이제 주인공을 준비할 차례.
0: 누야. 누면 이게 산걸 볶으면 나가서 자르기도 힘들고 이거 살짝 비틀어서 가야 미끄럼이도 좀 부드러워요.
3: 살짝 데친 쭈꾸미를 넣고 빠르게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불 맛까지 제대로 입혀주는데요. 캬, 색감이며 모양까지 완전 유혹적입니다.
0: 주방에서 이대로 여기까지 마무리 끝. 이제 밖에 나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3: 자, 이제부턴 각자 스타일대로 마무리할 차례. 먹기 좋게 쭈꾸미도 자르고 열기 한번 쐬어주면 침이 꿀꺽 넘어가는 보령의 맛 완성.
0: 맛있어?
3: 아이고야, 얼마나 맛있을꼬. 그 맛이 어떤지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4: 쭈꾸미 맛집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5: 여기까지?
4: 예.
5: 왜요?
4: 알이 톡톡 튀고 꼬들꼬들한 맛있잖아요, 이 다리가. 예.
6: 이 살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아주 살아서 탱글탱글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7: 달라요, 여기는 그냥 뭐든지 팔딱팔딱 그냥 살아있어요.
3: 살아있는 바다가 반기는 곳. 보령에선 아주 신나고 또 맛있는 추억을 한가득 만들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푸른 바다가 있으니까요.
8: 우석을 살려면 여기로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9: 라이딩 아주 좋죠. 성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안 뚫렸지.

0: 찾긴 찾았어요. 우와.
1: 좋았어.
2: 짠.
0: 열렸어?
2: 네.
0: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3: 이게 뭐예요?
2: 뒤에 숫자가 있어요.
3: 아, 이게 그거구나.
4: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실험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0: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거기 있어요.
2: 여기 계단 있어요.
1: 우와!
3: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2: 아, 진짜 배고파요.
3: 어.
4: 우리 아까 저기 저거
1: 전투식량
4: 있잖아요. 전투식량.
5: 딱 보면 전투식량인 줄 알아요?
4: 알죠. 군대.
5: 군인이세요? 현직 군인?
4: 또 많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5: 이 몇 개 가져와 볼까?
6: 이거는 스파게티.
7: Rib shape barbecue flavor.
8: 이약하게 사약해져가지고.
9: 좀 기다려야 돼.
5: 그거 뭐예요? 파운드 케이크예요?
10: 이거 맛있어.
11: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3: 그러면 차라리 우리 홍설명을 좀 합시다.
4: 네.
3: 야,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12: 아,
1: 로커.
12: 저는 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학하고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네.
3: 아, 화학.
12: 네, 저 이름은 장홍재라고 합니다.
3: 홍재 씨. 홍재 씨 그럼 궁금한 게 최근에 하신 실험이나 뭐
12: 수소 같은 연료를 쓰면 지구가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태양빛으로 연료 만들고 이런 쪽에 연구를 좀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13: 장홍재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3: 정체가 궁금합니다.
5: 아, 나 이 사람은 알아요.
12: 트로트 가수.
5: 4집 가수.
14: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세요?
5: 아니에요?
3: 아니, 두 분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5: 저는 전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14: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3: 와, 뇌과학자.
1: 아예 처음 본 사람이다.
5: 그럼 노래는 안 해요?
3: 성우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아요, 성우.
14: 오, 그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호통 쳐야 된다. 바사스트게삭스! 아, 막퉁! 네.
3: 덕분에 웃었어요.
14: 네, 사실 이거 장동선입니다.
3: 동선 씨.
14: 네.
15: 동선님 진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뇌과학자이셨다라고 하셔서 좀 놀랬고.
12: 사람들이 뭐 생존을 논하면 언제나 뭐 공포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마 동선님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오래 가야겠지만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0: 아, 전 돌잔치 전문 MC.
1: 아, 그래요?
0: 코미디언도 하고 있어요.
1: 아, 코미디언도 네. 하시고. 어쩐지 말을 잘하시더라.
0: 네네.
2: 인류 최후의 MC네요. 마지막 남은.
0: 너무 멋진 멘트네요.
1: 인류 최후 전문 MC.
0: 감사합니다.
2: 전문을 붙이니까 좀.
0: 전문 붙여주세요. 이름은 이은지고 나이는 35입니다.
1: 아이고.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형서고요. 네. 싱송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0: 알죠, 알죠.
3: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서 밥을 벌어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0: 아니, 공연한 거를 내가 본 것 같아. 꼬집어줄래? 이거 그 노래.
3: 맞아요, 맞아요.
1: 어,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0: 그래. 맞아, 맞아. 그 노래다, 그 노래.
3: 감사합니다.
0: 달디 달고 달디 단
3: 반양갱.
0: 그래 그래 맞다 맞다.
3: 초코 양갱. 어. 제가 하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살아남고 싶은 마음.
1: 아, 오래 살고 싶은
4: 그게
1: 마음.
4: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
3: 그러니까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5: 굉장히 열심히 톡톡 튀며 많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네, 비비님. 연대할 만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4: 저는 김한결이고요.
0: 한결 씨.
4: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엔사 연구소에서 네, 저는 우주 쪽은 아니고 지구를 보는 과학자였어요. 네,
1: 지구과학자.
4: 네.
0: 엔사면
4: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아, 네.
2: 지구의 물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물?
4: 네, 전체적인 이제 수자원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6: 우주 쪽으로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물이나 이런 해수연구 이런 거에도 하는 건 좀
4: 네, 왜냐면은 우주선을 날리면은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6: 되게 신기하다. 한결님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엔사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아, 네. 저는 저의 이름은 유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를 하고 배우를 했었습니다.
2: 잘생긴 청년이었어.
6: 네.
7: 남달랐어.
6: 그렇습니다.
0: 아, 이제 보니까 맞네.
3: 나 어디 봤네.
0: 그러니까.
3: 어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0: 옛날에 영화 그 집으로.
2: 맞아, 맞아.
6: 네, 제가 이제 29년이랬어요. 네, 잠깐 저는 한.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2: 저는 승우님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왠지 지성과 그 무력을 겸비한 느낌이 승우님한테 나서 또 왠지 남을 신뢰를 가게 만드는 그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 여기 붙어야겠다.
0: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이낙준이고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글 쓰고 먹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0: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작품 쓰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대표작
1: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엔사에서 나왔던
0: 맞나보다
1: 중증 외상센터라고.
0: 맞나보다 이거 진짜 네. 나 봤어. 나 주지훈 씨 나오고.
1: 아유 맞아요, 맞습니다.
0: 그 원작자.
1: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이게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툼을 줄여줍니다. 두 분 그렇고 여기도 또
0: 너무 좋다. 왜 화학자 선생님은요?
1: 화학자는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불도 낼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3: 화약 만들 수 있고 총 만들 수 있고
1: 전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2: 할 일이 많네.
0: 정말 궁금해요, 동선 씨.
1: 힘이 너무 세.
0: 힘이 세? 내 과학자.
3: 왜 힘캐?
1: 아까 봤어요? 아까 문 부수는 거 봤어요? 이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무리랑 마주쳤을 때 얼굴로 안 돼. 말로 안 돼. 어... 뇌과학자 보내야죠. 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1: 이름 바꿔요. 동석으로, 마동석으로.
2: 힘캐로 왔습니다.
0: 아, 저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는.
1: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한번 내일을 위해서. 아...
3: 안녕히 계십시오.
2: 그냥 써도 되겠죠?
3: 아무데나.
2: 아무데나.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0: 호를 누가 곤다고요?
2: 제가 제일 세게 곱니다.
1: 불은 누가 꺼주나?
4: 혹시 박수로? 이렇게?
1: 지니야.
4: 아, 누스. 누스야. 아까 누스 했잖아요.
1: 누스, 아, 맞네. 누스야.
5: 그렇네. 얘가 누스겠네. 이름이.
6: 오. 살아서 다행이다.
7: 이 다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8: 모두가 행복한 최후의 인류가 돼보겠습니다.
1: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뭐 보초 설 필요 없겠죠?

0: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1: 불났나?
2: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0: 아니 사이렌이 울려요.
2: 제주도 참 더럽게 없다. 하필 온 날에 사건이 터지냐. 굳이 또 자고 있는데.
3: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뭐 불난 줄 알았어.
4: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나?
0: 고장났나?
5: 뭐예요?
0: 이게 뭐지?
6: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0: 해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4: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해를 찾아서 무슨 뚱딴지? 약간 이런 느낌.
7: 이런 공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관문이지 않을까?
0: 해를 찾아 숨통. 해 무슨 배? 보통
6: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0: 기압?
6: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3: 근데 기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기압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0: 기압 조절하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3: 공기를 빼라고 여기 안에 공기를? 어?
8: 여긴가?
3: 저기 밑에 불이 나오는데?
9: 아 여긴 것 같다.
1: 아 여기가 다 내려가는 데가 있구나.
5: 어? 뭐야?
9: 계단이 있어요.
0: 우와 뭐야?
5: 뭐야?
0: 우와 이게 뭐야?
9: 가봅시다.
5: 자, 또 챙길 거 없나?
7: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전기,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도 그냥 쥐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5: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씹히는 거 다 챙겼는데?
8: 여기 미끄러워. 이거 불이 이쪽인가?
9: 이쪽인 것 같은데?
7: 거기서 이제 불빛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뭐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는데
8: 와 여기는 어디야?
0: 전광판이 있어요. 헐!
6: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0: 한 시간?
6: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은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0: 방출될 것입니다.
1: 아...
2: 안 돼, 안 돼.
0: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빨리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배로 향하는 길에는 굳게 잠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2: 네 개의 파편?
0: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폐를 마주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폐라고 하는 건 약간 이 공간을 인체에 비유해서 했던 표현이 아닌가요?
4: 그때는 완전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장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나사를 돌린다든지.
2: 어떻게 과학의 언어가 난 제일 떨리는데 나 그 과학의 언어 못 알아듣는데.
5: 무슨 퍼즐을 맞춰서 형상을 만들면 첫째 문이 열린다.
2: 갔을 때 네 개의 파편을 찾으라고 했고
6: 그러면은 폐로 들어갈 수 있는
2: 문이 열리고.
1: 자, 근데 우리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의 파편을 한 시간 안에 찾으려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7: 일단 두 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2: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보실까요?
6: 네, 네.
2: 가시죠, 가시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시죠, 가시죠.

0: 아, 잠깐만. 어디?
1: 워키토키 잡았어요? 워키토키?
0: 워키토키 받았어요.
1: 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갈까요? 우리 팀 일로 갈게요.
0: 어,
1: 보호다.
2: 이쪽으로?
0: 저희는 일로 갈게요.
2: 일로 가겠습니다.
1: 조심, 조심.
2: 몸 조심, 건강하게.
0: 내길 파편!
2: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마리가 어디 있나 잘 보면서 검색 모드, 뇌를 검색 모드로, 탐험 모드로.
0: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풀 보니까 좋네요.
1: 우와. 나 이런 게 처음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0: 우와. 우와, 나 닭살 돋았어.
2: 와, 여기는 고대 사원 같은데요?
1: 우와.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에 상당히 압도됐고.
1: 그 울창한 나무를 딱 보는데 사실 그냥 지구 생활할 때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정글. 뭐 에콰도르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2: 이 열대우림 안에서 우리가
1: 배?
0: 어?
2: 배와 관련된 단서?
0: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2: 우와. 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봅시다.
0: 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풀.
1: 공기의 순환과.
2: 그렇죠. 열대우림이 지구의 폐이기도 한데.
3: 지구의 폐는 아마존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와, 근데 너무.
1: 우리 큰 길로 일단 또 가볼까요?
0: 네.
1: 그쪽으로.
2: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0: 왜요?
2: 흩어지면 안 되나요?
0: 안 되죠.
2: 뭔가
0: 아니, 뭐 벌써부터 우리 흩어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2: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0: 한번 그럼 봐요, 봐요.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1: 아, 근데 길이 연결되는 것 같진 않은데?
2: 그래요.
1: 이쪽으로 가볼게요.
2: 일단 왼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3: 오케이, 좋아요.
1: 왜냐하면 뭔가 파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2: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0: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1: 어, 습한 공기가 막.
0: 와, 진짜 습하다.
3: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열대우림을 이 밑에다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거야, 이게?
1: 와. 와.
2: 이게 뭐예요?
1: 뭐지?
3: 진짜 다 진짜예요.
0: 빛처럼 뭐 떨어지는.
1: 그렇네.
3: 지금 너무 습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아닌가? 뭐지?
0: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1: 아, 그 위로 올라가서 어제 증류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뚝뚝 그 목욕탕처럼. 아,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4: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5: 왠지 이게 물을 정화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 그러니까
3: 이게 이렇게 아, 나와서 흙을 통해서 절로 가나? 저게 잠수복이 있어.
0: 잠수복이 왜 있지?
3: 저게 들어가야 되는
0: 거 아니야? 가서 두 명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4: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였기 때문에.
1: 일단 그럼 내려올까요?
0: 일단은 저쪽으로 가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보죠.
3: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고.
1: 일단 확인을.
2: 와. 아니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
1: 아 무섭다.
0: 어,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1: 응?
3: 와 뭐지?
1: 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0: 근데 여기 물살이 꽤 심한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6: 뭔가 매달려서 들어갔을 것 같아. 저런 거.
0: 아. 가방에 특별한 거 없어요?
6: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0: 어?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어? 뭐야?
6: 아, 쪽지가 있어.
0: 메시지가 있는데?
6: 그거밖에 없어요.
1: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0: 네.
1: 어, 읊을 게 아니네.
6: 이게 뭐야? 숫자야.
1: 숫자가 엄청 있네.
6: 뭐야?
0: 이건 다 화학 원소들인데?
1: 원소기호다.
6: 이 옆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0: 이게 아마 이게 솔루션 용액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물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제일 많은 게 얘잖아요.
1: 그게 뭐예요?
6: 염소.
0: 이게 염소인데 얘랑 만나면 소금이 돼요.
6: 소금이네요.
1: 소금.
0: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은데 그럼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1: 아, 바닷물인 거예요?
4: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
3: 바다일 것 같아. 깊이가 꽤 되겠다. 저 정도 물이면 안에 용존산중량이 얼마일까. 바다가 폐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4: 아 진짜 확실히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 사람에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맘 놓고 맡겨도 되겠다.
0: 이건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
6: 이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
0: 꽤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없나요?
7: 어때요? 챙길까요, 그럼 수트를?
8: 워키토키 워키토키 들리시나요?
9: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6: 저희는 어떤 물이 있는 시설에 왔습니다.
1: 물이 있는 시설?
10: 아트파이트 시설 있어요.
9: 와.
7: 저 우리는 식물이 가득한 곳에 왔고.
9: 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7: 오
11: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12: 숨은 그림 찾기 외에는 뭐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찾을 때 급하게 뭐 엄마 지갑 뭐 이 정도만 찾아봤지.
13: 여러 수수께끼들이 있었는데 숨겨진 여러 단서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9: 동선 씨!
7: 네.
9: 장 박사님!
7: 저 여기에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9: 어, 잠시만요.
7: 여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9: 연구 노트?
7: 네.
9: 와우!
14: 연구 주제. 가뭄 발생 시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7: 어?
14: 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7: 발견.
14: 실험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7: 4개월간.
14: 열대 우림이 가뭄과 회복 과정을 아 강제로 겪도록
11: 아 뭔가 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14: 이산화탄소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7: 요거를 한번
14: 들어볼게요. 좀 잘 안 네. 보여서 은지 씨도 볼 수 있게.
7: 빛에다가 한번 이렇게
14: 아 이게 좀
9: 이게 더 안 보여요.
14: 어, 뒤에

0: 아까 은지 씨 이렇게 하면 보여요?
1: 불빛이 한번 나봐요. 불빛이 있네요.
0: 나 보여요. 아 됐다. 그러면 탄소 흐름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뭄 전이네요. 그냥 정상 상태일 텐데 제곱미터당 10g 정도를 흡수를 했다가 그게 가뭄이 되니까 점점 흡수를 더 감안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1: 회복이 돼서도 가뭄 이전의 수준으로 CO2 흡수량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0: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CO2의 배출량도 대사 때문에 줄어들고
2: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1: 어디서 찾았어요?
2: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1992년 3월 13일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거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1: 결과가 각각의 날에 어떻게 나왔어요? 차이가
2: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요 선생님 네.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놀랐어요. 아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기지가 도대체 왜 있을까?
3: 아니,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나 이게?
4: 그러니까요.
3: 엄청 넓은데?
4: 사실 엄청 급해야될 것 같아서 속이 타네요. 사바나. 사바나? 어?
5: 사바나는 건조한 사막과 습한 열대우림을 자연스럽게 있는 생물학적 완충지대.
4: 제한된 물의 흐름을 습수 조절해 열대우림으로 전달하면서 생태계의 물, 공기, 영양, 영양분 순환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연결하고 역할을 한다.

0: 어? 어? 선생님 방금 그 수심으로 이거 푸는 거 아니겠죠?
1: 잠깐만, 우선 여기 뭔가 자물쇠가 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내 자릿수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한번 주변을 좀 찾아보시죠. 뭐가 있나. 온도랑
2: 에어, 그
1: 기압, 압력.
2: 네.
3: 이게 온도가 20도가 오르면 에어프레셔가
1: 몇
3: 오른다.
1: 퍼센트가 오르나를.
2: 밑에 이건 뭐예요?
1: 여기 이게 퍼즐 같아요. 지금 주변에 딴 게 안 보이니까.
2: 아, 이 네 자리가 그러면은
3: 아, 몇 퍼센트가 오르냐.
2: 오르면 기압이 이렇게.
1: 아,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워지면 기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갇혀있으면 점점 더 압력이 커질 거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4: 기체랑 온도랑 부피랑 압력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1: 이거 제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워지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온도만 더워지면 압력이 늘어나나요?
1: 이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요. 원래대로면 이게 쭉 더 같이 늘어나는데
0: 네.
1: 만약에 못 늘어나게 막혀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주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를 막고 손으로 누르면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3: 압력밥솥도.
0: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더워지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3: 거예요? 그냥 지금 원래 이 온도가 아니었나 봐요. 덥잖아요.
0: 네, 엄청 더워요.
1: 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라도.

0: 과학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혹시 주변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요?
1: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풀어보고.
2: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길이 또 있는데 팀을 좀 나눌까요?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3: 네네.
2: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낙준님이랑 이거는 화학자님 계셔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여기는
2: 저랑 그러면 낙준님이랑 가고.
4: 네.
2: 저희는 이동할까요?
3: 네. 저희가 풀게 되면은 혹시 열게 되면은
2: 연락, 네,
3: 연락을 할게요.
2: 네네네. 네.

0: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1: 네,
0: 근데
1: 그래서?
0: 네.
2: 화학자님 계셔서 다행이다.
3: 그러니까
2: 저거
3: 뭐
2: 저 아예 모르겠어요.
3: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저걸? 모르겠지.
2: 네. 심지어 저 문과여가지고
3: 아, 저도
2: 멀어가지고.
3: 똑같습니다.
2: 아, 그래도 선생님.
3: 저는 작가니까요.
2: 와.
3: 아니, 아까랑 또 약간 다른데?
2: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도가 좀 덜해진 것
3: 네, 여기가 약간 덜한 것
2: 같기도.
3: 같잖아요.
2: 네.
3: 냄새도 달라요. 같이 연결된 한 공간에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이게 과학인가? 마법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이 선인장이
3: 선인장이 있어.
2: 체감할 정도로 습도가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점점 옆에 주위로 보이는 식물들도 달라졌고
3: 여기 도대체 뭐지?
2: 식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3: 식물이 확 달라졌어요.
2: 이거 알로에죠?
3: 네.
2: 맞죠?
3: 그러니까
2: 뭐지?
3: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물 공개가 바뀌지?
2: 그러니까요.
3: 여기는 나가는 곳인데?
2: 여기 문이다. 그죠?
3: 이게 단서를 모아야 되는 문인가 봐요. 아닌가?
2: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3: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2: 이게
4: 동이에요.
2: 이게
4: 동?
2: 잠깐만. 이거 여기 약간 이거
3: 하나씩
2: 이거
3: 끼게
2: 뭔가
3: 돼
2: 에, 뭐
3: 있어요.
2: 끼게 돼 있는 애 이게
3: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2: 이거랑 이거 네 개를 지금
3: 네.
2: 뭔가를 맞추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3: 저희는 지금 문을 찾았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만한 거두 개, 그리고 손바닥 반절만한 거두 개입니다.
1: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저희가 폐로 향하는 문을 찾았는데
5: 저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1: 사각형이라고요? 응? 사각형?
5: 네, 여기 끼우게 되어 있어요.
1: 아.
0: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1: 네,
0: 근데
1: 그래서
0: 네.
1: 우리가 받은 미션이 폐를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0: 네, 아마 뜨거워져서 지금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산해보려면 이게 온도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우리 쓰는 일반적인 온도인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1: 네.
0: 왜냐면 우리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얼는 거를 0으로 하고
1: 네.
0: 끓는 걸 100으로 하자 정한 거.
1: 네.
0: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게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돼요.
1: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0: K가 절대 온도라는 거를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돼요. 그거를 지금 온도랑 더하면 모든 우주의 온도를 누구나 알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1: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데서 본것 같은데?
6: 맞아, 맞아.
1: 맞아요?
6: 맞아, 맞아.
0: 이게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우주의 온도가 가까운 데가 돼요. 물론 여기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온도를 알려면.
1: 네.
0: 그러면은 273이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3, 298. 그러면 아까 우리 20도 늘어난 거니까 20을 298로 나눠보면 될것 같아요.
1: 네.
0: 계산을 빨리 해야 우리가 안 죽는데?
1: 단수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0: 네.
1: 하세요.
0: 아, 여기 올려놓고 해야 돼.
1: 네,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0: 네.
1: 전 숫자만 보이면 약간 멀리 떨어지는 그런 그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화락 집어먹은 거예요.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됐어요? 계산 다 됐어요? 그랬어요.
0: 네 개까지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풀었습니다. 아, 지금 풀어보니까 0.067

0: 111이라는 게 나오는데
1: 네.
0: 지금 이 퍼센트로 말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6.711%라는 게 나오거든요.
1: 네.
0: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기압이 바뀌는 걸 계산한 거여서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네. 넣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 711.
0: 네, 6711이 맞으면 열릴 건데. 오!
2: 열렸어요!
0: 어? 어? 뭐가 이렇게 큰 게?
2: 이게 뭐야?
0: 어? 이 사각형이긴 한데?
1: 저희가 사각형의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2: 사바나가 그려져 있고요.
3: 그럼 그거하고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의 단선.
4: 일단 저희도
5: 네. 그 합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단서를 또
4: 네,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되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5: 그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4: 가보죠 뭐. 근데 뭐가 없는데? 어?
5: 어? 오씨, 뭐야 이거?
4: 한번 풀어보세요. 가죽에, 어?
5: 어, 뭐 있다, 써져 있다.
4: 뭐예요?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뭐?
5: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선인장은 내 안에서 시간을 저장하고 작은 숨결들은 결핍 속에서 길을 배운다.
4: 우리가 어제 다녀온 데 아니에요? 사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건조해지지만 거기도
5: 생명체가 있어.
4: 예, 개미도 있고 모두 많잖아요. 네.
5: 사막을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막에서 보았던 선인장, 어떤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테마별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구나.
4: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얼음.
5: 어, 뭐 있네. 퍼즐.
4: 이걸 맞춰야 되나 봐요.
5: 네네네.
4: 여기 사막이잖아요. 네.

0: 저희도 퍼즐을 하나 찾았습니다.
1: 저희도 합류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일지는 찾았는데 그 퍼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느 열대우림의 어디 구역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3: 거기 은지씨 여기 우산 3개 있는데 한결님 쓰세요. 나 모자 써서 괜찮아.
4: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를 재현해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3: 여기 코이 펀드가 있는데
5: 우와 물고기가 있어요.
3: 이거는
5: 거기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3: 거기 안에 벌 있어요. 조심해요. 나 벌 봤어. 만져도 되는 건가? 아니 만지지 말아 봐봐요. 아닌 것
5: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그 아니야 아니야 없어.
5: 없어요?
3: 벌이야 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시죠.
5: 저기 밧줄 같은 게 있어요.
3: 뭐가 있다고요?
5: 밧줄.
3: 밧줄? 밧줄.
5: 이거 밧줄을 따라갈까요?
3: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밧줄 있어? 뭐야? 우와. 1993년도에 또

0: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1: 야, 점검표! 우와, 여기가 열대 우림이라서 이런 점검표가 있나 봐요.
0: 이거, 뒤에 이거.
1: 네?
0: 이거 아니에요?
1: 그거다, 그거다! 그거다!
2: 어, 이게 퍼즐 조각인가 보다.
1: 찾았다. 야.
3: 어, 그러면은 이게 그 퍼즐이구나. 그 파편이구나. 네 개의 파편이구나.
0: 아, 훌륭.
3: 어떤 퍼즐이 있다고?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막 파고 드시더라고요.
0: 가장 먼저 멸종이 재생되는.
2: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3: 저희 열대 우림 그림이 있는 퍼즐을 찾았습니다. 다들 찾으신 퍼즐이 있을까요?
4: 퍼즐을 두 개 찾았습니다.
2: 물을 정리하고.
3: 네 개의 파편이니까 퍼즐이 지금 총 세 개인가요? 은지 하나, 비비팀 두 개.
5: 네, 저희가 다 합해서 지금 세 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찾을 것 같아요.
6: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네. 저희가 찾은 거는 사막이에요.
5: 네.
6: 이건 어디야?
5: 저희는 사막.
6: 이건 여기서 받은 거.
7: 아, 그럼 바다가 필요하겠다.
5: 아, 그러네.
6: 잠수복이랑 코드밖에 못 얻었던 바다죠. 위에 하늘었어.
8: 그렇구나.
5: 가자.
6: 바다. 바다 가자.
5: 그 바다.
8: 이게 아니구나.
6: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5: 네. 와, 이걸 몰랐다니. 이쪽을 먼저 갔어야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9: 우리가 너무 마음 급하게 얼른 찾아봅시다 이미 그랬던 상태여서 무언가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5: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6: 우선 짐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5: 혹시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8: 저 수영은 하는데
5: 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8: 한 5m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5: 에잉? 그럼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6: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아!
8: 아, 거기 있었어?
6: 속에 있었다. 바다 조각 찾았다. 우선 알려드리죠, 그쪽에다가.
5: 바다 조각 찾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퍼즐 4개 총 찾은 것 같습니다.
4: 열대우림 퍼즐 들고 가겠습니다.
5: 아, 저희 그러면 찢어졌던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6: 가볼까요?
5: 아, 네.
6: 아,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가 궁금한데?
8: 그러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5: 와, 나 물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식겁했네.
0: 팀원들이랑 아까 찢어졌던 곳이니까? 아, 저기 있다!
2: 여기!
8: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
2: 우와, 네 조각의 퍼즐을 맞췄네요.
5: 아, 이게 지도구나.
0: 앞에서 해야지 문이 열린다 했죠.
8: 네, 문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 문을 찾았어요.
0: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건조한 기후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8: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위치도 변화를 준 걸까요?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를 한 거지?
5: 저긴가?
10: 이쪽.
5: 왼쪽이요?
10: 이쪽.
5: 이쪽이요?
10: 네.
0: 여기는 연구 흔적 같은 게 없었어요?
8: 여기도 다 있었어요.
5: 어이구.
3: 오, 그러네. 퍼즐을 저기다 붙이는 건가?
2: 문이네요.
3: 해주세요.
5: 우와.
2: 네 개의 퍼즐을 맞추면 문이 열린다고 했죠.

0: 됐다.
1: 어? 우리가 다닌 네 공간이. 하나, 둘, 셋.
2: 오! 우와!

0: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1: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3: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 이거 아닐까요?
4: 아, 전혀 모르겠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5: 우리 너무 엉망진창 아니야?
1: 그냥 불 지르면 안 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1: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더 넓은 이야기, 심장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절 선물 세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파란 캔의 노란 뚜껑, 네, 바로 스팸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짭조름한 스팸 한 조각, 다들 아는 맛이라 벌써 군침이 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팸은 조미된 햄, 스파이스 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전투식

대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피에 더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시간 보관이 용이했던 스팸은 훌륭한 전투식량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스팸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라는 소울푸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스팸 제조사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스팸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이 최근 들어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특히 심장을 위협하는 요주의 식단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스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 본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 지방, 그다음에 발색제, 보존제 같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채워지기 때문인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스팸처럼 단순히 원재료를 찌거나 굽는 수준의 가공을 넘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류,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존제, 색소, 향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이들 초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래 식재료를 갈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섬유소나 필수 영양소는 깎여나가고 그 자리를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독성입니다. 산업적으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씹을 새도 없이 빨리 소화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단맛과 자극적인 맛에 민감해서 초가공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끔이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이 구했다면 2026년 지금 우리 심장을 구원할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안세 키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유명한 7개국 연구 덕분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양 상태가 제일 좋았던 미국이 심장 질환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식량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웠었던 유럽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관찰한 끝에 안셀키스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심장 질환에 좋은 거 아닌가?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오히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안셀키스의 연구는 통계학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연구기는 했는데 안셀키스의 연구 덕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수준 높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심장질환이 심장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대에 나온 대쉬 연구는 혈압에 대한 상식을 바꾼 연구입니다. 소금 줄이는 연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를 바꿨더니 또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만 줄이지 말고 식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해서 CMP를 채우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식단을 테스트했는데요. 첫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만 늘린 식단. 이렇게 했을 때도 수축기 혈압을 2.8mm 머큐리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식사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통곡물, 가금류,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고요. 동시에 붉은 육류, 단 것,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건강하게 들어간 식단을 제공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1.4mm 머큐리나 더 많이 떨어지는

돼지고기과 비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1% 감소했고,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는 28%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곡물의 풍부한 섭취, 생선과 가금류의 충분한 섭취, 유제품, 붉은 육류, 가공육, 단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양의 와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2017년에는 퓨어 연구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13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들의 기반에서 심장에 좋은 식습관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줄여야 할 성분들입니다. 포화지방 전체 식단의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로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히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총 칼로리 섭취 중에 10% 미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권고안은 사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 9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국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번,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자. 4번,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를 꼭 하자. 6번,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번,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번, 술은 절제하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2025년 작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약간 개정됐는데요. 2020년 대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5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단백질 비중은 높였습니다. 7%에서 10%로 올렸고요. 첨가당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총 에너지의 10% 이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때문에 영양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메시지가 정말 심플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자. 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완전하고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말 쉽게 써놨죠. 추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섭취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 섭취하기, 유제품 섭취,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이전의 식이 지침과 많이 다르죠. 어떤 영양소를 몇 퍼센트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원재료 자체를 즐기자. 정제당 등 가당 음료를 피하라는 내용들은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그 문장 한 구석에 김치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추천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영양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영양학계 등 학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해 왔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계란, 가금류, 해산물과 함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조미료 사용을 피하라는 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필요하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진짜 음식을 강조하면서 우지,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권장 리스트에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된 건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가이드라인들 과학적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10%, 적정 탄수화물 50%,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언어기는 한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작성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가공식품, 가당음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좋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는 식품 포장에 앞쪽, 전면에 영양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사시면서 뒷면에 영양 정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영양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포화지방이 30%야? 안 먹을래?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장 뒷면에 영양 정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FDA의 이번 제안은 영양 정보를 단순하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전면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해하기 쉬운 전면 표기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입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얽혀있는 기관입니다. 심장혈관에 좋은 식단은 마찬가지로 뇌혈관에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쉬 식단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뽑아서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뇌기능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케일에 많은 녹색 잎채소,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속노화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저는 사실은 저속노화보다는 건강한 노화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가 풍성한 식단, 적절한 양의 건강한 동물성 식재료, 가공육 제한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에게서 더 오래 사시고 만성질환 발생도 적고 인지기능도 잘 유지되고 신체기능도 잘 유지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진짜 음식 논란, 스팸 등 초고 가공식품과 건강한 식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은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 저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이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 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역사가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 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공리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 내 구석기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목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공리 주먹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 반만년의 기준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웅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웅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화다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아마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돌이었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저 방송 중인데? 뭐냐고? 아,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그, 저,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예.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거 호랑이도 제 말 안 모은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집게, 긁개, 가루날 도끼, 뾰족끝 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집게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 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이 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혹은 단면으로 이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집게고요. 이 날이 두 개면 양날 집게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긁개는요, 이 원석, 이 격지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루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 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루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길이 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리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뚝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 측면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 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지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뭐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주먹도끼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예, 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뭐 중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뭐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거문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네,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기는 대략 7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만 년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뭐 집 크기는 뭐 작은 건 한 서너 명 정도, 큰 건 10명 정도. 예, 요즘으로 치면 뭐 작은 거는 원룸, 예, 좀 큰 건 투룸, 뭐 이 정도가 될 것도 같죠. 예. 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뭐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 뼈나 뿔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찍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요걸로는 뭐 찍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뭐 돌이야 뭐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거 이렇게 이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 돌로 탁탁 깨뜨려서 집게도 만들고 긁게도 만들고 가로날 도끼도 만들고. 예,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아이, 그거 아닙니다. 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대학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인도 북부에서 흑해 북단을 거쳐 중부 유럽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구를 양분하는 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 유무였습니다. 이 왼쪽에 표시된 부분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많이 나온 아프리카와 유럽입니다. 반면에요, 이 위와 오른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특히 동아시아는 찍게만 나온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외날 찍게, 양면 찍게 같은 단조롭고 상상력이 부족한 석기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석기군. 이 오래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찍개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예. 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엔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겠죠. 날씨가 좋네. 뭐 물이 막지. 우리 뭐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돌멩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뭐 강가에 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돌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 둥근 조약돌이 아니라 모서리 여러 군데가 날카롭게 깨진 돌. 예, 이 보엔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엔은요, 입대 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엔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어? 이 보웨는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웬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기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재석기가 20여 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의 수확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획이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엔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엔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뭐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 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저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 보엔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다면석기, 가로날 도끼,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전곡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 루어나,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0: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공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이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5,000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공리 발견 이후 이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 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를 이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주먹도끼를 분석한 결과 이 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이 네 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곡 선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공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도끼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아,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1: .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서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단지 산업적인 면을 뛰어넘어 인류의 역사와 생활양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금속의 왕이라 불리는 철입니다.

사실 철은 청동보다도 못한 금속이었습니다. 청동보다도 무르고요. 쉽게 녹슬기까지 합니다. 구리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어렵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이 마구 들쑥날쑥 바뀝니다. 그런 철을 왜 금속의 왕이라 할까요? 철에 다른 성물을 섞어 잘 계량하면 기가 막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세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옛날 고대에 좋은 칼을 만드는 법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요. 철을 녹인 뒤 딱정벌레 즙을 짜서 넣으면 명검이 나온다. 빨간머리 소년의 오줌을 받아 뜨겁게 달군 철을 담

읽으면 된다라는 구절들이 나올 정도로 철 계량에 대한 지식은 주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인류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철 계량에 성공한 것은 십자군 전쟁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맞붙은 전쟁입니다. 이때 기독교 세력은 약 200년에 걸쳐 8차례나 예루살렘을 탈환하려 원정을 떠났지만 모두 이슬람 세력에게 대패하고 말았죠. 이슬람 세력이 승리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세력 간의 무기 수준의 차이도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슬람 세력은 역사상 최고의 명검이라 평가받는 다마스쿠스 검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얇고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검을 사용하던 십자군에 비해 기동성이 훨씬 앞설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이 대단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얇고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격렬한 전투에서도 좀처럼 날이 무뎌지지 않았고 잘 부러지지도 녹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검과 맞붙을 때면 십자군의 검은 맥을 추리지 못하고 족족 부러졌고요. 십자군이 아무리 두꺼운 방패와 갑옷을 준비해도 이슬람군의 다마스쿠스 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 군대가 다마스쿠스 검을 두려워했죠. 악마가 검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대에 와서 이 칼을 분석해보니 겉면에 탄소 나노 튜브가 형성된 것이 발견되어 이것이 일반 철보다 약 100배 정도 높은 강도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을 깨우쳤을 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이슬람 세력은 이 제련 기술을 알게 됐던 걸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다마스쿠스 검을 만드는 소재는 당시 세계 최고 품질로 명성이 자자하던 우츠강으로 파키스탄 인도 지역에서 수입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철광석을 녹일 때 도가니 속에 나뭇잎이나 나무조각을 같이 넣고 밀봉에 녹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밀봉된 공간 안에서 나무가 수치되면서 탄소가 철 속에 스며들었겠죠. 아마 사람들은 이때부터 철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숯 또는 탄소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탄소가 철 속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숯이 철을 정화시켜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라 믿었었죠. 이렇게 인류는 탄소가 제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철을 제련할 때 탄소 함유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탄소량을 잴 방법도 탄소량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도 몰랐죠. 그러니 철 제품의 가공도 대량 생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영국의 한 기술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바로 위대한 강철왕이라 불리는 헨리 베세머입니다. 베세머는 당시 금속, 유리 등 높은 온도로 녹여서 제조하는 소재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나폴레옹 3세가 베세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대포가 발사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깨져나가서 전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죠. 베세머는 우수한 강철을 생산하는 것만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머는 1년 동안 새로운 제강법 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5년 회전이 가능한 항아리 모양의 전로를 이용한 베세머 제강법을 개발해내죠. 이 전로 기술은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료인 탄소를 더 투입하지 않고도 쇳물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철 속에 포함된 탄소 함량을 조절하는 원리였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산소가 철에 포함된 탄소와 만나 일산화탄소가 되어 철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불어넣는 공기량에 따라 탄소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베세머 제강법은 기존 기술 대비 10배 이상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제강 효율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기존 제강법이 한 번에 200kg 단위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의 제강법으로는 한 번에 20톤까지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제강 효율이 약 100배

자기를 받았고요. 1874년부터 제정된 베세머 금상은 철강 산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권위를 가지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2022년 기준 세계 50대 철강 회사 중에 영국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강 선진국이자 베세머의 조국이었던 영국은 왜 21세기에 철강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걸까요? 당시에 영국은 기존 제강법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견제로 베세머 제강법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베세머 제강법을 재빨리 적용하여 제조업의 강자로 부상하였죠. 이렇게 허무하게 강대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철강 강국이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1860년대 미국 동부의 철강업자들은 발빠르게 베세머 공법의 특허 실시권을 미국으로 들여와서 개량을 거듭했고,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가 큰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투자자 중에 훗날 철강왕으로 불린 앤드루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이들과 의기투합하여 1875년 제철소를 세웠고, 베세머 공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톤당 100달러가량이던 강철의 가격을 1890년대에 톤당 12달러 선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 철강회사는 단숨에 세계 제일의 철강 생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카네기 철강회사는 미국의 9개 철강 트러스트의 통합을 이뤄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철강회사 US 스틸이 됩니다. 유에스 스틸은 20세기 초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초대형 철강 회사로 군림하면서 미국 경제 및 산업 발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죠. 유에스 스틸의 철강제는 미국 최초의 고층 빌딩에 공급되었고, 학교, 병원 등의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와 외곽 마을 연결하는 도로와 다리, 그리고 철도에 이르기까지 미국인의 삶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구분할 때 현재를 철기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과 강철은 연간 18억 톤에 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만들 때도 그 도구를 만드는 수많은 도구도 강철로 만듭니다. 알루미늄이나 니켈처럼 중요한 금속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알루미늄과 니켈은 철만큼 힘을 못 받습니다. 아직 철만큼이나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든 소재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대체할 뿐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을 철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000년 넘게 철기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금 강철은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성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철의 친환경 공법 등 보잘것없던 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이어나간다면 한 차원 높은 철기 시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날아오는 철로 하겠습니다.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그거 바꾸기 쉽습니까? 공부를 왜 못했을까? 아주 미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본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가?

반갑습니다. 한동일입니다. 약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주제는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시 저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법학 가운데 교회법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200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박사 과정이 통상 우리가 박사학위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한 4년, 한 5년 걸리는데 제가 그거를 1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색다르게 보여서 그 박사 이후에 그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그 사법연수원의 시험을 보라고 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티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원래 정규 과정은 3년인데 제가 3년 안에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과정을 받고 그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고 700년 그 법원의 역사 가운데 제가 930번째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제가 2010년에 귀국했는데, 출판사에서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책이 뭐였냐면, 공부법에 관해서 책을 써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하는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서 성적을 탁 올리고 할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좋은 대학을 간다 뭐 가거나 아니면 뭐 좋은 원하는 곳에 그 취업을 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선뜻 아 제가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공부법은 어떻게 하면 성적이 단기간에 오르고 그걸 통해서 뭐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느냐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기억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한 전체의 과정을 놓고 사람들이 질문을 저에게 어떨 때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때처럼 저 자신이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 명은 벌써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뭘까? 공부가 왜 어려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을 가두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무언가를 배우는 데는 꼭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정 기간은 몸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몸을 가두어 둔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또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움직입니다.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는데 그거를 어떤 일정 공간에 딱 가둬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몸이 조미수시고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막 몸이 뒤틀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벌써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네? 내가 집중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 분명 집중하지 않아. 아유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편해집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공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는 무엇을 배워가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으면서 나를 이해하면서 나를 편하게 대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나 집중하지 않아. 아, 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가 아니라 아, 원래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념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아, 정상이야. 그런데 나는 뭘 생각해? 아,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몸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만일 기술을 배웠다면,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어떤 직장에 취직했다면, 그 회사를 다니다가, 그 일터를 다니다가 그만둬도, 그만둔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제가 만일 2001년 로마에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석사학위도 못 따고 박사학위도 못 따고 변호사증도 못 땄다면 사람들은 저의 과정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가 진짜 어려운 거는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과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 대학교 때 학점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대학교로

나오셨어요. 아, 전공이 뭐예요? 그것으로 이미 나에 대한 결정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몸을 가둬둬야 되죠. 또 공부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부라는 길 안에서 우리는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어떤 사람도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잘하고 싶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딱 해갖고 결과가 딱 나와서 내 성적표를 자신 있게 부모님께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저는 인터뷰에서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비결,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 아, 어떤 게 쉬운 선택이에요? 어떤 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면 내 몸이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아, 이 강연을 저 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옵니다. 잘까? 말까? 아, 그래 잠 오는데 자자. 자,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특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요번 회까지만 딱 보고 바로 공부하러 가자 라고 하는데 그 회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 계속 대량 득점을 하고 또 대량 실점을 하고 아, 이거 빨리 보고 가야 되는데 TV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는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받는데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때 쉬운 선택을 하느냐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였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몸을 가두어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미 내가 몸 자체를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간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바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쉬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되게 무척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일,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싸우시고 또 아버지는 어떤 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친구네 집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찾으러 옵니다. 밥 먹으라고. 근데 그 집에 가서 밥 먹기가 싫을 정도로 그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 상황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아,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러실까? 나의 부모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 같지 않고 내 친구의 부모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 진짜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집을 떠나자 라고 가출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을 나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다시 집에 있어야겠다.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가출을 하려고 짐을 다 챙겨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왜 다시 들어왔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 초등학생 아이가 집을 나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한참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뭐 아침부터 뭐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매일 놀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먹을 것조차 없다 보니까 그 친구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주면 그 친구의 골방에서 몰래 그 친구가 가져다 준그 식사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너 모델래? 미래?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형의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친구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참 제일 공부를 잘하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좋은 대학에 가셨고, 그 다음에 그 형이 대학원을 당시에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그 형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하버드라는 대학에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방을 내 친구가 나를 딱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형의 방에 갔는데 마치 이 지금 우리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처럼 책들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어떤 책들은 우리말로 쓰여진 책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책들은 영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제목도 잘 모르고, 뭐,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철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뜻이 뭔지도 몰랐지만, 마음이 훅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도서관에 가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설레이는 그 마음이 당시 친구의 형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설레임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잘안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늘 부모님의 어떤 참 어려운 어떤 그 모습들을 봐야만 했고 그런데 어디다 제가 숨을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10대 저는 그 친구 형의 방에서 책을 보면서 내가 숨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형의 방에 가서 책들을 빌려왔어요. 물론 친구 형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야, 이거 형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보고 줄 하나 안 치고 깨끗하게 보고 갖다 줄 테니까 이거 좀 빌려줘 하고 그 책을 갖고 와서 밤늦게까지 읽는데 너무나 신세계였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들 가운데는 그 지금은 저자 선생님도 책의 제목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어떤 그런 류의 글 에세이였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듦이 나의 평생의 삶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나는 진짜 무척 힘들어. 정말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생 전체가 항상 이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힘들지만 가보자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매일 싸우시고, 또 아버지는 술주정을 하시고, 그 집이라는 게뭐큰 집도 아니고, 딱 요만한 단칸방이었어요. 이 단칸방에 저, 부모님, 누나, 또 때로는 형, 저 작은 방 안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테레비가 있었고, 조그만 테레비 옆에 아주 조그만 탁자가 있었는데, 그게 제 공부하는 책상이었어요.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아, 나 공부해야 되니까 테레비 소리 좀 줄여줘. 뭐 이런 거. 뭐 얄짤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테레비 보는 거야. 그럼 그냥 테레비 보는구나 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아,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내가 조금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을 텐데.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정말 난 미치겠다. 라고 늘 생각했는데 어느 한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 그 다음의 몫은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의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 보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아, 부모의 역할은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것으로 끝! 이 싫어, 끝!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맨날 싸워도, 또 맨날 그 전의 환경과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도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니까, 아, 오늘 또 싸우시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뭐늘 그래왔는데. 근데 또 하나 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거로 역할이 끝났고, 그리고 제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집에 딱 가서 학교 끝나고 집에 딱 가서 딱 보면 또 싸워. 아, 그럼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오늘도 싸우시네? 끝. 마음이 편해졌어요. 존경하신 분들이 싸우겠다는데 내가 뭘, 뭐 어떡하겠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모습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 막 싸우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스트레스가 있죠. 저는 요즘은 수능이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학력고사 보러 가는 당일날에도 우리 부모님은 막 싸웠어요. 내가, 또 존경하시는 분이 또 싸우래? 그리고 학력고사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일단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떠나라고 하니까 집을 떠나라? 그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습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를 실질적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만큼은 내 삶의 주체는 나다라는 어떤 독립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플랜을 짜서 이번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떻게 진학을 해서 어떤 취업을 하고 그런 플랜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커다란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찾아서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문을 주면 본인들이 피해서 찾으면 진짜 엄청나게 잘 찾습니다. 나의 진로도 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잘 독립한 다음에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Indulgentia parentum filiorum pernicies.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아이들에게 해악이다라는 문구입니다. 그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나온 문구예요. 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 물론 평민들보다는 아무래도 귀족 집안에서 자녀들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어 공부했니? 라틴어 공부했니? 이제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버지가 열심히 지금 그리스어하고 라틴어 공부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언 안에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을 쓸수 없었던 그 환경이 오히려 저 자신의 삶을, 저 자신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냐면 공부라는 거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 그 고도의 집중하는 과정 안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물론 지금 저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10대 때 돌이켜보면, 우리 집에 부모님의 환경이 어떠느냐,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괜찮아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그 떨림이라는 거는 나는, 아, 괜찮아, 괜찮아?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안 됐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그 심리적인 안정은 환경이 주고

부모님이 주고 외부 환경이 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나라도 먼저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왜 이래? 아, 왜 우리 부모는 이래? 바로 우리 부모를 불평하고 화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건 쉬운 선택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아,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능력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가장 쉬운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이 또 저도 쉬운 선택을 해서 우리 삶이 엄청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쉬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때가 가장 괴로웠지만 그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가장 괴로운데 그때는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이 힘듦 절도 가. 나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라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너 지금 뭘로 아프니? 뭐 때문에 힘들어하니?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요즘도 그렇게 살지만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오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나를 바라봤지 그리고 어떻게 또 나를 힘들게 했지 그 나 자신이 스스로 힘들게 한 그 부분이 있으면 아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가 어려울까? 나는 지금 20대지만 나는 지금 10대지만 나는 지금 30대지만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완전히 독립한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공부로서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C 아니면 D, C 아니면 D가 나왔습니다. 진짜 같이 그 친구랑 가서 같이 도서관 가서 아침부터 진짜 서로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고 하고 작은 성취감, 작은 기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모르는 그리고 아직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숨 막고 나오대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퍼지 캔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진화인류학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박한선입니다. 진화인류학, 진화행동과학, 그리고 진화의학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진화인류학입니다. 인간의 몸, 또 인간의 마음, 어떻게 지금과 같이 진화했을까요? 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을까요? 왜 지금처럼 진화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성격, 인간의 행동, 또 인간의 질병과 건강도 아주 다양한데, 그러한 다양성도 진화의 결과일 수 있을까요? 진화인류학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질병, 그리고 인간의 건강, 그리고 인류의 미래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진화는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는 진화의 눈을 비추진 않고, 진화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생물학의 어떤 현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라는 말은 사실 좀 잘못 번역된 말인지도 몰라요. 한자로 하면 나아갈 진, 그리고 변할 화입니다. 나아가면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진보와 혼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진화, 영어로 하면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처음 제안한 이볼루션이라는 말은 불과 150년 정도 전에 처음 제안된 말인데요. 그리스어원에서 딴 라틴어를 사용하여 이볼루티오, 즉 이렇게 두루마기를 펼쳐놓는다는 어원에서 시작한, 거기에서 따온 신조어입니다. 찰스 다윈도 종의 기원을 이제 쓰면서 이 이볼루션이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가져다 쓰기도 했죠. 일반적으로는 좀더 나아지면 진화다, 좀더안 좋은 것으로 변하면 퇴화다라는 말을 하지만,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진화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 진화입니다. 생식물과 동물, 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바로 이러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자연 선택이 바로 이 진화적 과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찰스 다윈이 제안한 이론이 바로 이 자연 선택입니다. 영어로는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Natural Selection은 마치 자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자연의 세계를 좀더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개체들을 선택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이란 말은 원래 인위 선택에서 나온 말입니다. 찰스 다윈이 살던 시절에는 육종학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소출이 많은 식물, 농작물을 인위적으로 교배하는 방식으로 병충해에도 강하고 키우기도 쉽고 맛도 좋은 식물을, 즉 농작물을 키우는, 육종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요, 순하고 빨리 자라고 맛 좋은 고기를 줄수 있는 그러한 가축들을 인위적으로 교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종을 만들어갔죠. 이걸 인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인간의 의도가 없는 자연 환경에서도 상이한 생존력, 상이한 번식력에 따라서 이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 선택은 바로 적합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피트니스라고 하죠.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가요. 좀더 예쁘고 아름답고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진화에서 말하는 피트니스, 즉 적합도는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더잘 살아남고 건강한 새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형질을 말합니다. 즉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고, 자식은 부모를 닮으니까 그러한 형질들이 유전자 풀에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십억 년 전부터 이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난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룡도 살았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고요. 사실 공룡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의 새로 진화했죠. 1억 2천만 년쯤 전에 포유류가 처음 나타나게 됐고, 신생대, 약 6,400만 년 전부터 영장류의 선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겁의 시간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고, 수백만 년 전에는 드디어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진화적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우리,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론 자연 선택만이 진화의 유일한 원리는 아닙니다. 자연 선택은요, 기본적으로 DNA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돌연 변이는 해로운 경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경우가 많죠.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에 따라서 진화의 원리는 종종 유전자의 이동이라든지 혹은 작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부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자적 진화의 중립 이론에 따르면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 진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연 선택 외에도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종으로 분기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가면서 집단 내 다양성이 생기게 됩니다. 한 종에 속하는 생물체도 행동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진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는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처럼 생겼고 또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진화적 흔적이 있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을 처음 창시한 위대한 학자죠.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 선택 이론을 널리 제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의 기원은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희대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이론은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이든 경제학이든 혹은 인류학이든 다양한 학문 분야에 널리 사용하는 보편적인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적합성, 즉 적응력과 생존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번식 능력, 즉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자연선택 이론은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건 진화인류학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생물의 한 종이고, 우리도 인간이 처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처했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신체, 지금과 같은 정신, 지금과 같은 문화를 가지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종의 기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 인류학의 모태가 된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도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이 다윈 이론은요, 인류가 다른 동물종과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분기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좀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진짜 나무처럼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나무에 속하고 있는 가지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나무같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간단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갈라진 이후에 수많은 인간종이 나타났고, 일부의 가지는 뻗어나가다가 잘라지고, 일부의 가지는 계속 뻗어나가서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은유를 써서 잘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진화인류학은 인간, 그리고 인간 조상의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진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19세기 중반쯤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원래 에딘버러 대학을 다니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캠브리지 대학으로 학교를 옮깁니다. 신학과를 다녔어요. 그런데 신학에도 그다지 관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던 찰스 다윈에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비그로 항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5년 동안의 비그로 항해, 즉 세계 일주를 통해서 다양한 식생,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물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찰스 다윈은 기존의 다양한 이론적 그런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는 질서를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진화이론을 제시하게 되었죠. 이러한 자연선택 이론이 공개되면서 진화인류학의 초석이 놓여졌고, 찰스 다윈과 함께 진화인류학의 초석을 다진 토마스 헉슬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자연의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그리고 개념적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윈 이론은요,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당시만 해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 인간의 진화는 다른 동물의 진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관찰 결과, 즉 팩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연구한 찰스 다윈의 진화 이론을 통해서 진화 이론은 인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종의 기원은 총 6판 반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5판이나 6판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1판부터 이렇게 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론 자체도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런 찰스 다윈의 이론을 바탕으로 20세기 초 여러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혹은 화석 연구 같은 고인류학적인 연구,

훨씬 더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번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적 진화에 대한 연구도 이 진화 인류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고요. 도구를 사용하는 또몇안 되는 종입니다. 예술적인 능력도 있고요. 복잡한 사회 구조도 가지고 있고요. 종교와 도덕 같은 것도, 정치적 구조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종입니다. 이러한 인간적 요소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했는지,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가 서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진화 인류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진화의 예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놀랍게도 이 찰스 다윈과 비슷한 시기에 연구를 했었던 많은 인류학자들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들도 동물이나 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간이 진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왠지 영혼은 다른 생물과 다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믿고 싶어 하는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공고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도 인간과 다른 생물들을 구분시켜주는 완전히 다른 질적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물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화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화하고 또 변화는 적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인류학자이자 또 진화학자가 자연의 세계에서의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서 앞부분에 실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긴팔원숭이도 있고요.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인간도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죠. 뼈만 보면 인간이나 인간과 가까운 유인원들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골격의 차이도 있어요. 인간은 두 발로 걸으니까 허리가 S자형으로 휘어져 있기도 하고 골반도 납작합니다. 다른 유인원들은 골반이 길쭉한 쟁반 모양인데 인간은 위아래로 납작한 사발 모양이죠. 머리도 아주 크고요. 뇌는 특히 큽니다. 손이나 발을 보면 인간은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과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짚는 행동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침팬지는 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로도 잘 짚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엄지 발가락이 나머지 네 발가락과 동시에 앞으로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나타난 진화적 결과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환경에 적응했다는 그렇게 적응하는 진화적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500에서 700만 년쯤 전에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지금 이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밀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침팬지예요. 한 20만 마리 정도 살고 있죠. 인간은 사바나, 즉 초원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초원 지역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살던, 즉 수상 생활을 하던 인류의 조상은 더 이상 매달려 다니는 이득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네 발로 걸어 다니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조상은 나무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서 팔이 아주 길고 매달리는데 유리한 그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초원 지역에서, 즉 평평한 땅에서 걸어 다니기에는 불리했습니다. 지금의 침팬지도 평평한 땅에서 오래 걸으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건 훨씬 더 편안해야죠. 이러한 과거의 진화적 과정이 현재의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두 다리로만 걷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두 다리로 걷게 되면서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허리도 펴지고 다리는 길어지고 팔은 짧아집니다. 자유롭게 된 팔은 지금 우리 현생 인류처럼 컴퓨터도 쓰고 도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전 적응 혹은 골절 적응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도 인간이 살아온 사회적, 생태학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나 문화는 예외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독특하긴 하지만 역시 이 험난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진화적 결과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나타났고, 인간의 복잡한 사회 구조라든지, 다양한 문화적 현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아직도 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역시 이러한 것들도 생존과 번식에 기여하는 진화적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라고 하죠. 대뇌하는 사실 인간이 두 발 걷기를 하고 한참 지나서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날 때쯤 이 대뇌와가 크게 나타납니다. 한 400에서 500cc였던 뇌의 크기가 1000cc로,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를 지나면서 지금의 1450cc에 달하는 큰 뇌를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뇌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조율하는 언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판단하는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와 문화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성의 일부로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의 영혼도 진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영장류 진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화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가까운 인간의 친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영장류, 영어로는 프라이메이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뜻에서 영장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동물의 그룹입니다. 영장류는요, 이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 처음 출현했습니다. 이 새끼를 태반으로 품어서 낳고, 또 낳아서 몸에 품고 젖을 주고 키우는 포유류의 일부가 바로 영장류라서, 우리 인간도 몸 안에 아기 새끼를 임신하고 새끼를 낳으면 엄마가 몸으로 품고 젖을 주도록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공룡이 살던 시기에는 이 포유류들이 크기가 작았어요. 초기 영장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무 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마치 다람쥐처럼 나뭇가지 위를 사는 수상 생활을 하는 동물이었고, 또 야행성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낮에 생활을 하도록 주행성으로 생활 양식이 좀 바뀌게 되고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눈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나뭇가지 위를 다니게 되니까 눈이 박지 않으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양쪽 눈이 이 말이나 소와 달리 앞으로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야가 겹치게 되니까 입체시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는 가지 위를 다니면서 과일도 잡고 잎사귀도 잡기에는 아주 유리한 형들이었죠. 눈은 앞으로 몰리고 머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마 이 시공간적인 인지 능력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뇌가 필요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능력이 발달하면서 곤충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프로콘술이라고 부르는 이제 초기 영장류는, 예, 언뜻 보면 원숭이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뭐 여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하고는 아주 달라 보이기는 하죠. 나무 위에서 살았어요. 영장류 중에 인간과 가까운 꼬리가 없는 영장류를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그리고 김파원수 등 원숭이 등이 예, 포함되는데, 얘네들은 나무 위에 살기보다는 나무에 매달려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몸집이 좀 커져서 이 나뭇가지 위에 물론 올라가기도 하지만 올라가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릴라는 200kg까지, 그리고 오랑우탄은 100kg까지, 침팬지도 한 50kg 정도 돼서 이 나무 위에서 작은 다람쥐처럼 생활하기는 좀 어려워진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릴라나 침팬지, 오랑우탄의 뇌는 그렇게 인상 깊게 크지는 않습니다. 생활 방식도 좀 단순하고요. 인간적인 그런 행동 양상과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복잡한 정신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구조와 비교하면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 700만 년쯤 전으로 생각합니다. 이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 중에 일부가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 혹은 사일란스로프스라고 하죠. 아마 두 발로만 걷진 않았을 것 같고, 두 발로도 걷고 나무에도 매달리고 두 개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석을 보면 두발 걷기에 적합한 특징도 있고 매달리기에 적합한 특징도 있습니다. 아마 인류 조상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 400에서 500만 년쯤 전 드디어 이제 인간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완전히 두 발로만 걷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를 쓰고 사회적인 행동을 발전시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는 다른 종이 됐습니다. 뇌가 점점 커지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랑우탄은 약 1400만 년쯤 전까지 인간과 같은 종이었지만 여전히 보르네오 섬, 즉 인도네시아의 섬에서 살면서 인간처럼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나 혹은 인지적 능력을 진화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진보라고 하는 존재론적 경쟁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 뒤를 침팬지가 바짝 뒤쫓고 있고 고릴라요 오랑우탄 등이 그 뒤를 쫓고 있다는 식으로 상상하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한 건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갈라지면서 초원, 즉 사바나라고 하는 독특한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쳐온 여러 가지 진화적 과정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가장 유명한 고인류 중에 하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10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레이몬드 다트라고 하는 이제 인류학자, 의과대학에 있었던 해부학 교수였는데 처음으로 이 타옹아이라고 이름이 붙은 작은 어린 개체의 화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에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란 이름을 붙입니다. 오스트랄로는 남쪽이란 뜻이고요. 피테쿠스는 원숭이란 뜻입니다. 남쪽에 사는 원숭이란 뜻인데요. 사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 더 많이 살고요. 원숭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잘못 붙은 이름인데 워낙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쓰여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엔 여러 종이 있어요. 레이몬드 다트가 발견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합니다. 더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죠. 아파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도 있고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아주 가까운 파란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고인류도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이 400만 년에서 뭐또 500만 년, 300만 년요 사이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속하는 다양한 종들이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그 생태적 환경에 맞도록 진화했을 걸로 보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주로 걸었던 이 거의 최초의 고인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두 발로 걷는 고인류가 있었어요. 사실 현생 침팬지도 두 발로 또 현생 고릴라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잠깐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처럼 아주 우아하게 잘 걷지는 못하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두 발로 걷는 것을 훨씬 편안해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호모 에렉투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조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북경원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은 조금 더 지긋하신 분은 신안스로프스 패키넨시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는요, 약 100만 년, 더 정확히 말하면 한 190만 년 전에서 또 비교적 최근, 30만 년 혹은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 15만 년 전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나와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한 최초의 인류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란 말은 곧선 사람, 즉두 발로 걸었다는 뜻인데 사실 두 발로 걸었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혹그 이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붙은 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인류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도구를 썼고요. 호모 하빌리스는 이름부터 손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인상 깊은 형태의 도구를 처음 사용했던 종입니다. 이 시절에 살고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는 뇌의 크기가 약두 배, 즉 1000cc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뇌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인지적 기능,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던 여러 환경들, 즉 춥고 혹은 중위도 지방 혹은 뭐 아프리카를 떠나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했던 것을 보면 그 이전 조상에 비해서는 인지적 능력이 좀 뛰어났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가 그 이전의 다른 동물, 아니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면 바로 불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한 최초의 인류예요. 그런데 79만 년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야코브 지역의 한 동굴에서 부싯돌도 발견되고 탄 씨앗도 발견되고 화덕도 발견돼서 아 이거야말로

정말로 진짜 인공적인 불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아마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던 최초의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식단이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요, 불을 사용하면 끓이고 굽고 하면서 다양한 이제 식단들을 이 식탁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동물도 많이 먹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동물을 더 많이 먹었던 걸로 보입니다. 인간은 육식동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고, 또 불로 익히면서 고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고, 또 병원 균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불로 고기를 익히면서 약간 상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에는 인간이 살수 없었던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두발 걷기, 식량의 보관, 석기, 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추운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호모 에렉투스가 전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린, 즉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사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소위 원시인입니다. 우리가 종종 뭐 빅풋이다, 혹은 이제 추운 곳에 사는 서린이다, 거인족이다, 타이탄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설상의 이제 그런 부족들과 네안데르탈린을 연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네안데르탈린의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네안데르탈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주장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면서 네안데르탈린은 가장 유명한 고인류 중에 하나가 됐죠. 게다가 작년에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스반테 페보 박사를 통해서 네안데르탈린이 또다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스반테 페보 박사는 원래 의사였는데요. 평생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네안데르탈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상당수가 현생 인류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 사이의 교배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거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질병, 또 인간의 유전자의 여러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네안데르탈린의 두개골은 인간의 두개골보다 아주 커요. 두개골이 아주 두껍습니다. 아마 네안데르탈린과 박치기를 하면 인간이 100% 졌을 겁니다. 특히 뒤통수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옥시피탈 번이라고 부르는 후두개 용기가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했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빙하기가 있던 이제 유럽 지역에서 추운 지역에서도 살았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아마 옷을 입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했을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뼈바늘이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리는 아마 가죽 같은 것을 몸에 두르기는 했고 그걸 끈으로 묶기는 했겠지만 재봉을 해서 예쁜 옷을 만들지는 못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불은 사용했을 걸로 보이고요. 협력적인 사냥을 했던 걸로도 보여요. 하지만 인간과 달리 투사형 무기, 즉 활이나 창을 사용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창을 사용은 하지만 찌르는 용도로 쓰지 인간처럼 투창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리는 오른손잡이였던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뇌 구조를 봤을 때 언어를 사용했던 걸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고유의 장래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묻고 그 위에 꽃가루를 뿌린 그런 네안데르탈린의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장래의식을 했다면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상징적인 주제들을 머릿속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인간과 다른 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다른 종이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인 것과 고인류가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네안데르탈린과 호모 사피엔스는 아마도 서로 교배가 가능했을 걸로 보입니다. 교배하게 되면 네안데르탈린과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분명 네안데르탈린과 호모 사피엔스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때에 쟤네는 네안데르탈린이다, 쟤네는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만든 말이거든요. 아마 조금 다르게 생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류라고 생각했으니 사랑도 하고 자식도 낳았을 걸로 보입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과 호모 사피엔스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린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리는 사라진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에 흡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 정도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연구가 부족하지만 인간의 게놈, 네안데르탈린의 게놈, 그리고 인간과 네안데르탈린 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을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호모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의 인간성의 특징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동명의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칼 린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설명에다가 노스케테 입숨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생각한다는 뜻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각 능력을 말합니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사실 동물들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는 아마 30만 년쯤 전에 진화한 걸로 보여요. 그 전에 살고 있었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종입니다. 인간종에 속하는 다른 인류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적 능력, 추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지적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물론 수십만 년 전부터 최근 한만년 전까지 호모사피엔스의 사회적 구조는 그다지 인상 깊진 않았습니다. 인구도 작았고요. 심지어 한 7만 년쯤 전에는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수천 명 수준까지 개체군의 숫자가 줄어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를 잘 이기고 아프리카를 빠져나온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추운 지역, 시베리아 지역을 건너서 지금의 베링해가 있는 지역, 당시 빙하기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 지역하고 시베리아 지역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아마도 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호주까지 건너간 것을 보면 분명히 배를 만들었거나 혹은 뭐 조난에 대응을 당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 호주 지역, 그리고 또 남태평양 지역, 인도양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뇌의 복잡성, 인간의 마음의 유연성이 바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마음 이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독특한 인지적 능력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 다른 개체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비친족과도 계약적으로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교류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큰 사회를 만들게 됐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고, 험난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언어, 문화, 관습, 규율, 도덕적 믿음을 모두 공유하게 만드는 상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류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집단에 대한 강력한 결속은 타 집단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그러한 심리적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내 집단 선호와 외 집단 혐오의 심리적 경향은 집단 간의 강력한 갈등을 만들고, 이거는 인류 사회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사회를 만들면서 계급 간의 차이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힘센 자가 힘세지 못한 자를 억압하는 인류사의 비극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지속되어 왔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차별했던 그러한 슬픈 과거도 신석기 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류사적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지리적 이동 능력과 더불어서 인간이 가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과거가 가졌던 다양한 비극들을 직시하고

0: 그것들을 다시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특한 종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왕절개라고 하는 의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 수술 방법이 있어요. 엄마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기가 어려울 때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방법이죠. 제왕절개라고 하는 이제 치료 방법은 상당히 오래전에 제안됐지만 과거에는 실패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고 사실 지금처럼 널리 제왕절개라고 하는 그런 산부인과적인 시술을 하게 된 수술을 하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100년 전만 해도 이 여성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기를 낳다 죽었어요. 이 아기를 출산하는 건 여성한테 아주 고통스럽고 또 무서운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주산기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여성의 숫자, 즉 엄마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머리가 큰 아기도 낳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40년간 아기, 즉 태어나는 신생아의 몸무게가 몇 그램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신체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 사회는 과거 사회보다, 과거의 인간 사회보다 현재의 인간 사회는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인류의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전자 흐름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7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이민하거나 이주하거나 여행합니다. 이러한 속도는 인류의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게 만듭니다. 앞으로 진화인력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기반의 데이터가 쌓이기를 기대합니다. 인류는 분명히 진화하겠지만 어떻게 진화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적 결과, 즉 인류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진화인류학은 인간의 다양성이 다양한 생태적 환경에 적응해온 긴 진화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편애하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지만 진화인류학적 이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질병을 가진 사람, 허약한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외모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근거 기반의, 팩트 기반의 인류학적 지식을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지리적 이동 능력과 더불어서 가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혁신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극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다시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특한 종이 바로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험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뮤직, 음악입니다. 우리 삶 속의 음악. 자, 오늘은 음악을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 음악을 들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든가. 저는 뭐 일할 때 잔잔한 재즈 음악 같은 거좀 틀어놓거든요. 커피숍에 나오는 음악 같은 거. 요즘 뭐 인터넷에 있잖아요. 뭐한 3시간, 4시간씩 막틀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하는데, 여러분은? 주로 언제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자, 이런 음악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음악을 듣는다라는 말도 좋지만, 자, 오늘에선 특히 틀어놓는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예문에 나왔었는데, put on some music,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put on some music. listen to는 그냥 듣다입니다. put on은 뭐예요? 틀어놓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번역 걸 만드는 겁니다. music 하면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강세를 on에 줘야 되는 이유는 구동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들어볼게요.
1: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0: 오케이? 자, 음악을 내가 이럴 때 틀어놓는다. 공부할 때 틀어놓는다. 이럴 때 쓰시면 돼요. I put on some music when I'm working. I put on some music when I'm reading.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또 들을 수도 있겠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음악 들어주니까. 그죠? 자, 청취하다는 또 있어요. tune into. 자, in은 또 앞에 붙어내고 to는 뒤에 붙어내요. in은 동사의 일부입니다. put on도 그렇고 tune in도 그렇고 하나의 동사예요. 단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동사의 특징이에요. tune in to the radio. 그러면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강세를 걷어주고 살짝 끊어 읽어도 돼요. Tune in to the radio. 요렇게 읽어줍니다.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the radio. Tune in to the radio.
0: 이 구동사들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tune in to the radio. Tune in to the radio.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동 중이라고 아주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법한 말이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가거나 이동 중에 when I'm on the move. 간단하죠? When I'm on the move. 이동 중에 음악 많이 들어요. 이어폰 끼고 항상 이동 중에 내가 음악을 듣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When I'm on the move. 이걸 go라고도 해요. go. move하고 go. 둘다 명사예요. 이런 경우는 동사가 아니죠. 이동이라고 하는 명사고 go도 그런 경우 이동 중에라는 명사고. When I'm on the go. When I'm on the move. 둘다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hen I'm on the move. When I'm on the move.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나는 이동 중에 거의 항상 음악을 듣는다. 항상은 아니고 또 거의 항상이네. 이런 거 부사 처리 잘 합시다. 항상은 뭐예요? always. 거의 항상은. almost always. 한 8, 90%의 경우. 약간 이런 느낌이죠? I almost always. 양쪽에 다 힘주세요.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이동 중에 거의 항상 음악 들어요. Okay? One more time.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간단하죠? 이런 문장 그냥 깔끔하게 외워서 쓰세요. 들어볼게요.
1: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I almost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0: Alrighty. 자, 그다음. 음악을 듣는 경우, 다른 뭔가 하고 있을 때, 설거지 할 때, 집안 청소할 때, 그죠? 이럴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책 읽을 때, 공부할 때, 다른 거뭐 하고 있을 때 음악을 듣는다. 그쵸? BGM으로 깔아놓는다 이거죠. 그죠? 운동할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오늘 음악 듣는 습관이기 때문에, 첫 번째,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 하고 있을 때고, 다른 뭔가를 강조할 땐 else가 들어가야 돼요. something else. 다른 뭔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음악을 많이 들어요. I listen to music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음악 듣는 거 외에 다른 걸 뭔가 하고 있을 때 음악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When I'm doing something else.
0: S가 없어도 말은 돼요. When I'm doing something. 뭐할때 음악 듣는다 해야 되는데, 다른 뭔가 강조할 때 else가 들어간다는 거. 운동할 때, 이건 쉽죠? When I'm working out. 구동사니까 항상 뒤에 주고. When I'm working out. I always listen to music when I'm working out. When I'm exercising. 해도 되고. When I'm working out. 이것도 구동사니까 힘 뒤에 주고. 들어볼게요.
1: When I'm working out. When I'm working out.
0: 네. 자, 운전할 때는 관용구 하나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when I'm driving 할수 있죠? when I'm driving? 이건 쉬워요. when I'm driving. I listen to music when I'm driving. 누구나 할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 더.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쌤, wheel이 뭐예요? 네, 요거. 우리 휠 하면 왠지 좀 바퀴에 달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휠이 steering wheel, 운전대입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네, 아시지만 그래도 behind the wheel. 정확하게 운전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를 뭐라고 하냐? When I'm behind the wheel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When I'm behind the wheel. I like to listen to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운전 중에 라는 관용 꼭 오늘 본인 거 만들어주세요.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en I'm driving,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driving, when I'm behind the wheel.
0: 오케이, 매우 좋습니다. 그대로 해봅시다. 나 운전할 때 주로 음악을 틀어놔요. 틀어놔요. 듣는다가 아니라 틀어놔요. 기억나요, 아까? Put on some music behind the wheel. 붙여볼까요?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주로.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driving,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when I'm behind the wheel. 이거 써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I normally put on some music when I'm behind the wheel.
0: 틀어놓는 거죠.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차 음악에 내 핸드폰으로 틀 수 있는 거고 차 오디오에. 자,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습관 또 뭐가 있어요? 가사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따라 부르는 그런 습관. 따라 부르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요즘에. 다 스트리밍 사이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만의 재생 목록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뭐 이렇게 재생한 곡들도 저장이 돼 있지만 내가 폴더 만들어가지고 무슨 울적할 때, 비 올 때,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듣는 음악들 있을 겁니다. 여행 음악 이런 거. 자, 가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yrics라고 하죠. See the lyrics. See the lyrics. 화면에 웬만한 가사 다 보이니까 요즘에는 딱 클릭하면 가사 나오죠. 나 저 가사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따라 불러. 이런 느낌. See the lyrics. 들어볼게요.
1: See the lyrics.

0: See the lyrics.
1: 오케이? 따라 부르다 영어로. 노래 부르다가 뭐예요 영어로? Sing. 뒤에 하나만 오면 돼요. Sing along. Sing along. Sing along. 자, 강세 뒤에니까 sing along이 아니라 sing along. Sing along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처럼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자, 지정을 해서 넣습니다. 그 곡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to the song. 들어볼게요.
0: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1: 마지막으로 재생목록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플레이리스트. Make my own playlist. Make my own. 나만의. 강조예요. My own 하면. 나만의 재생목록을 만들다. Make my own playlist. I always make my own playlist. 그러면 나만의 재생목록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폴더 지정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쵸? 들어볼게요.
0: Make my own playlist. Make my own playlist.
1: Wonderful. 나는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 그죠? 집에서 이제 신곡 같은 거 나오면 가사 보면서 따라 부르지. 자, 그럼 가사보다 see the lyrics, sing along to the song.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문장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문구를 붙여서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I see the lyrics. 자, 가사 보고 lyrics 에서부터 해야 돼요.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0: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I see the lyrics and sing along to the song.
1: Alright, 자, 오늘은요, 음악을 듣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유용한 표현 많았죠? 간단하면서도 일상회화에서 진짜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음악을 틀어놓다. Put on some music. 자,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꼭이요, 꼭. 자, put on some music. 틀어놓다. 들어볼게요.
0: Put on some music. Put on some music.
1: 운전하다. When I'm driving 대신에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들어볼게요.
0: When I'm behind the wheel. When I'm behind the wheel.
1: 따라 부르다.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강세 잘 주시고 to the song. 들어볼게요.
0: Sing along to the song. Sing along to the song.
1: Okay, time to wrap it up.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음악을 듣는 그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꼭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EBSE 어플 설치하셔서 저희 방송들 아주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Angry versus upset. Angry versus upse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감정 표현이죠. angry 그리고 upset.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angry입니다. 네, 발음은요. ang 바로 ng. ng 그 발음으로 가셔야 돼요. n 발음이 아니고요. angry. angry. angry.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angry. 네. 첫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Okay, very good. Angry는 화가 나거나 성이 날 때 angry라고 표현하죠.

angry 같은 단어는 뭔가 공격적이고 좀 폭력적인 그런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gry 뭔가 불이 나고 angry 그렇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He hardly gets angry. 앵그리, 화가 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부모님은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났어. 근데 누구에게 화가 나다 할 때는 angry to가 아니고요. angry at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angry with도 괜찮아요. 전치사한 to가 아니고 at 혹은 with.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무슨 감정이에요? 화가 난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네, 재밌는 표현들 많아요. 네, I was getting angrier라고 하면, 더 화가 났어. 그래서 angrier는 비교급이죠? 그래서 angry, 그 다음에 더 화가 난 거죠. angrier라고 합니다. 그리고 by the minute라고 하면 1분 1분 지나갈수록,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I was getting angrier by the minute. 네,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hardly gets angry. 그래서 거의 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hardly. He hardly gets angry. He hardly gets angry. 그래서 화가 나다라고 할때 동사는 get 동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he hardly gets angry.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He hardly gets angry. He hardly gets angry.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upset입니다. 오케이, 발음은 up, set, upset. 네, 여기서는 p 다음에 바로 s가 나오니까 p 발음이 좀 약화가 돼요. 그래서 너무 p 발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upset. 그래서 바로 입술이 붙고 나서 바로 s로 넘어가시면 돼요. upset, upset. Very good. Upset. 네, 이거는 속이 상하거나 언짢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hangry라고 할 뻔했어요. 네, hangry. 참고로 hangry라는 거는 이거는 좀 슬랭이지만 이게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날때 hangry라는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angry 하고 다르게 angry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나면서 이렇게 불 나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거 속상한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을 때는 upset. upset. 네,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I was upset he couldn't come. My parents were very upset at them. The news was upsetting for all of us. Upset, 속상한, upse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as upset. 나는 속상했어. He couldn't come. 그가 올수 없어서. I was upset he couldn't come. I was upset he couldn't come. 네, 속상했어라고 할때 was upset. Was upse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parents were very upset at them. My parents were very upset at them. 네, 좀 전에 My parents were very angry at them라고 했죠. 여기서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들에게 매우 속상했어. 네, 그리고 angry하고 비슷하게 angry at 혹은 angry with 누구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upset at 혹은 upset with
누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배우게 되는 방법, new things,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방법,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좋은 방법은 is, 사실은 is having a hobby 해도 되는데 by having a hobby, 똑같은 의미입니다.
1: Yeah, in this case it's the same.
0: 취미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된 거고요. 어, 참고로 그냥 발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1: Okay, to hobby, that one?
0: 아, to도 있고요. Okay. 좀 그냥 to, 어떤 차이가 있죠?
1: So to, but Kelsey says to.
0: To. 호주 특유의 발음이 나왔어요. Yeah? 그리고 또 호주 특유의 발음이 또 나온, 부분이 어, 취미가 미국식 발음으로는
1: hobby.
0: Hobby.
1: Hobby. 하.
0: 아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hobby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는 hobby.
1: Hobby.
0: Hobby처럼 hobby. 됐고요.
1: 혹시... To be hobby.
0: 네.
1: Husband.
0: 맞아요. Hobby는 H-U-B-B-Y라고 하고 hobby라고 발음하면 여기서는 켈시 씨는 hobby라고 발음하진 않았어요. Yeah. Hobby.
1: Hobby.
0: 취미고요.
1: Hobby.
0: 미국에서 그냥 구어체로 hobby라고 하면 남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hobby, 호주 영국식 hobby,
1: hobby.
0: 그리고
1: hobby.
0: Hobby, 미국식 hobby, 그리고 미국식 hobby. 세 가지가 구분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다음 문장 보시죠.
1: She says, and a hobby can be like a million things.
0: Like는 빼고 생각해도 되죠.
1: Yes.
0: And a hobby can be a million things. Million이라는 것이 아니면 a million이라는 게 많은 거를 가리키는 아주 기본적인 과장인 것 같아요.
1: Of course.
0: A million different things.
1: Yeah, I have a million things to do today.
0: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일이 백만 가지가 있을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냥 과장했을 때 정말 많아. A million things. 그래서 취미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 For example. It can be sports. That's what it is, you know, for normal people.
0: It can be sports. 그 다음에 it can be 뭐뭐뭐. 나열을 할 것처럼 문장을 시작했지만 스포츠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죠. That's what it is. 그게 what the hobby is.
1: What hobbies are.
0: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취미가 되죠. You know, for normal people. 보통 사람들에게는 스포츠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1: That's true. 네, It's 취미. quite common,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for me,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my hobby was actually learning Korean, which was really funny because it was completely random. No one knew why I wanted to learn Korean.
1: But for me,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my hobby was actually learning Korean.
0: 그런데 저는 한국어 배우는 것이 취미였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어요.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 사는 건 아니었죠.
1: Oh, no, no.
0: 고등학교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1: No. Yeah. So when I was growing up in high school, my hobby was. You have to think of it like that.
0: Yeah.
1: Kind
0: 또는
1: of. Yeah.
0: When I was growing up and when I was in high school.
1: In high school.
0: 그 두 개가
1: That's
0: 합쳐진
1: true.
0: 거. 그래서
1: That's very true.
0: 네.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든 간에 지금은 거의 쉬는 거 없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서 생각하시든 간에 고등학교에서 살면서 자라는 거는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Yes.
0: So, 아무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my hobby was actually learning Korean.
1: Korean.
0: 제 취미는 사실 한국어 배우는 거였어요.
1: Ooh. Next she says, which was really funny because it was completely random.
0: 그건 정말 웃겼어요. Funny, 웃겼어요. 왜냐하면 it was completely
1: 완전히 random.
0: Random.
1: Random.
0: 완전히 뜬금없이 배우게 된 거였거든요. Random이라는 것은 특별한 논리가 없는, 규칙도 없는 무작위를 가리켜서 in a random order 하면은 이거 알파벳 순도 아니고 숫자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숫자, 아무 순서나.
1: Yeah, it's just completely random.
0: 네.
1: There's no rules or order to it, right?
0: Or
1: just
0: no
1: this one, this one, this
0: reason.
1: one, this one. Good.
0: 네.
1: No reason.
0: 네. 그래서 I just randomly started watching this movie 하면 이 영화를 왜 골랐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그냥 뭐 나오니까 보게
1: 된
0: 거예요.
1: I just saw it. I said, okay. 네. I don't know.
0: 그래서 completely random 뭐가? It was completely random that I decided to learn Korean.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뜬금없이 배우게 된 거였거든요.
1: And she explains a little bit more by saying next this. No one knew why I wanted to learn Korean. Not even myself,
0: 그렇죠.
1: right?
0: no one knew. 보통 no one else knew라는 느낌으로 많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no one knew 하면은 자신도 몰랐다.
1: Yeah. I don't even know.
0: I didn't know either.
1: It was random.
0: 네, no one knew why I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no one knows why 이걸 이용한 건데요. 자, 문장, 첫 번째 문장. 왜 그게 잠겨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영어로 no one knows why it's locked. No one knows why it's locked. 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No one knows why it's locked. One more time. No one knows why it's locked.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 과거형으로 나왔거든요. No one knew. 그래서 no one knew why 이걸 이용하면 당신이 왜 자원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No one knew why you volunteered. 그걸 하겠다고 왜 자원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No one knew why you volunteered. No one knew why you volunteered.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뭐뭐 할 때마다를 뜻하는 anytime I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Anytime I had a good idea, I told him about it.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선크림을 발라요. 선크림은 sunscreen.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sunscreen인데요. Sunblock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선크림 발라요. Anytime I go outside, I wear sunscreen.

emperor. You have 1 minute to pick up no penguins. Starting now. Okay. 자, penguin power. 호스트는 살라마에게 두 번째 도전을 알려주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Okay. 자, our first vocabulary word. Agility. The second challenge is agility. 자, 두 번째 챌린지는 민첩성.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Darren이 설명을 하는데 she must navigate to the South Pole. Navigate. To navigate 길을 찾다. 그래서 navigation system이라는 게 있잖아요. So she has to navigate to the South Pole. 남극으로 이제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친구들 이 그림을 보세요. 펭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동안에 펭귄이랑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She cannot touch the penguins. No contact.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은 이제 포인트가 she loses her points. Alright. So, 자, 우리 그림을 보면은 살라마가 딱 준비된 자세죠? She's ready. Okay, so let's see what happens. Hundreds of plastic penguins slid on to the fake ice while Salama danced and high-kicked. Members of the audience joined in by throwing inflatable penguins at her, but Salama dodged and ducked. She spun and spiraled. She was like a ballerina dancing in a giant snow globe. 와, 살라마가 아주 멋지게 이동을 하는데요. 아유, 그림 보면은 날아가네요. Alright? So, 자, here are some very important words. 자, danced. 막, 살라마 danced and high kicked. 막, 춤췄고, 뭐, 발을 높이 들어차다. 막, high kicked 도 하고, 막, dodged and ducked. 자, third word for today. To dodge, 피하다. Alright? 이제 그 관객들이 막 던졌어요. 이 펭귄을. 근데 그래도 딱 이렇게 하고 ducked to duck 몸을 수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빨리 가고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러고 막 돌고 아주 멋지게 이동을 하고 있네요. 아마 역시 우리 살라마는 성공적으로 잘 이 챌린지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right, so we are going to finish reading for today. Oh, there's a lot of excitement in the air. 자, 살라마 정말 멋져요. Our warrior, fighter. Okay, let's see how she finishes the challenge next time. Alright, take care everyone, and please join me again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예,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자, 두
1: 그러게요.
0: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쵸. 무조건
0: 이게
1: 필요해요.
0: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하다
1: 그쵸.
0: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쵸. 예,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편안하고
0: 편안하고.
1: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오케이.
1: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애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아니면,
1: 맞아요.
0: 아,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
0: 필요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 좋은
1: 예.
0: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Two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1: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1: Aunt!
2: Yes.
1: 오,
2: She had a
1: 오케이, 오케이.
2: baby 2 weeks ago.
1: 어머!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아, you want to, 그, gift.
2: Yes. Yeah.
1: 오!
2: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 그렇지. You
2: 14.
1: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no
2: No,
1: dead.
2: I'm not
1: 그렇지.
2: dead.
1: 그러면은, 기적이 어때? 기적이.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적이.
2: What's that?
1: 기적이, you don't know 기적이?
2: 그 저기?
1: 응.
2: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오, 오, 오.
2: 아, really?
1: How about?
2: Really?
1: 응.
2: Diaper? You think that's a good idea?
1: It's good.
2: Really?
1: Over
2: Diaper?
1: there. Okay.
0: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1: 아,
0: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거 사주다고
1: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마음에서
0: 들었어요. I
1: 출발했는데 마음이 많이
0: know.
1: 아파졌어요.
0: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1: 어떤
0: Yeah.
1: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들을 주로 알려주십니까?
0: Of course.
1: 네.
0: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1: 아기 정말
0: That's
1: 귀엽겠네요.
0: right.
1: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0: Yes.
1: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내
0: 예,
1: 이모가
0: 주어가 빠졌잖아요.
1: 그쵸? 이모가 아기를 해제했다.
0: 아.
1: 에 그쵸?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0: Okay.
1: 네.
0: AU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1: 예.
0: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1: 와우.
0: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1: 예.
0: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입모양을 더
1: 오.
0: 벌리기도 하는데
1: 아이츠.
0: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1: 네.
0: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1: 삼촌은 앵클
0: 아,
1: 아니에요. 예.
0: 발목 아니군요.
1: 예.
0: 아하.
1: 헷갈리는데? 이거
0: 엉클.
1: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0: 아,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1: 아니군요.
0: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1: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0: 아쉽습니다.
1: 예.
0: Okay, so uncle, UNCLE
1: 씨군요.
0: 되겠고요.
1: 예.
0: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 네.
0: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1: Had.
0: aha, so have a baby.

0: 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라는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배달이잖아요.
0: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something like that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1: Have a baby를
0: Have a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 라고 네. 하는 거.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1: Two weeks ago.
0: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1: 지금이요.
0: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라는 네.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이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6개월 전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
1: I graduated.
0: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륙하다?
1: 이륙?
0: 팍 뜨는 건데요.
1: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0: 아하,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1: 그렇죠.
0: 랜드는?
1: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출발인데요?
0: 네,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1: 아, take off.
0: Yes. 아. 자, 그 비행기는 네. 30분 전에 이륙했어.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네네네.
0: 같아요.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0: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1: I graduated 6 month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네. 알아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아하, 역시. Uh-huh.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Okay, 정답.
1: 어?
0: 계십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1: 네.
0: 거지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1: 네.
0: Get someone something 둘 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1: Buy her something.
0: 네. 어? 처음이니까 B를?
1: B.
0: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아,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 다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1: yeah.
0: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1: 질문이요.
0: 질문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예.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1: 네, 네.
0: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1: 네.
0: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1: 귀엽게.
0: 식의. Yes. So 어쩌고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소문이지? 응? 그렇지? 네,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죠.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1: 예.
0: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그렇지?
1: 네.
0: 평소문으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Mm-hmm.
0: 확인하는 거죠.
1: 어, 그러네요.
0: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어.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 생각했을 때 fact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1: 그렇죠.
0: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1: You want to leav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1: 오.
0: 네. 뭐 한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1: 그렇죠. Yeah, I'm 14. So I have no idea.
0: That's right.
1: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0: 오직?
1: 네.
0: Yeah.
1: Only 14.
0: Yeah.
1: So I have no idea.
0: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1: 그러니까요. 네. 익숙해요.
0: 많이...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1: Yay.
0: Perfect.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1: 나는 I have no idea. 나는
0: no idea.
1: 아이디어가 없어.
0: 모르겠다는 거죠.
1: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0: 네.
1: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0: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I don't know보다 더
1: 격식, casual.
0: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1: 네,
0: 느낌.
1: 틀리네요.
0: 네.
1: 네.
0: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1: 네. 이제
0: 전혀 감조차 안 온다.
1: 감이 하나도
0: 네.
1: 안 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아.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 보다 훨씬 더 강해요.
1: 완전 모르겠는데?
0: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1: 네?
0: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1: We have no idea.
0: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나오는
1: 거 같은데 which is
0: fine,
1: 그랬어요.
0: 괜찮아요. Yeah.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Yes.
0: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1: My friends have no idea.
0: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1: Yeah.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1: 네.
0: idea 이렇게
1: okay.
0: R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ve no idea.
1: We have no idea.
0: All 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1: My friends have no idea.
0: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1: 우와.
0: 과거형으로 그냥.
1: I had no idea.
0: 그렇죠.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 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no idea. Have no idea랑
1: 네.
0: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 오.
0: Mm-hmm.
1: Have no.
0: 이거.
1: 했었나요?
0: 는 아마 한 번 정도 maybe
1: 아 그래요?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1: 오.
0: 여러분들. 실마리?
1: 아 이거 했었다.
0: I told you.
1: 네, I have no clue.
0: Clue.
1: Yes.
0: Perfect.
1: Mm-hmm.
0: So I have no clue. 얘도 clue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아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긴 하는데요.
1: 네.
0: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쵸.
0: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1: Yep.
0: Right?
1: Mm-hmm.
0: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0: 제가 조금 느낌 왔잖아요.
3: Yeah, I

0: So I have
1: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0: no
1: 근데 14 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0: 응?
1: 기적이 어때?
0: 어어.
1: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0: Oh,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1: 직역 버전
0: 오,
1: 맞아요.
0: 그쵸, 그쵸.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아,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아기 기저귀 쓸때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000번밖에 안 나왔어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1: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0: yeah,
1: You
0: I
1: want it?
0: want, yeah.
1: Starts with a D.
0: D? 어, 좀 P 생각했는데요. D예요?
1: P로 뭐또
0: 어,
1: 나온 거 있죠?
0: P 있잖아요.
1: Well.
0: P로 한번 해볼게요.
1: Uh-oh.
0: P pad. 이것도 맞죠?
1: 아니요.
0: 왜요?
1: 자, 뭐가 있을까요?
0: P가 쉬잖아요.
1: 다, 다,
0: 다,
1: 다.
0: 다?
1: 보여드리면 you'll
0: 다?
1: see what I'm
0: 아,
1: saying.
0: 그래요?
1: 예. 자, 기적이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응?
1: 정답은요?
0: 아!
1: You know. 정답입니다.
0: 정말
1: 네.
0: 너무 수치스러워요.
1: 오늘, 아이, 수치스러울 만해요. 네. 뭐, 이거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0: Yeah.
1: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하면서.
0: Yeah.
1: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 예요. diaper.
0: Diapers.
1: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0: Oh.
1: diaper. 오케이.
0: Diaper.
1: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다이어퍼 이렇게 하지 마세요.
0: 네.
1: 오케이.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0: Diaper.
1: 이거 잘 보세요.
0: 네.
1: You can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0: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1: 맞아요. 어느 정도.
0: 네.
1: 그러니까 잘못됐다란 뜻이에요.
0: 잘못 됐네.
1: 잘못되다.
0: 예.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정도인데
0: Go wrong.
1: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0: 뭔가 잘못됐다.
1: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0: 아.
1: 지금 큰일 난 거예요.
0: Yeah.
1: Hey, something went wrong.
0: Something went wrong.
1: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What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오케이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0: 네.
1: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0: 네.
1: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유사하면
0: 예.
1: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0: 네.
1: Al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아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0: Oh.
1: Make sense, right?
0: Yeah.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나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 아,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0: 네.
1: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0: 예.
1: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다
0: 다
1: 그렇지
0: 무난하게
1: 않아요?
0: 묻어나죠.
1: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0: 예.
1: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흰색 스니커즈를 사. 그래서
0: 예.
1: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0: 오,
1: 없어.
0: 예.
1: 쭉 가면 돼요.
0: 예.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스니커스. 오, 굉장히 긴장을 하시네요.
0: 예.
1: 얘만 바꾸면 됩니다.
0: 저는 근데
1: 네.
0: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이라고
1: 네.
0: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한
1: 아,
0: 거예요.
1: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수 없다. 얘와 함께라면.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So,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0: 예.
1: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0: 오.
1: 해외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0: 네.
1: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My You Travel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My You Travel

0: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Those.
0: 써주세요.
1: Diapers.
0: 아하.
1: Yeah.
0: Let's see. Let's
1: yeah.
0: see.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1: 네.
0: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1: 오케이.
0: 자, 읽어볼게요.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1: 네.
0: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ah,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1: 네.
0: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1: Oh, she's your wife, right?
0: Yes. Very nice. So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1: 외워야지. 꼭 외울
0: you
1: 거예요.
0: You can't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1: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1: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0: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1: Yeah,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got it.
1: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3: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0: 전체 대화
1: 주세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3: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3: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Oh, congratulations.
5: Oh, thank you.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5: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5: Oh, really? Mm-hmm. Diapers?
4: Over there.
5: Oh, thank you.
4: Yeah.
0: Great job, you guys.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난 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I should have bought a car.
0: Bought the car, right?
4: The car.
0: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4: Yes.
0: All 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4: should have bought the car.
0: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4: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4: 아유.
0: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4: 너무 제 얘기 같아서.
0: Yes.
4: 네.
0: 자, 오늘 배운 유명적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4: 아,
0: 그래서
4: 아,
0: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Yeah.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랜덤한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제목은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1: Part
0: 1 되겠습니다.
1: 실제로 누가 봤대요? 우산에 발 달린 거.
0: 예. 아, 실제로요?
1: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어허. 실제로 나를 자꾸 싫어해가지고
0: 어허.
1: 두고 오기도 하고
0: 도망가고요. 아니 또 얼마나 그러면 우리 우산 전 국민이 원래 같이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1: 아 맞아요.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어허. 비를 피해야 될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0: 네.
1: 정말 잘 쓰였다면 다행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잃어버린 우산들이
0: 또 혹시 몰라요.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지.
1: 오 반려우산. 예.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개 파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아이고, 스탠드에 세워놓으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실 본인이 엉뚱한 데다 쓸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못 찾는 경우가 사실 거의 100%죠.
0: 그렇죠.
1: 네.
0: 아니면 또 이상하게 비슷한 우산이어가지고 남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그런 건
1: 그렇죠.
0: 아니어도 가능하죠.
1: 아니면은 밖에다가 내가 말려놨나 잘 생각해 보세요.
0: 맞습니다.
1: 여기 내가 펼쳐놨지?
0: That's
1: 하면서
0: right.
1: 발견하는 경우 있어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마법소사.
1: 지하철에 놓고 내린 적 있거든요, 저.
0: Oh my
1: 예, 정말 산지
0: goodness.
1: 얼마 안된 거.
0: 그럼 또 사야
1: 또 사야
0: 되잖아요.
1: 됩니다.
0: 아, 자, 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0: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새 기록에
0: 도전!
2: 내 우산이 또 스탠드에서 사라졌네.
3: What's up?
2: 응?
3: What's up?
2: My umbrella?
3: Yeah.
2: My umbrella, I can't find it. Yeah.
3: Oh, maybe someone borrowed it.
2: 응?
3: Maybe someone borrowed it.
2: 아, 빌려갔다고?
3: Borrow and come back.
2: No. 이번 달만 세 번째야.
3: Huh?
2: 이번 달만 세 번째. Third time, gone.
3: Third time?
2: Yeah, gone.
3: Oh. Well, okay. Calm down. Calm down.
2: Calm down, I know.
3: The rain is easing up.
2: Rain?
3: The rain is easing up.
2: Rainy easy?
3: The rain is easing up.
2: Easy.
3: You know, less rain. Little bit, little bit.
2: A little bit.
3: Little bit. Little bit.
2: Okay.
3: It's okay.
0: Yeah. 아유, 맙소사.
1: 아, 정말 저는 이걸 하는데 계속 노래가 맴돌아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0: 어떤 노래죠?
1: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면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0: 저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아요.
1: 그쵸?
0: 아, 어떡해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5: Maybe someone borrowed it.
4: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5: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문장은요. 아,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와, 이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From the stand again. 다시 이 스탠드로부터 내 우산이 갔어.
0: Gone.
1: 건했다.
0: Okay.
1: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한 거 있잖아요. She's gone.
0: Uh-huh.
1: 이 노래.
0: Uh-huh.
1: 그녀가 떠났어.
0: 그렇죠. 근데 뭐가 떠났어요?
1: 내 우산이요.
0: Girl.
1: 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엄브렐라가 이게 스펠링이
0: 제가 보고만 있을게요.
1: 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엄브레레 여기서 L이 두 개예요.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시고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1: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요.
0: 오케이, so UMBRE 그다음에 double L인 거죠.
1: 네.
0: 그다음에 A 보겠습니다.
1: 맞죠?
0: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제일 헷갈립니다.
1: 아, 맞아요.
0: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So, umbrella. My umbrella, 우산, is gone.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1: From the stand again. 또 사라졌다.
0: Right, so, obviously, this is not the first time.
1: 예.
0: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gon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1: 떠나버린 거. 가버린 거.
0: She's gone. 이런 느낌.
1: 네.
0: 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gone도 있고 miss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0: 전에 아마 그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버튼이 하나가 떨어졌네, 없네, 어디 갔지 할 때 one of the buttons is missing. 이라고 해서 얘도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면 둘 다 없어진 다 되면 아무거나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바꿔 쓸 수 있는데요.
1: 네.
0: gone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1: 오.
0: 희망이 없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노래 She's gone 이거 있죠? 그녀는 떠나버려서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1: 아.
0: 네, 이것도 우산을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가야겠다 이 느낌보다는 이제는 못 찾겠다.
1: 그치.
0: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요.
1: 어디서 어떻게 찾겠어요?
0: That's right.
1: 기억도 못하는데.
0: 내가 예를 들어, 버튼이 미싱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입어보려고, 나 어디 갔지? 찾아봐야지.
1: 그치.
0: 약간 그런 희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1: 여기 어디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0: That's right.
1: 오케이.
0: 그럼에도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1: 네.
0: 미묘해가지고 섞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1: Alright.
0: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여기서 또 전치사에서 멘탈이 붕괴되죠. 그렇죠?
1: 네.
0: 자, 어디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곳.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rom 어디로부터 사라졌다.
1: 네.
0: 누군가 가져갔든 어떻게 됐든.
1: 음흠.
0: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from을 써서 something is gone from here,
1: yeah.
0: 뭐 from there. 그러면 어디에서 사라진 없어진.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문장 만들어야죠. 지갑이 있는데요.
1: Yeah.
0: 그렇죠? 지갑이 그 테이블에서 없어졌어요.

0: 거예요. 누가 훔쳐갔든 뭐가 됐든 간에. 자, 나의 지갑은 사라져 있다.
1: My wallet is
0: 자,
1: gone.
0: it's gone, right? 그런데 그 테이블로부터.
1: From the table.
0: There you go.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How about this? 그 케이크는 그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1: 어이?
0: 마유가 여기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는 거예요.
1: 진짜 마유 입으로 사라졌네.
0: 그 케이크는 사라졌다.
1: The cake is gone from the
0: Refrigerator
1: refrigerator.
0: or simply
1: Freeze.
0: fridge.
1: Yes.
0: Yes. Very good. Alright, so gone이라는 건좀 친숙하게 다가오죠?
1: 네.
0: 근데, 아, 어디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는 from 쓰는
1: From.
0: 문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뭔가 분실 신고 같은 거할 때도 유용하겠죠?
1: 네.
0: Oh, my something is gone from the 뭐 어디? 뭐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1: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Okay,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Oh, my umbrella is gone. 어디로부터? From the stand again.
1: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0: Alright.
1: again.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뭐 누가 빌려간 걸 수도 있지. 긍정적이네요.
1: 네. Maybe someone 빌려간 거, 그것을. 빌려가다. 그러면, borrow. 빌려가고 이미 없으니까 borrowed.
0: 과거형인가요?
1: Yeah,
0: Okay.
1: maybe someone borrowed it.
0: Maybe someone borrowed it.
1: Yeah.
0: 자, borrow의 과거형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1: Woo!
0: 얘도 지금 R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1: 네.
0: So borr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의미? Borrowed?
1: 빌리다.
0: 빌리다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제가
1: 네.
0: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이거 실제로 실수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빌리는 게 borrow예요.
1: 네.
0: 그러면 빌려주는 거는 뭘까요?
1: 빌려주는 거요. 아, 뭐였지? 잠깐만.
0: 물어본 건가요?
1: 랜드. 이건가?
0: 오케이,
1: 맞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오케이.
1: 오.
0: 맞습니다. 랜드는 빌려주는 거죠.
1: Yes.
0: 많은 분들이 borrow를 빌려주는 것까지 의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so, 오케이,
1: 헷갈려요.
0: I'll borrow you.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I'll lend you라고 해야
1: 예,
0: 되겠죠.
1: 아.
0: 혹은 borrow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가 빌리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I'll let you borrow it.
1: let을 써야
0: 이렇게
1: 되는구나.
0: 쓰지 않는
1: 아.
0: 이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친구 있죠?
1: 네.
0: 문장 앞에 툭 하면 튀어나와서 말투에 이제 양념을 좀 뿌려주는 겁니다.
1: 네.
0: Maybe 이러면은 확신이 센가요?
1: 아니요, 거의 없죠.
0: 네. Maybe 이거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borrow 했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Maybe 병서문 이러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가 보지. 느낌 맞죠? 그쵸?
1: 네.
0: 그래서 연기하듯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좀 확신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너의 운명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1: Maybe
0: That's
1: that's your destiny.
0: perfect. Maybe that's your destiny, right? 토니가 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1: Maybe
0: 좋아하나 보지 뭐.
1: Tony likes you.
0: 그죠? Maybe Tony likes you.
1: Yeah.
0: Who knows, righ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maybe라고 하는 게 확신이 센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줘야 돼요. 오케이.
1: 네.
0: 이거는 여러분들 읽을 때도 연기 안 하잖아요. 흡수 안 돼요, 이거. 그래서
1: 그쵸.
0: 이런 느낌으로 maybe that's your destiny.
1: Maybe that's your destiny.
0: Maybe Tony likes you.
1: Maybe Tony likes you.
0: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확신 좀 떨어지게. Maybe someone borrowed it.
1: Maybe someone borrowed i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aybe someone borrowed it. Maybe someone borrowed it.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 달 달에만 세 번째야.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길래?
1: 이번 달에만 장마철이었나 보다.
0: 아,
1: 장마철이었어.
0: 네.
1: 예, 우산을 자꾸 가지고 다니는데
0: 아,
1: 잊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니까 first, second 다음에 third. 아우, 놀라는 눈치. 자, third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입니다. Third time this month. 이번 달.
0: 예전에는
1: 예.
0: 슬기 씨가 숫자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1: 3th.
0: 뭐, 3th도 아니에요. RD 써야 되는데.
1: RD네.
0: 오케이.
1: RD네.
0: 자, 볼게요.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정답? 맞습니다.
1: 어허.
0: Alright. Third는 three가 아니죠. 서수죠.
1: 네.
0: 그래서 세 번째 time이다. This month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1: 네.
0: 자, 제가요. 여러분, 이거 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나 영어 좀 한다 싶은 분들도 참여하세요. 이거 실수 엄청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오,
0: 우리
1: 좋아요.
0: 몇 번째, 뭐,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쵸?
1: 네.
0: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수 나오는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건 꼭 해봐야겠다.
1: Oh,
0: Are you ready for this? Are
1: okay.
0: you guys ready for this?
1: I'm ready.
0: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거 해보세요.
1: 네.
0: 직접 여기 써보세요. 여러분,
1: 오케이.
0: 교재에 필기해보세요.
1: 예.
0: 다섯 번째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고 맞으면 더 좋고요. 다섯
1: 자,
0: 번째.
1: 잠깐만요. 조금은 좀 뭐랄까?
0: 아하.
1: 낙서해도 되죠. 낙서도 아니죠.
0: 아, 연습, 연습. 오케이,
1: 과정.
0: 과정.
1: 5잖아요. 근데 이게 5니까
0: 다,혹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1: 그죠?
0: 뭐?
1: V를 F로 바꿔요.
0: 오.
1: 그리고 TH, fifth.
0: 오케이. 자, 제가 감탄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1: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0: 자, 아홉
1: 들킨 거예요.
0: 번째.
1: 아홉
0: 아홉
1: 번째요?
0: 번째요.
1: 아홉 번째는 9이잖아요. 9인데 얘는 그냥 9th.
0: 오,
1: 예,
0: 오케이.
1: 지울 줄 알았죠? 예.
0: 그러면은, 열두 번째 써보세요. 열두 번째.
1: 열두 번째 원래는 12죠. 잠깐만, 12, 12.
0: 저는 뭐 그냥 안 보고 있겠습니다.
1: 12인데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12, 12th,
0: 오케이.
1: 12th, 12th.
0: 오케이.
1: 와, 놀리는 거예요, 지금.
0: 아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쓰신 분들.
1: 네.
0: 이 중에, 세 중에, 이거 잘 보시고요.
1: 네.
0: 와, 슬기 씨.
1: 예?
0: 슬기 씨.
1: 다 맞았죠?
0: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1: 나 너무 자신 있게 했는데?
0: 약간 놀랐어요. 얘만 틀렸습니다.
1: 아, 나이스
0: 네,
1: 틀렸구나.
0: 자, 보세요.
1: 예.
0: fifth는 그래도 맞출 것 같긴 했어요.
1: 예.
0: five가 아니라 fifth.
1: 응, fifth.
0: 얘는 다섯 번째입니다. 자, ninth라고 하는 거 왠지 e가 들어갈 것 같지만,
1: 네.
0: 얘는 e가 탈락이 돼요.
1: 아, 이를
0: So,
1: 없애는구나. 아,
0: nin 같지만 ninth입니다.
1: 닌스 아니에요?
0: 저는
1: 응.
0: ninth 아니고요.
1: 닌스 아니고.
0: 얘는 솔직히 100% 틀릴 줄 알았어요.
1: 오.
0: 진짜로. 그냥 감동입니다. 12 하고 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VE가 F로 변해요.
1: 역시.
0: So 12.
1: 제 생각이 맞았어요.
0: 와, 인정.
1: 햄버거 사주시나요?
0: 아니요.
1: 어?
0: 그거는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까.
1: 아, 다음부터는 미리
0: 미리
1: 제가 얻어낼게요.
0: 미리 이제 내기를 해야죠.
1: 예.
0: 네, 여러분들 요거 항상 실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 음흠.
0: 특히 이 친구 좀
1: 네.
0: 주의하시면 좋을 것
1: 12th.
0: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따와 볼게요.
1: 네.
0: 우리가 몇 번째라고 할 때는 it을 써도 되고 이번이라는 거 강조하려면 this is라고 해도 됩니다.
1: 예.
0: So 아무튼 it's 서수 앞에 the 서수 time.
1: 네.
0: 근데 뒤에다가 this month 하면 뭐예요? 이번
1: 이번 달에.
0: 달에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근데 뭐 at this month 이렇게 쓰지 않아도
0: No,
1: 되는 거예요?
0: no, no. 그냥 this month, 이번 달에라는
1: 네.
0: 부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1: Oh,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그죠?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How
1: Yeah.
0: about this?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오, nice.
1: Yes.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뒤에 this month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읽어봐야죠.
1: 네.
0: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1: 네.
0: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몇 번째도 응용되겠고, this month 대신에
1: This
0: 올해만,
1: year.
0: this year, 이번 주에만, this
1: This week.
0: week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 오늘만. This day.
0: 그냥 today.
1: Today
0: this day
1: 맞네요.
0: 보다는 today. 오늘이란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1: 예, 너무 갔어요, 제가.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All right.
1: TH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0: Oh, yeah.
1: 아, 이거 발음이 정말.

0: 근데
1: 어렵네요.
0: 이거 어떻게 보면은 텅 트위스터처럼
1: 네.
0: 혀 움직임을 연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럼 선생님, the 할 때도 the 이렇게 해야 되죠, 꼭.
0: 아니에요. 거의 it's the 하고 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It's the third time.
1: It's
0: 여러분,
1: the third
0: th가
1: time.
0: 나온다고 무조건 the
1: 그렇게 안 해도
0: 아니에요.
1: 돼요?
0: 네.
1: 아, 그래요?
0: Right? So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Yep.
0: 자,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진정해. 비가 약해지고 있네.
1: The rain is easing up. 오,
0: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봐요. 점점 rainy easing up. 쉽게 올라간다.
0: Well.
1: 그건 아니겠지만, 네.
0: 쌤을
1: 자,
0: 느꼈죠?
1: 그쵸? 진정해니까 저는 calm down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Yeah.
0: Calm down. 우리가 회화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So, hey,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정답. Perfect.
1: 오호.
0: Calm down. 이거 자체는 원래 진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1: 네.
0: 명령어로 썼으니까 진정해.
1: 해.
0: 이렇게 되겠죠. 칼름이 아니라 L 발음은 묵음입니다. So,
1: 네.
0: calm down. 자, 참고로요. 이 calm down 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 chill 같은 경우에는 식힌다라는 거거든요.
1: 오.
0: 이것도 좀 이런 흥분감 같은 것을 좀 식혀라라는
1: 예,
0: 의미에서 hey,
1: 아.
0: hey, chill, chill.
1: 오.
0: 조금 비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어체에 가까워요. So
1: 네.
0: calm down, 뭐, relax, chill.
1: chill.
0: 이거 말고도 뭐 chill out, 무슨 뭐 cool it. 뭐 이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주 쓰이는 표현에 속하고요.
1: 예.
0: 지금 비가 약해지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1: 약하다니까 저는 무조건 위크 생각했어요.
0: 오케이.
1: WEAK.
0: 그것도 쓸 수는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But 대부분은요, 뭔가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 특히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요, 방금 저 보인 ease up을 씁니다. 아까
1: 이섭?
0: up이 ease up. 근데 지금 easing up 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쓴 거죠.
1: 예.
0: right? 자, up이라는 게 위로 간다는 뜻의 up이 아니에요. 업은 보통 강조를 많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1: 그쵸.
0: 동사에서. 그래서 is up, 뭔가 약해지면서 말라가고 있어. 이런
1: 예.
0: 느낌을 좀 강조해 주는 것뿐입니다.
1: 아.
0: 얘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진행형으로 그막 소음이 막 밖에 있는 거예요, 길에서. 와, 뭐 아니면 자동차에서 뭔가 이상한 노이즈가 나와요. 근데
1: 불안해요.
0: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1: 그래요?
0: 약해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그 소음이 약해지고 있어.
1: The noisy,
0: The noise,
1: the noise easing up.
0: The noise is easing up.
1: Is easing up.
0: 그러니까 is가 동사예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Just like
1: B-I-N-G로.
0: that,
1: 아,
0: just like that. The
1: 네네네.
0: rain is easing up. The noise is easing
1: Easing up.
0: up. 자,
1: Okay.
0: how about this? 고통, 통증 영어로 뭐죠?
1: Pain.
0: Pain.
1: Yeah.
0: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 Oh.
0: Will 쓰세요. Will.
1: Yep.
0: 자, 그 통증은 약해질 겁니다.
1: The pain is,
0: Will
1: the pain will easing up.
0: ease up.
1: Ease up.
0: 네,
1: 예.
0: 괜찮으신 거죠? 네,
1: 예.
0: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1: 그쵸. 위를
0: 그래서
1: 다음엔 동사 원형이니까.
0: that's right. Okay, so the pain will ease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ease가,
0: 네.
1: 이게 easy 있잖아요. 우리 easy. 이거랑 친구예요?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맞아요.
1: 얘를 동사로 하면 이렇게 되는
0: 네,
1: 건가?
0: easy 한 거가 쉬운이라는 뜻도
1: 네.
0: 있지만 굉장히 좀 편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lright.
1: 아.
0: 그래서 성격이 he is very easy going. 그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털털하게 쉽게 쉽게 친해지고 이런 성격을 또
1: 그쵸,
0: 얘기하거든요.
1: 그쵸. 약간 아웃고잉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 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런 느낌이 있는
1: 아.
0: 거죠.
1: 그럼 동사로 했을 때 이건 거죠? 그러면
0: Of
1: 얘가?
0: course,
1: 아하,
0: yes.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The noise is easing up.
1: The noise is easing up.
0: The pain will ease up.
1: The pain will ease up.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날씨 얘기를 할 때, 비 얘기를 할 때,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는 ease up도 많이 쓰지만요. Let up
1: 오?
0: 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얘는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So,
1: 그래요?
0: it's letting up, it's easing up 하면 비가 약해진다. 느낌 맞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네, 미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2: 네.
1: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2: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1: 두 번째. 이번 달에만 세 번째.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Maybe someone borrowed it. Maybe someone borrowed it.
3: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2: 네.
1: Gone.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From 어디. 자,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내 지갑이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지갑이 사라졌어. 그 테이블로부터.
2: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1: 어, 아주 좋아요. Very nice.
2: Yes.
1: 두 번째. 뭐지? 딱 열어봤는데.
2: 네.
1: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그 케이크가 어? 냉장고에서 사라졌다고.
2: 어?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1: Fridge. Okay. Refrigerator가 아직은 먼저 나오죠.
2: 맞아요.
1: It's okay. Alright. 세 번째.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2: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1: Again. 읽어보겠습니다.
3: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1: Oh, it's the 몇 번째 time this month. 가볼게요. 첫 번째.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It으로 출발하세요.
2: 네.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Yes.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Easy, right?
2: Yeah.
1: 자, 다음은요.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2: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There you go. 아까 우리 헷갈렸던 몇 번째 있었죠?
2: 네.
1: 그거 활용해서도 다 바꿀 수 있고. And again, this time 대신에 this year, this week, today 응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3: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5: Maybe someone borrowed it.
4: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5: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Maybe someone borrowed it.
6: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6: No. Okay.
0: You'll be all right.
6: Thank you. Where is it?
1: Yes.
2: Wow.
1: 해냈습니다.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내 전화기를 켜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urn on your phone.
1: There you go. 그냥 명령어로 간단한 어순이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0: gone from 뭐뭐 이렇게
1: 어허.
0: 쓰면은요. 자, 어딘가에서 사라진, 없어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만들어 주시면
1: 오.
0: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we are going to answer this very important question in a job interview. And that is, talk about your strength. 장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잘 준비를 해.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답이에요. So let's think about it.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we can give today.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00% 최선을 다합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Okay, so in this situation, you want to show them I'm a hard worker. 저는 뭐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All right, let's look at the answer.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자,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네,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다 한 명 한 명씩 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00% 최선을 다합니다. Let's see this in English.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자,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뭐 무엇 어떤 일을 할 때 자, I give it what the work. I give the work 100%. 네. 완전히. 그러니까 100%를 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최선을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Okay?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never back out. 자,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if you are fully committed, 완전이죠, fully. 자, committed to something, committed to the task, committed to the project, committed to the work. 네, 이런 말인데요. 정말 뭐를 하나 하면은 정말 완전히 거기에 전념을 하다. And never back out. 절대로, 자, back out,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자, 물러서는 거죠. Never,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끝내고 끝까지 합니다. 네, 그런 영어예요. Okay, so I 정말 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오, 아, 이 사람 정말 와 되게 열심히 한다. 네, 그런 인상을 줄수 있어요. Okay, I ha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자, 100%. 원어민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100%.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요. 100%인데. Let's see. I agree with you 100%. 자, Really agree with you.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이렇게 씁니다. I agree with you 100%. 저는 당신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Okay. So, I agree with you 100%. Next one. I agree with your decision 100%. I agree with your decision 100%. 자, 저는 당신의 결정에 100% 동의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이 강조를 하고 좀 드라마틱하게 모든 거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이런 100%를 아주 많이 써요. So, 뭐 결정 I agree with you 100%. I agree with what you're saying 100%. You know, I believe it 100%. 강조하기 위해서, 야, 정말 그만큼 동의하고 그만큼 믿는다. Alright, 100%. Okay, great. Next, back out, 물러나다. Back out. Okay, so 이거는 정말 이그 출근 영어에서 많이 써요.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컨트랙트를 하기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가서 이렇게 물러났죠. So back out, they backed out. 자, it's too late to back out. It's too late to back out.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 근데 너무 늦었어요.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 to back out. So we have a contract. We can't back out. Okay? Next one.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일하다 보면은 다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그들은 막판에 물러났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기로 다 이렇게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Very useful sentence, actually. So, to back out of a contract, to back out of a negotiation, to back out of a project, the very useful expression.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Okay, are you ready? Okay, remember, we need also pausing, we need emotion, we need stress and rhythm. All of those things. Let's do it.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자, never. Did you hear that? Right? Never 할 때는 강하게, right? 100%, 완전히, 100%. Let's do that one more time. I've always worked very hard in my life. When I'm working on anything, I give it 100%. I'm fully committed to the task and never back out. Great. All right. Now, let's test your knowledge. Time for a little quiz.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때
100%

100%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 일에 전념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Excellent job, everyone. So, our two key phrases for today, very useful. 100% and back out. 이런 표현들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a lot of Korean people don't know about. 그래서 다음에 동의할 때 그냥 뭐 I agree 이렇게 점잖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네이티브답게 I agree 100%, 100%, 막 완전히 네 그렇게 말하시고요. Back out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일하다 보면은 회사끼리 뭐 하려고 하다가 뭐 막판에 이렇게 이제 안 한다 이럴 때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or they backed out of the contract. Wow, so, 뭐, they didn't sign the contract. 이런 것보다는 back out. 네. 싹. 네. 빠졌어요. Okay. Those are our expressions for today. Keep them in mind and make sure you come back again for another great episode of 출근 영어. Take care, everyone, and we'll see you soo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대상과 혹은 어떤 것에 상대방이랑 오해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miscommunication 혹은 mis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there's a misunderstanding 이렇게 해서 좀 오해가 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예 어떤 것을 좀 당신이 좀 오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좀 오해했을 때 너 지금 그거 오해했어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오해했을 때는요, You got 대상 wrong. 그래서 이 대상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거나 어떠한 대상을 넣으면은 너 그것을 혹은 그 대상을 오해했어,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제 말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go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You got 대상 wrong. 이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오해를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주어라는 사람이요. 어떠한 대상을 잘못 이해하다라고 그렇게 영어에서는 어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해를 합니다. 대상을 틀리게 라는 어순으로 You get 대상 wrong. 주어 ge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상대방이 그 대상을 오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you로 한정지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ou get 대상 wrong이 되겠죠. 자, 그런데 되게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수로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 그 대상을 오해한 거야 혹은 너 그 무엇을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

0: 보니까 you go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세 과거는 그쵸, got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대상 자리에 그쵸, 사람을 넣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넣어서 그 것을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got 대상 wro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의 말 혹은 저의 행동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저를 오해한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넣어서요. You got me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너 나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You got me wro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got me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me wrong. 이 wrong이라는 거는요. 입이 ra, ra, ra 해서 wrong이 아니고 wrong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got me wrong. 너 나 오해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아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의중, 의도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inten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의도 혹은 제 의중을 좀 오해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wrong. 제 의도, 제 의중을 좀 오해하셨어요. 저 그런 의미에서 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뭔가 오해가 좀 있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것에 이제 오해가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것, someth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당신이 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You got something wrong. 이렇게 얘기라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got something wrong. 한 번만 더. 시작. You got something wrong.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You got something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사실을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지금 오해하셨어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대상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렇죠? You got 무엇 wrong. 대상 wrong 넣어가지고 연습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got me wrong. You got me wrong. You got my intentions wrong. You got my intentions wrong. You got something wrong. You got something wrong. You got the facts wrong. You got the facts wro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를 좀 오해하고 계셨어요 라는 거 You got me wrong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주어, get, 대상, wrong 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주어가 대상을 오해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Don't ge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더 패턴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그걸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도 오늘 다 같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n't get me wrong.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Don't get 대상 wrong.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제 의도를 오해하셨네요. 라는 거 You got my

intentions wro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을 오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you got 대상 wrong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 이해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됐었죠.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의도, 제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wrong을 반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rong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right입니다. 그래서 you got my intentions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의중을 읽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you got 무엇 right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got my intentions right 해가지고 wrong의 반대인 right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got 대상 wrong이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대상은 대상을 넣거나 무엇을 넣거나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자, 매일 10분 영어 그중에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그다음에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오늘은 Welcome back to the weekly review. 자,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같은 음식이라도요, 자장면도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도요, 각 식당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오늘은 더 맛있게 느껴지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면 아까운 것들을 한꺼번에 쫙 모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It is called Mission Possible. 네. 자, 영화 Mission Impossible, MI가 있다면 저희는 MP, Mission Possible이 있는 거죠. 월요일 레오는요,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을 시킬 그럴 결심을 했어? 작정이야?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매일 그렇게 하지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미 말하는 순간 이전부터 생각을 해왔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해서 Are you going to? 그렇죠. Are you going to? 발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G-O-I-N-G, going to가 빨리 하면 are you going, are you going, are you gonna가 되는 거죠. G-O-N-N-A처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walk your dog after dinner. 저녁 먹은 후에 개를 산책시키다. walk,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걷다는 뜻도 되지만요. 예, 산책시키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집까지 바라다 줄게.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I'm gonna walk you home이에요. I'm gonna walk you home.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거라고 That's what I do every day. 그래서 산책도 시키고 본인들 스스로도 산책하시면 딱 좋겠죠. 자, 그 다음에 next one, Tuesday. 은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Hey, it depends on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depends on이 아니고요. depends on. on 발음은 거의 on처럼 들립니다.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물론 영국식 영어에서는 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수요일입니다.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야, 일단 시작하면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 뭐 화가 났다, 뭐뭐 그다음에 배고프다 이런 식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he's interested. 오, 관심이 있어요. he's not interested. 이렇게 감정을 한번 실어보세요. 스스로 연기하시네요. 여러분도 연기 가능하세요. 왜? 감정을 진정성 있게 실으면 거울 보고 하실 수 있거든요. 자, he's not that interested. 그 다음에 in 하고 뒤에 쓰려면은요. 어디 푹 빠져야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learn 쓰시면 안 돼요. learning 요가입니다. 말씀드렸죠? learn 안 쓰면 배우다에 관심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것의 느낌이 ing.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그랬더니 일단 시작하면 일단 못 만면 once he starts it, he will love it. 이런 표현 많이 쓰이니까 야, 시작하면 즐거워질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제가 메뉴를 보고 시켰던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주문하신 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다. This is not. What I잖아요. This isn't 줄여서 그죠?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물론 여기에 off를 많이 쓰기도 해요. This isn't what I ordered off the menu. Off에서 떨어져 나온 그 메뉴에서 똑같이 떨어져 나온의 뜻으로. 근데 가장 미국 영어에서 흔한 것은 from the menu를 씁니다. 아시겠죠? off로 대체하셔도 되지만 자 반응은요. I'll be back. 이게 뭐예요? 느낌이 그렇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Like Arnold Schwarzenegger. I'll be back with your order.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거의 느낌이 Arnold Schwarzenegger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사람의 액센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예, 우리가 논의를 할 거라고 뭐뭐 할 거라고 뭐 기다릴 필요 있겠어? 자, 뭐뭐 할 거라고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We will이잖아요. We will. 그 다음에 after 쓰시면 돼요. 빨리 하면 we will 이렇게 됩니다. We'll talk about it after 검토하는 거니까 going over죠. Going over the plan first.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예, 토의를 하자고 라는 얘기니까 한번 쭉 가본 다음에 내가 먼저 가본 다음에 뭐 같은 말이 되겠지만 사실은 느낌은요. 그래서 going over니까 쭉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토의를 하자라는 얘기죠. 몇 명만 검토를 하고 그랬더니 아, 뭘 기다려요? What are you waiting for?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네, 아 여기도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What are you waiting? 똑같이 영국식으로 하면 What?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걸 갖다가 미국식으로 하면 What are you? What are가 돼요.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은요. 궁금할 때, 수치가 궁금할 때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죠?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구어체에서는 there 생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How many countries are in the worl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About 200 nations. 200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91개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국가, 스스로는 인정하는 국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2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네, 배움입니다. 이 배움에 대한 어록을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배움이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Learning is not jus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but doing what we already know.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식만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한 탐욕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잘난 체할래.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상생활에 옮겨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더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게 살아있는 정말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겠죠. 자, 참고로요. 여기 나와 있는 but doing what we already know 할때이 we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what you already know처럼 you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보다는 지혜. 아시겠죠? 그 지혜를 더 쌓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 하고 계셔서 I'm so proud of you. 자, ebse.co.kr 오셔서 함께 에너지 좋게 좋은 에너지 나눠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to do.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0: 훈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넓이. 넓이란 말 들어봤나요?
4: 네. 네. 넓이는 이제 약간 침대가 넓다, 아니면 침대가 크면 넓고 침대가 작으면 좁다라는 게 넓이.
3: 리아.
1: 넓이는 만약에 이 책상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책상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3: 넓이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넓은 정도란 뜻이에요.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의 넓이를 비교해요. 내 방보다 언니 방 넓이가 훨씬 넓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장소나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넓은 정도를 넓이라고 하고, 이 공간의 면적이 클 때 넓다라고 표현해요. 친구들, 넓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4: 네.
3: 집이나 학교에서 넓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4: 넓어서 뛰어다닐 수 있어요.
3: 그럼 아래층?
4: 아니요, 제일 아래층.
3: 아, 1층이구나. 리아?
1: 아, 만약에 침대가 넓으면 자면서 하면서 잠꼬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3: 맞아요. 침대가 넓으면 잠꼬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넓다의 반대말이 있어요. 뭘까요?
1: 좁다.
4: 좁다.
3: 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